0: 이제는 이런 스타일의 젠틀맨 지금의 추구미와는 좀 다르지만 참 멋집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That's Life 오늘 첫 곡이었어요. 안 그래도 어제 남편이 전지개가 올라올 때가 됐는데 라고 하는데 명절의 마무리 전지개죠. 5511님 아니 전지개 맛있죠. 전지개는 네. 예전에 소시지 첨가물에 터키육이라고 써있어서 참 궁금했었는데 인터넷이 없던 그 시절 그게 칠면조더라고요. 4793님 그죠. 예, 칠면조가 터키라고 그래서 바꿨나 튀르키예가. 아, 이거 얼마 안 되는 상식이 또 무너지는 순간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 그건 아닐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아니지만 시트콤 프렌즈 볼 때 추수감사절 칠면조 먹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청 질기다고 하던데요. 6542님 제가 또 네. 한 몇 년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초대돼 갖고 먹어본 기억에 그거 뭐 질긴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담백하고 특히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소스가 있거든요. 그 칠면조 라즈베리 맞아. 라즈베리도 있고요. 약간 겨자색으로 그 감자랑 으깨가지고 같이 이렇게 맛있어요. 아, 침고이네. 네. 자, 매주 수요일은 이 노래 어디 갔어? 라는 코너가 있죠. 지난주에도 핑클의 루비, 밀크의 컴 투 미 뭐 이런 노래 들으면서 1세대 걸그룹 얘기도 좀 해봤었고 자, 한때 정말 틀면 나왔는데 요즘 도통 들을 수가 없었던 넷플릭에 있어도 잊어버린 곡들 네, 그런 곡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지금부터도 늦지 않았으니까 신청해 주십시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1, 2부는요. 백조싱크, 이카운트, 아크메르 동탄, 샘표식품 주식회사, IS동서, 경기도청, 롯데렌탈, 강원특별자치도청, 한국 MSD 캡박시브,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베스트슬립,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군산시청과 꾸며드립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0: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0: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5: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6: 안녕하세요,
7: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6: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6: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6: 잘 부탁드립니다.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지유.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네, 들으신 곡 Yes라는 팀, 뭐 프로그레시브의 전설이기도 했지만 후에 또 굉장히 좀 팝적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팬들을 수용하기도 했고요. 다 떠나서 존 앤더슨이라는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의 싱어가 몸을 담고 있는 Yes의 Wondrous Stories라는 곡이었습니다. 아유, 제가 광고 전에 막 뭐 되게 긴가민가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확신에 네. 터키가 이름 바꾼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대요. 네. 칠면조 때문에 터키가 칠면조를 연상시키는 이유도 이름을 바꾼 이유에 들어갑니다. 서양은 닭이나 칠면조가 조롱을 맞아요. 치킨 아무튼 조롱의 뜻이 있어서 그런 의미가 싫어서 바꾼다고. 물론 역사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하고 1006님께서 맞아요. 그 터키가 실패자, 뭐 겁쟁이, 그리고 치킨다웃 그러면은 너 겁먹었지 뭐 이런 얘기도 되고. 그리고 주정은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한 약간 그 겨자색 나는 소스 맞습니다. 그레이비 소스. 그게 라즈베리 소스랑 세트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향대로 그거를 이렇게 거기서 이제 스콘 같은 거, 네, 이런 푸석한 빵. 네. 그들도 이거는 명절 음식이기 때문에 항상 그 추수감사절 즈음에만 먹을 수 있다. 딴뜻 먹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때 먹는 음식이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고, 어릴 때 미국 살다가 온 이모가 추수감사절이라면서 칠면조 요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장닭이었습니다. 아니, 설굴 수 있어요. 장닭 엄청 크니까. 네, 3325님 아주 유쾌한 이모님을 주셨네요. 5223님은 오늘 아침 제주는 완연한 가을 하늘입니다.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으셨다고. 해가 점점 짧아지니까 아침 노을도 예쁩니다 라고. 야, 진짜 이건 뭐 화가가 일부러 색을 조합해도 참 이런 걸 보고 영감을 얻은 걸 테니까. 분홍도 아니고 아무튼 구름 자체가 솜털도 아니고 참 미묘한 멋진 사진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형편되면은 인별그램에 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아일랜드 파슨스 프로젝트의 곡입니다. Days are numbers.

Falling Slowly, 그랜 헨사드와 마르케타 이글로바의 음성이었습니다. 벌써 이 노래 틀면 겨울에 무슨 노래 틀으려고. 6315님, 어떻게든 되겠죠. 곡이 없어서 뭐 못 틀겠죠. 서늘해진 아침 공기와 잘 어울립니다. 유영아님. 손정현님은 집 근처 외대 캠퍼스 산책하고 있는데 은행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네요. 여기 오니까 가을을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캠퍼스에 오면 참 좋으면서도 뭔가 쓸쓸합니다. 나만 늙은 것 같은 느낌? 하긴 교수하고도 남을 나이죠. 아, 요새 젊은 교수 많아요? 30대 초반에도 교수하는데. 네. 아니, 그런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하죠. 나이가 뭐. 6782님, 내일부터 대전 노동청 2개월 기간제로 근무하러 가기에 여유로웠던 모닝커피는 두 달 후로 잠시 미뤄야겠습니다. 전화조사 업무인데 이런 일 처음이라 굉장히 긴장돼요. 하지만 50대 후반이지만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경력을 쌓아보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우,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입사 선물로 저희가 차 세트가 있거든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마을버스 탔는데 윤상오빠 목소리가 나와서 반가워서 처음으로 문자합니다. 6618님, 아, 새싹 청취자군요. 반갑고요. 저희가 기사님께도 감사드리고,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빠져나와서 당황하셨던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동안은 잘못 나갔다 다시 들어와도 통행료를 내야 했거든요. 근데 10월부터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차고 진출 요금 감면을 시행해서 앞으로는 출구를 잘못 나가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수로 다시 들어오면 면제를 해준답니다. 네, 계속되는 건 아니고 차량 한 대당 1년에 3번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다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만 해당되고 민자고속도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거를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고 아무튼 길을 잘못 들었다고 너무 당황해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추석 때 자녀나 손주에게 용돈 주면서 혹시 이 정도도 세금을 내야 되나 궁금하셨던 분들 계실까요? 명절 용돈에 뭐 따로 정해진 비과세 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뭐 사회 통념상 늘 적정한 수준이 용돈이 되잖아요. 뭐 보통 큰 돈을 주는 글쎄. 근데 이게 뭐 보통 뭐 가방 사라, 참고서 사라 이런 용돈 외에 큰 돈을 줄 때는 직계 존속에게 받은 경우에 성인은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글쎄 뭐 이 정도까지 용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즘에 용돈 줄 때 증여세 걱정할 만큼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돈으로 용돈 주실 때는 세금

관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꽤 규칙적으로 잠이 들어도 새벽 3시쯤에 눈이 딱 떠지는 분들 계실까요? 이런 현상을 두고 새벽 각성이라고 한대요. 근데 이게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특히 잠들기 직전까지 막 일을 하다가 자거나 또 뭐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보다가 자거나 이럴 때 생기는 현상이래요. 그러니까 몸은 누워 있는데 머릿속이 계속 일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일을 멈추고 책을 읽는다거나 따뜻한 샤워를, 또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걸 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런 활동이 도움이 된다는데, 아 진짜 듣고만 있어도 편안해지지만 잠들기 전에 책을 읽는다, 좀 한 시대 지나간 그런 문화를 얘기 듣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자, 그래도 다음날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라면 한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립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이라면 늦은 시간에는 당연히 섭취를 피해야 하는 이런 성분이 있지요. 뇌를 자극해서 낮에는 잠을 깨우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밤에는 독이 되는, 커피뿐만 아니라 차에도 또 에너지 음료에도 이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는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힌트곡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 노래 참 오랜만입니다. This Masquerade라는 노래, The Carpenters의 노래입니다.

아주 여유로운 후주. 네. 자, 오늘의 힌트송 카펜터스의 This Masquerade 였습니다. 근데 정답 발표 전에 아무튼 3시 그 언저리에 눈을 떴다는 아침 가족분들 왜 이렇게 많으세요? 저 오늘도 새벽 3시 반쯤에 눈 뜨면 자동으로 폰을 보게 되고 그러다 다시 잤어요. 근데 그게 새벽 각성이었다니. 895님 진짜 신기합니다. 저 일주일 내내 3시에 깨가지고 왜 이러지 했는데 이게 새벽 각성. 왜 3시일까 근데? 근데 그거 아세요? 저도 오늘 3시에 근데 이건 뭐 저는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나이 들면 그러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 아침에 막 못 일어나고 그럴 때 저는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잘 수 있을 때 늘어지게 자라. 나이 들면 그것도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이. 3298님 7342님 저도 새벽 3시쯤 자주 깨서 마그네슘 먹고 있어요.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자, 아무튼 정답 카페인 얘기, 정작 카페인 얘기는 안 드렸고. 그래서 유산균 세트의 주인공은 오전에 꼭 필요하지만 오후에는 디카페인을 마셔서 밤에 잘 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제 앞에 커피가 있는데 하신 4060님 그리고 스킨케어 받으실 분, 제 직업이 그림 그리는 거라 젊을 땐 하루에 5잔 이상 커피를 마셨었어요. 거기다 에너지 드링크. 그랬더니 위가 다 망가져서 이제는 딱 하루 한 잔 삶의 낙으로 마십니다. 8331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중고마켓에서 프라이팬 새 상품 구매해갖고 가는 길에 듣는데 싸게 사서 돈 벌었다 하면서 커피 샀는데 헐. 아이, 그 정도 낮에는 괜찮아요. 네. 아, 너무 예민하게 또. 2232님 그리고 세 분 더 계세요. 1421-6356 또 선영수님 소소하지만 저희가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이것도 가을가을한 분위기의 노래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입니다. Woman in Love.

0: 일명 해품달, 해를 품은 달 OST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리인의 시간을 거슬러 였습니다. 이분도 새싹 청취자분인데요. 1025님 맘카페에서 윤상님 라디오가 듣기 좋다라는 글을 보고 찾아왔는데 아침에 틀어두니까 평온하고 좋아서 작은 즐거움이 되어갑니다. 10월에도 잘 들을게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과 또 그냥 들어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MK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누룽지에서 보리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흐르고 있는 전주는요, 갓세븐 진영의 목소리로 달이 될게라는 노래 2부 마지막 곡입니다. 3044님, 저도 우리 딸 친구 엄마 추천으로 왔는데 반갑습니다. 자, 이 노래 듣고요,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이 주관이 없는 건가 싶을 만큼 음악 장르에 있어서 특별히 딱 이 장르가 최고다 이런 것도 없고요. 좋으면 뭐 트롯부터 헤비메탈까지 좋으면 그냥 다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최근 생각하니까 오늘 생각난 노래 대부분이 특별히 좀 제가 의도적도 아닌데 락밴드들이 좀 외면받았나? 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특히 한참 감수성 예민했던 시절 마음을 뺏겼던 그런 락 메탈 밴드의 음악 몇 곡을 생각하다가 오늘 그 1탄으로 데프 레파드의 파이로매니아라는 아주 엄청난 명반이 있죠. 그 중에서 포토그랩이라는 노래 이걸 제가 진짜 중학교 때 역시 라디오를 통해서 방학 때 듣다가 야 이런 음악도 있구나. 자 브리티쉬 메탈 네, 혹은 팝 메탈로도 분류되는 데프 레파드의 초창기 히트곡 포토그랩 오늘 생각난 9월 마지막 날에 생각난 곡으로 함께 들어요.

생각해보면 가을도 참 엄청난 양면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쓸쓸한 노래도 가슴에 와닿지만 청명한 하늘에 이런 예 이런 락 사운드도 여름보다 훨씬 시원하니까. 자, 데프 레파드의 포토그랩.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워해 주셨나요, 역시. 김성규님은 이 곡을 산타나가 리메이크한 적이 있다고요? 예, 언제 한번 준비해서 저 못 들어봤거든요. 참 산타나 역시 산타나도 장르 정말 구애 안 받고 여러 장르의 곡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들려주고 있고 그죠? 9079님 역시나 드러머 릭 앨런의 사고 이전 노래라 드럼 소리가 더 힘차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사고 후에 사실 이 팀은 그 릭 앨런이라는 드러머가 교통사고 때문에 불행하게 한 팔을 잃는 어떻게 보면 드러머로서 뭔가 진짜 엄청난 그죠? 너무나 큰 그 진짜 재앙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잘 이겨내서 멤버들이 다른 드러머 안 된다. 릭 앨런이 다시 드럼 앞에 앉을 때까지 기다려서 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의리 이런 것이 또 이들의 어떤 또 키워드가 된 그런 밴드이기도 하고요. 데프 레파드였습니다. 자, 오늘 아침 3, 4부는요. 당진시청, 키움증권,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강원특별자치도청,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음주 후 엔티

0: 힘앱 대리, 주식회사 헤리즈 하버의 브람스 안마의자와 꾸며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5: 1일 1짬뽕 오케이?
17: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우보미님의 신청곡으로 예전에 그 이병헌 씨가 광고하던 도넛 광고에 나와서 MP3에 넣고 자주 들었던 곡이라고 신청하셨는데 The Foundations의 Build Me Up Buttercup. 저는 이 노래 카메론 디아즈가 나왔던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코미디 영화 아마 엔딩에 아마 이 노래 잘 어울렸던 기억이 갑자기 불현듯 났습니다. 근데 기억은 다 다르게 적힌다라는 것이 3551님은 이 노래 핸드폰 광고에 실렸던 노래인데 여러 광고에 실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한참 우리 귀에 정말 가깝게 들리다가 까맣게 잊고 있던 곡들 또 여러분들이 또 추천해 주시는 곡들 이렇게 해서 이 노래 어디 갔어?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어지는 곡은 맞아요. 제가 음악 살롱 진행할 때만 해도 진짜 많이 신청하셨던 1320 또 남현주님 대표 신청자로 선곡되었습니다. 영국 출신 밴드죠. 오션 컬러 씬. 오래전에 이 밴드가 좋아지게 된 계기가 이 노래 때문인데 정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최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저도 좋게 한 10년 동안은 못 들어본 노래 같아요. 아주 청량감이 넘치는 노래죠. 네, 우리 다 함께 아주 어린 분들 말고는 진짜 반가운 마음으로 들읍시다. 2001년 오션 컬러 씬의 최대 히트곡 Up on the Downside.

0: 네, 대표 신청자는 2160님. 참 이 곡도 90년대 후반으로 기억돼요. 97년도 발매된 첨바완바 덥 덤핑. 처음에 그래서 춤바완바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두 분의 다른 기억입니다. 기억은 다르게 적힌다. 6377님은 아, 이것은 피파 98 주제곡? 5362님은 2000년대 초반 TV 프로그램 오프닝에 나오는 BGM입니다. 자, 둘 다 사용됐고 다 따로따로 그렇게 대표 사용처를 기억하고 계신, 그만큼 인기가 많았다는 얘기죠, 이 곡들이. 자, 이 노래 어디 갔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곡된 곡들이 있지만 실시간으로 역시 여러분들 한참 정말 귓가에 울려오다가 정말 잊은 듯이 지냈던, 최소한 그 공백이 한 10년 정도 되는 곡들 중에서 아 맞다 하고 생각나는 곡 있으시면 지금도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네, 문자 게시판 편하게 이용해 주시고요. 네, 형편 되실 때, 아니면 뭐 그냥 귀만 열어주시면 맞아 그랬었지 하면서 듣는 수요일 3, 4부 코너입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어릴 때 이거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신난다 레코드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죠? 예전에는 그 레코드, 그죠? 지금은 오프라인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참 그것도 참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가면 노래들 막 크게 나오고 그랬던 김수현님의 기억이었고, 그 생각나요. 가면은 헤드폰으로 들어볼 수 있는 CD들이 쫙 있었던 거 맞습니다. 그런 큰 대형 레코드샵에 가면 다 그렇게 들어볼, 그것도 또 예전이죠. 그 이전에는 저 그냥 자켓 보고 나의 운명이거니 해서 진짜 외국 가면 정말 그렇게 CD들 자켓만 보고 모르지만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집했던 앨범들 생각이 납니다. 박시현님, 이 코너 들을 때마다 정말 많은 곡이 우리 곁을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셨는데, 광고 듣고 계속해서 그런 곡들로 이어드릴게요.
1: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2: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3: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네. 혹시 DDR 열풍 때 한참 게임 오락실 가셨던 분들 잊을 수 없는 멜로디죠. 스웨덴 여성 댄스 팝 그룹 스마일 디케이의 버터플라이였습니다. 권지은님의 신청곡. 제가 또 아, 나 성공했다라고 느꼈던 때가

집에 콘솔 게임기가 회사별로 네, 다 갖춰서 DDR도 처음 나왔을 때그 비닐로 돼 있는 발판 있잖아요. 집에서 할수 있게 흐뭇했던 기억입니다. 이것은 전설의 DDR? 이제 안 나오나요? 뭐 이름이 바뀌어서 리듬 게임이야 뭐 차고 넘치겠지만 양정화님도 대박! 전주 듣자마자 문자를 안쓸 수가 없어요. 추억 돋습니다. 1123님. 야야야. 이때 뭔가 스웨덴이 왜 이런 멜로디를 예, 한참 오리엔탈리즘이 강조된 네, 댄스곡. 마루판에서 무지하게 뛰었어요. 유형옥님. 김학수님도 아 진짜 오늘 선곡들 크크크크크크. 네. 자, 이어서 이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초등특수 실무사입니다. 초등학생들을 강타했던 노래 정말 질리도록 들었죠. 저는 이거 신곡, 이 정도면 신곡인데 벌써 이 곡이 추억을 돋게 하는 곡이 되었군요. 2488님이 신청하셨어요. 아이콘입니다.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아이콘의 노래까지 들었고요. 이 노래 어디 갔어 계속 이어드립니다. 아 이게 2018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8년 전 노래인데 저한테는 신곡까지는 아니어도 하긴 8년이면은 초등학교 5학년생이 대학생이 되고도 남는 엄청난 시간이죠. 이 노래 유치원 아가들 멜로디언 발표회 할 때 썼어요. 유치원생 아이들이 사랑을 했다. 이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렇게 대박이 났었던 노래잖아요. 0656님의 이야기였고요. 옆집 초등학생이 진짜 매일 목 터져라 불렀던 노래인데 봐요. 그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답니다. 참 시간이란. 유형옥님. 자 이번에는 이 곡은 사랑을 했다 보다 더 나중인데 하긴 이건 정말 진짜 어딜 가도 나왔던 그죠? 댄스 뮤직 중에서 최근에 이 정도로 또 히트한 노래가 있을까 싶은.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노래 어디 갔어에 신청을 하는 곡이 됐군요. 챌린지 문화의 시작이자 화제성으로 보면은 두쫀크보다 이게 더 엄청났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김희진 님이 지코의 아무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진짜 라디오에 많이 나왔는데라고. 천경미님, 한때 초인기곡들이 다 나오네요. 이렇게 한 곡이 초초 유행하면 2시에 데이트나 또 4시 프로그램 미니 게시판 가면은 이 노래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정의에 나왔어요, 두대에 나왔어요 이런 글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작진분들이 중복 조심하자면서. 에이, 뭐 이런 초초 대박곡들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챌린지 했던 초1이 지금 이런 표현 써도 되나요? 미친 15살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울 미를 쳤다. 네. 아이가 찍었던 이 영상도 저에겐 힐링 영상이 되었어요. 지가 찍어달라고 했었는데. 뭐 어머니의 표현이니까 미친 15. 네. 0020님. 아유, 그래도 이때 그런 거 남겨놨던 게 어디야, 초등학교 때. 안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얼마 전에. 와이프하고도. 요즘에 우리가 포난에 15세 정도 친구들이면 이 아이의 일생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뭐, 특히 저처럼 이제 뭐, 앞에 O자 붙고 이런 세대는 앨범 한번 이게 펼쳐보는 게 그게 일이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 펼쳐볼 일이 뭐 추석 때나 아니면 설날 때나 돼야 그것도 뭐 부모님이 응차 하고 이렇게 두꺼운 걸 꺼내 오셔야 보지. 자기 스스로도 자기 옛날 사진 보기가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아무 때나 소환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예전에 대한 정서도 또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한 곡 더 드릴게요. 1204님. 옛날에 라디오에 연애 사연만 나오면 이 노래가 최선 BGM으로라도 흘렀잖아요. 라고. 정기고 소유의 썸입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3: 한때 유행했던 노래들 다 이유가 있었지 싶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도 진짜 유치하지도 않고 세련됨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그 시절의 추억까지 떠오르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8844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 동생에게 이 코너에 보낼 노래 뭐가 있을까 이야기하다가 오룡 비무방에 비바삐 룰라룰라까지 갔었어요. 뭐지? 6936님 제가 방송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인데요. 이 드라마 OST 때문에 제가 또 원피스의 멤버인 다빙크라는 뮤지션을 직접 제 발로 찾아가서 함께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악 좋았죠. 여기에 주니엘이 노래한 일라일라라는 노래. 근데 신품이 이게 벌써 2012년이에요? 참 오래되긴 했다. 아무튼 오로지 라디오에서만 들어서 외우게 된 노래라고 그만큼 많이 나왔어요 라고 4788님이 신청하신 주니엘의 일라일라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살면서 알게 된 것들, 뒤늦게 깨달은 것들을 자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영화 인턴에서 최민식 선배님이 연기한 기호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꼭 필요한 순간에 말을 건넵니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기다려주고 가르치기보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 저도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

0: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내 마음이 좀 안 좋으니까 9월이 다 지나가면은 그때 깨워줘요. 뭐 그런 노래인데 남들은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 9월이 나한테는 유난히 별로였던 그런 분 계시죠?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9월이었다면 자, 여러분 9월이 이제 다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이제 일어나시죠.

0: Green Day,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이 노래가 들리면 9월이 온 거고 두 번째로 들린다 싶으면 9월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제 9월이 지나가면 날 깨워주세요. 그전엔 깨우지 마. 아, 난 힘들어.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 노래 9월의 마지막 날 되면은 전 세계 라디오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다 한 번쯤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대표적인 예, 그 상징적인 9월의 마지막 노래 그린데이의 연주와 노래를 첫 곡으로 들으셨는데요. 우리 팀이 매일 이제 회의하는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저희의 어떤 그 개인적인 스튜디오가 아니라 공동으로 시간별로 사용하는 뭐 배처스 음악 캠프도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회의를 주로 하는 스튜디오에 거기에 달력이 한 장 걸려 있어요. 그거 맨날 저희 팀이 뜯습니다. 다른 분들은 손도 안 대는데 저희들이 착착 때가 되면은 한 장씩 한 장씩 뜯어내는데 9월 달력도 이제 뜯을 때가 됐고 9월이 떠난다는 게 너무 서운해서 그런가 이따 저녁에는 또 소나기 비 소식도 있네요. 어쨌든 여러분 한 달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특히 9월은 하루하루가 귀하고 소중했던 그런 달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한 달이 지나가는 건 참 빠른데 돌아보면 그 안에 참 많은 순간들이 지나갔어요. 웃었던 날, 마음껏 배잡고 막 깔깔대고 웃었던 날, 또 소리 없이 눈물 졌던 날, 조금 지쳤던 날, 뭐 우리 모두의 9월이었겠죠? 네. 오늘도 9월에게 수고했어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9월의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겠고 저 오늘 이제 뭐 13시간도 채 안 남은 9월 지나고 나면 찬란한 10월이 우리를 또 빵끝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뭐 더 좋은 소식들이 예,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쉬운 이제 9월 아쉬움을 우리가 음악으로 또 이렇게 함께 채우고 달래고 그렇게 가도록 하죠.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이 프로그램 도움 주시는 기업입니다. 키움증권, 롯데렌탈, 현대해상화재보험, 오뚜기카레, 베스트슬립, 건강을 위한 지도, 강원특별자치도청,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알레스아우토, 올드프레쉬, 노무법인 폐, 아크메르 동탄, 음주 후엔 티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

0: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파란 가을 하늘을 쭉 올려다보면서 여유 부리고 싶은 그런 노래, September Grass예요. 미국의 음유 시인이라고 불리는 제임스 테일러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아, 이 가을이 계속 연결되는 거죠, 10월까지. 은영 씨가 문자 주셨어요. 어제 서점 갔는데 벌써 2027년 달력이 나왔길래 하나 샀어요. 아직은 9월인데 벌써 내년이 도착한 것 같아요. 진짜 부지런하신 분이다.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2027년이 이제 세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1: 왜? 26년.
0: 아니, 2027년이 세 달밖에 안 남아. 세 달 후면은 2027년 된다는 거죠. 그렇게 또 서두르는 것도 아니네. 와, 내년이 도착한 것 같아요. 달력 하나 샀을 뿐인데, 그치요? 네. 4582님, 저의 9월은 해피엔딩이에요. 오늘 아들이 전역하거든요. 전역 파티 준비 중.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유. 어떤 음식들이 제공될까? 뭐 있는 것 없는 것 냉장고를 다 터셨겠죠? 아니 채워 넣었겠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11시 18분 넘었었어요. 지금 스티비 원더의 새 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My Life Story of Love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그러니까 스티비 원더 형님이 70대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앳된가 했더니 요즘 부르신 게 아니라 50년 전, 그러니까 20대 때 불렀던 노래 중에 발표하지 않았던 노래들을 믹싱만 새로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뭐 가수가 음반 발표할 때 그 음반에 들어갈 노래만 딱 그렇게 준비해서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한두 곡 정도 더 부르게 되죠. 그중에서 이제 추리고 해서 앨범을 만드는 건데 이 스티브 형님도 이제 그러신 거예요. 녹음을 해놓긴 했는데 뭐 Isn't She Lovely나 뭐 Soul Duke, As 뭐 이런 노래 밀려서 앨범에 못 들어갔다가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0: 성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안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보던 시절이 있었다. 매일 어울려서 같이 놀던 친구도 한번 이사가면 소식 끊어지고, 죽도록 사랑하던 연인들도 헤어지고 나면 영영 이별이었다. 그래서 이별이 더 애달팠고 이별 노래 부르면서 많이들 울었더랬다. 하지만 이젠 이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헤어진 연인의 소식이 궁금하면 SNS 찾아보면 되고, 이사간 친구한테는 뭐 톡 보내면 되고, 멀리 이사간 가족들이랑은 영상 통화하면 되고, 뭐 안 되는 게 없다. 하늘나라로 떠난 사람은 AI로 다시 불러내는 세상이 왔으니 이제 이별은 또 뭐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다. 근데 난 예전에 별밤지기 그만둘 때 왜 그렇게 울었었는지. 그때 이미 결혼도 하고 애도 있을 때였는데, 마지막 생방송은 물론이고 그 전에 미리 녹음해놨던 공개방송에서도 뭐 두 번 다시 못 만날 사람처럼 그 수천 명 관객 앞에서 이러면서 울었으니 참 그게 또 그 시절의 정이고 낭만 아니었을까?

오늘을 끝으로 9월이 이제 진짜 떠나간다. 1년만 기다리면 뭐 다시 돌아오니까 이것도 영원한 이별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렇다. 같은 산을 올라도 산의 초입에서 바라보는 풍경 다르고 중턱에서 또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 다르듯이 작년 9월이 다르고 올해 9월이 다른데 또 내년 9월은 우리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영원한 이별도 없지만 영원한 만남도 없다.

이문세의 굿바이였습니다. 그 책 읽다가 굿바이 전주 듣고 멈추게 되네요. 또 추억의 상상의 영 여행을 떠나게 됐네요. 차주희 씨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 노래 들으면 가슴이 먹먹하다, 그냥 숨을 멈추는 듯 싶다,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지금 쏟아내고 계시네요. 예. 아, 그때 저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무려 우리들의 이야기 당첨자였고요. 예, 이은영 씨. 울지 않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요? 수십 년을 해온 프로그램이었는데, 심재동 씨. 1996년 12월 2일 이후로 저의 별밤시계는 멈춰버렸던, 예, 그런 적이 있네요. 전보현 씨.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손잡고 감정을 같이 느끼고 싶어요. 예전 감성들이 더 그립습니다. 이수미 씨. 예전 별밤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죠. 그렇죠. 그 마지막 방송이 영상으로 남겨져서 거기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 보면 마지막 방송 제가 그냥 꺼이 울었던 그 장면이 계속 리플레이 되는데, 아우, 그 민망, 지금 보면 민망해요. 뭐 저렇게까지 서럽게, 저렇게 이렇게 서럽게 울었나. 제가 그렇게 서럽게 우니까 뒤에서 제 어깨를 계속 이렇게 토닥토닥 거려주었던 분이 계셨는데, 나중에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그게 돌아가신 이종환 아저씨였었어요. 한참을 제 뒤에서 그냥

괜찮아, 수고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저를 토닥거렸는데 우느라고 정신없어서 누가 왔다 갔는지도 저는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게 다 참 서로 토닥여주고 손을 만져주고 악수하고 뭐 안아주고 뭐 이랬던 그런 감정을 지금은 느끼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문세의 굿바이를 참 오래간만에 저도 들었네요. 네. 노래 좋네요. 괜찮네. 그 노래도 오래간만에 들어야 짠해지는 곡이고 그런 게 있어요. 아, 2003님의 문세영님, 9월의 마지막 날 오늘 저는 할아버지가 됩니다. 제 나이가 올해 51인데 벌써 할아버지라니. 우리 딸 예지, 사위 진석이, 좀 이따 태어날 손녀 유연이 너무 고맙다. 나를 할아버지로 만들어줘서. 그 젊은 할아버지 괜찮겠는데요. 예,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씩씩해야 그 손녀가 막 이제 뛰어다니고 이러면 그거 잡으러 다니죠. 너무 늦게 손녀 저 손주 보면 이거 안아주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해. 근데 지금 젊은 할아버지 아 가장 좋을 때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0428님이에요. 아저씨,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축구 결승에 가면 아빠가 나고야 보내준다고 하셨거든요. 이따 오후에 중국이랑 4강전 하는데 제발 우리나라가 이겨야 돼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진짜 4강 결승 들어가면은 아시안게임 직접 그 현장에서 뭐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나고야까지 보내주신대요. 무조건 이겨야죠. 예, 3시에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 남자 축구 4강 준결승전이 치러지게 되는데 웬만해선 중국을 이기지 않을까 뭐 그냥 예측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우즈베키스탄이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있으니까 거기에 승자와 우리나라와 중국하고 승자가 이제 결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결승은 토요일에 있으니까 지금쯤 미리 비행기 티켓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아유, 어쨌든 선전하고 있는 우리 태국 마크를 단 우리나라 선수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응원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요. 조금 밝은 노래라 그럴까요? 그런데 제목은 Leave Virginia Alone이에요.

정식으로 당신을 그리워합니다. Officially Missing You, 타미야의 노래 들으셨습니다. 아까 1부에서 노래 세 곡을 계속 이어서 들려드렸더니 청취자 중에 어떤 분이 어디 아프신 거 아니냐, 어? 무슨 일 있었냐, 뭐 어디 화장실 급하게 갔냐,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시다시피 저희 프로그램은 음악 전문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예, 가능하면 DJ의 말을 좀 줄이고 음악을 좀 많이 듣자, 그런 뜻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조금 낯설지만 좋은 음악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과 듣고 싶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뭐 가수나 곡에 대한 설명은 선입견이 생길 수 있으니까 빼고 그냥 함께 감상을 해보시죠. 이 노래 어때요? 백아가 노래하는 첫사랑.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

0: 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여름방학하고 2학기가 자리를 받고 앉고 또 여름과 가을이 바톤터치하는 9월,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6년 9월의 마지막 방송이었고요. 내일 10월의 첫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루 차이겠지만 아마 날씨도 기온도 확 달라진 10월이 될 거예요. 찬란한 10월을 기대하면서 저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지.

0: 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정의가족 7456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SNS에서 본 글인데 공감되더라고요. 인간에게 가장 좋은 감정은 성취감도 설렘도 아닌 홀가분함이라고 한다. 이런 것을 던질 수도 있고 또 다른 시작을 할 수 있는 홀가분함. 홀가분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정확히 이런 뜻이라고 하죠. 거추장스럽지 않고 가볍고 편안하다. 자,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꽉 움켜쥐었던 미련도 무거웠던 책임감도 괜한 아쉬움도 조금은 털어내길 바라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배열의 디스코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 벌써 다가왔어요. 다들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9월이 참 이것저것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다사다난이라고 하면은 뭐 안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굉장히 다양한 일이

0: 다사다난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리고 또 지금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부지런한 정의 가족분들 많은데요. 구수연 님이요. 오, 뭐야? 와, 와, 아, 요요요요. 그러니까 감탄사인 거죠? 알겠습니다. 은지 님, 부산에 여행 왔는데 뭉디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앱도 깔고 보라 보러 왔어요. 아, 네. 지금 오늘도 어김없이 1부부터 4부까지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 거니까 많이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얼굴 보고 인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고 제 패션 얘기를 많이 해 주시는데요. 김보람 님이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고 있는데 오늘 뭉디 교감 패션? 아, 교감 패션이라기보다 요즘 또 이런 네, 그 뭔가 밀리터리 이런 그 룩이 좀 유행이에요. 얼마 전에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멋있는 그 해외 배우분들도 이렇게 요즘 많이 입어요. 예, 요즘 뭐 많이 입는다고요. 이걸 뭐 구구절절 설명을 또 하고 있다니. 그리고 이게 철홍 언니가 저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옷이어서 오랜만에 인증도 할 겸 입고 나왔습니다. 어, 정우진님은 정우진님도요. 오늘 은진 누나 군부대 간부님 컨셉인가? 간부라니? 간부라니요? 아니에요. 그냥 카모 패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저를 놀리고 계신데 말이에요. 저도 어김없이 놀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소심한 복수를 언젠가는 해볼게요. 어떻게 놀리지? 나는 우리 청취자분도 어떻게 놀리지? 비트 감별해야 되는데. 아, 비트 감별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오늘 함께할 코너 안내해드려야죠. 3, 4부 라이브 온 에어에서는요. 아주 그냥 요 계절, 요 날씨에 안성맞춤인 노래와 음색을 가진 분이시죠. 저랑 또 16년의 인연이 있는 17년 차 친구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 소수빈 씨와 함께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아, 제일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자, 광고 소개 가볼게요. 박돌이 집순이.
1: 네.
0: 성대 잘 풀었죠?
1: 네.
0: 그럼 음악 주세요. 아, 왜 이거? 아, 뭔데? 아, 놀려요. 남의 옷 가지고. 정호의 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도드라만도
2: 군산시청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주식회사 워킷
2: 경기도청
3: 롯데렌탈
0: 강원특별자치도청
2: 당진시청
3: 백조싱크
0: 오뚜기카레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음주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생유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9: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4: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3: 제조원
15: 현대 오피스.
1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7: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8: 워킷 안전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범국민 눈치 코치 프로젝트 정의에 있다
1: 없다.
0: 이런 질문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366 하나님께서요. 뭉디 오늘 출근룩 컬러도 매니저님과 똑같았나요? 차에서 갈아입고 나온 거 아니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또 무늬 있는 걸 뭔가를 입고 와가지고 아 뭐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긴 한데 그만큼 저와 매니저님이 호흡이 아주 찰떡궁합이라는 얘기겠죠. 얘기 나온 김에 정희 선생님들과의 저의 호흡은 어떨지 궁금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정해본 오늘 주제 정호의 희망곡에는 지금 저 정은지와 같은 밀리터리 무늬를 가지고 계신 분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아니 이걸로 이렇게 놀림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밀리터리가 또 많이 유행이잖아요. 아 위아래 아예 세트로 맞춰 입는 패션 같은 것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아 그래서 어 뭐 근데 갑자기 아, 서정석님이요. 오늘 모든 대답은 악으로 통일합니다. 알겠습니까? 집중합니다. 악! 알겠습니다. 0202님이요. 대대장은 아 짜증나 왜 이렇게 놀려요. 아, 대대장은 정희 선생님들의 조롱력에 실망했다. 더 놀려본다. 노희진님이요. 뭉디는 타격감이 너무 좋아서 놀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크크크크크.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아, 아 이건 말곤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내가 너무 하찮다. 어 그럼 저 뭉디처럼 오늘 밀리터리 무늬가 있는 뭔가를 갖고 계신 분들 저 지금부터 실시간 인증샷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가방도 좋고 인형도 좋고요. 요즘에 원래 워낙 카모모민 이런 밀리터리 무늬가 많아서 어 뭐 우겨보면은 뭐 초록색이랑 까만색이랑 뭐 같이 있는 무언가가 이게 언뜻 보면은 밀리터리 무늬 같다 뭐 이렇게 느껴지시면은 뭐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이런 무늬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2121님이 호피 무늬는 안 되죠 아까비. 요것도 되게 밀리터리 컬러로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어 그 레오파드 무늬가 있는 게 굉장히 또 많아요. 요즘에 패션 중에 그 프린팅이 되게 화려한 것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제 취향 저격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인증샷 사연이 소개되면 속옷 세트 나가고요. 100명 이상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예상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유산균 초콜릿 드릴게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와 미니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자 인증샷과 사연 받는 동안 아 잠깐만 이것도 놀리는 것 같은데 이거 놀리려고 선곡하신 거죠? 아 PD님 그렇게 안 맞는데 저 가만 안 돼요. 진짜 미치겠네. 아 왜 이렇게 다들 놀려요.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레인보우의 마하 듣고 올게요.

온 청취자분들이 저 놀리기에 진심이신 것 같은데 말이죠. PD님까지 동참하신 블랙핑크의 Kill This Love, 레인보우의 마하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정의의 있다 없다? 오늘 주제는 이거였죠. 정우의 희망곡에는 지금 저 정은지가 입고 있는 옷처럼, 아, 옷 얘기할 줄 몰랐네요. 옷 입고 있는 옷처럼 밀리터리 무늬를 가진 분들이 100명 이상 있다 없다? 다들 어떻게 예상하셨을지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5512님이요. 쭈꾸미 낚시 가는 길 태안에서 정디 목소리 들으며 가고 있어요. 100마리 도전 아!

가방이 이거 밀리터리 그거 디지털 그거예요. 그 이거 동생 때문에 많이 봤는데 이거 디지털 티셔츠 그 무늬 있잖아요. 오, 그 무늬의 가방을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 진짜네. 4219님도요. 뭉디 이거 진짜 밀리터리 룩이에요. 만기 전역한 찐 로카티 어때요? 하셨는데 볼까요? 아 이거 동생이 전 집에 있잖아요. 지금 요즘 동생이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진짜 동생이랑 엄마랑 다 이거 입고 있어요. 동생이 이게 너무 편해서 몇 개 사와가지고 이거 엄마도 입고 계시고 동생도 이걸 입고 자요 여전히. 그래가지고 매일 보고 있습니다. 예, 민기가 요즘 계속 이것만 입고 있어가지고 내가 민기야 이거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9029님이요. 악! 물놀이 용품은 밀리터리 가방에 담아 다니지 말입니다. 그래요. 이 무늬가 참 매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또 파란색 들어간 건 처음 보네. 이런 색깔도 있구나. 또 다음 문자는요. 보자. 5319님이요. 충성! 아이고 내가 읽을 수밖에 없잖아. 충성! 2주 전에 전역했는데 옷장 서랍 속 군복이 한가득입니다. 오 그러네? 아니 아 군복을 이렇게 여러 개 들고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오 처음 알았어요. 오 모자까지 다 보내주셨구나. 반갑습니다. 진짜 전역하신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오 그리고 7011님 아 7100님이요. 은지님 찌찌뽕 운전하자 차 세우고 찍어보냅니다. 아 오늘 위아래로 맞춰 입었으면 그냥 아주 커플룩이었네. 커플룩이야. 반바지 입고 어디 가세요? 반바지 입고. 1455님이요. 동묘에서 개탄 밀리터리 자켓이에요. 주머니가 많아서 캠핑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퀄리티가 생각보다 좋아 보이죠? 등은 망사라 시원해요. 어디 보자. 아 좋네. 아 이것도 요즘 이런 무늬들이 참 많더라고요. 디지털 무늬. 예, 요런 게 진짜 많아서 이거 진짜 시원하겠다. 이거 우리 여기 저기 밖에 있는 언니 보고면 이거 되게 좋아하겠다. 그래서 저희 매니저 장다혜 씨가 아 이런 그 조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끼 좀 그만 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반갑습니다. 또 다음 문자가요. 2696님이요. 어제 딸 아이 옷 사면서 저도 하나 샀어요. 아가씨 때부터 밀리터리 너무 좋아했거든요. 웃음. 아 그래요. 요런 바지도 너무 예쁘잖아요. 저도 지금 이런 거 한 3, 4개 정도 있어요. 맞아요. 저 그리고 어렸을 때 동요대회 나갔을 때 또 독도잠자리라는 걸 부른 적이 있단 말이죠. 그때 또 밀리터리 룩을 위아래 그 상하이 맞춰가지고 입어가지고 엄마가 입혀주셨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맞아요. 그리고 노래 나가는 동안에 아빠한테도 그 톡이 와 있는 거예요. 아빠가 딸아 군복 잘 어울리네 화이팅 하거라 이렇게 연락 와서 아 이제 우리 아버지까지 나를 옷으로 놀리고 있구나. 아마 미정씨도 같이 놀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3734님이요 예비역 소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진을 근데 잠깐만요. 예비역 소령이신데 그렇군요. 근데 아 패턴이 저랑 좀 다른데 저 패턴이 아예 없으셔가지고 오 탈락입니다. 예 1963님이요. 아 패턴 없잖아. 아 나랑 커플이어야 된다면서요. 1963님이요. 전 없지만 저희 반려견은 제가 만들어준 밀리터리 우비가 있어요. 마침 입히고 있었는데 잘 됐다. 아 귀여워. 아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아유 진짜 어떡하면 좋아. 저기 털뭉치. 많이 예뻐해주세요. 아유 강아지 간식은 없나요? 선물 중에. 강아지 간식 만들었으면 좋겠다. 6024님이요. 50대인 신랑 군복을 못 버리고 있어요. 남자들은 왜 군복을 안 버리는 걸까요? 크크크. 우와 진짜 오래된 군복 같아 보여요. 우와. 오 반갑습니다. 이걸 또 이렇게 사진 보내주시려고 장롱 안에서 꺼내주신 거잖아요. 정성의 감동을 한번 받아봅니다. 0531님이요. 진짜 밀리터리는 안 되나요? 저희는 군인 커플이랍니다. 우와 진짜요? 어머머머머 너무 보기 좋다. 예쁜 사랑 오래오래 하세요. 보기 좋네요. 자 9082님이요. 우리 공주 휴대폰 크로스백 하트 오늘 놔두고 갔어요. 아침에 늦잠 자서 허둥지둥 가느라. 오!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와 진짜 밀리터리가 많다니까는. 자 4447님이요. 밀리터리 네일 아트 되나요? 찐 밀리터리 덕후입니다. 이 정도면 군대를 갔어야 됐나 싶네요. 크크크. 우와! 우와 너무 예쁘게 잘하셨다. 이거 손톱도 밀리터리를 생각도 안 해봤어요. 우와 멋있는데요? 되게 패턴 멋있었어요 방금. 자 결과 어떻게 나왔을지 집계해보니까 말이에요. 아하 총

선수단 8분이 인증샷을 보내주셨습니다. 0544님이 아쉽게 실패했지만입니다. 악. 왜 이렇게 노래 슬픈 거네? 왜 이렇게 노래 슬픈 거 주세요? 자, 지금 밀리터리 문의와 함께하는 분들이 100명 이상 없다. 정답 맞춰주신 최현재, 김수희, 추선희, 8244, 3378 이분들께는 유산균 초콜릿 쏴드립니다. 아, 진짜 PD님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자꾸. 아, 우즈의 드라우닝 요 노래 듣고 은지나이트로 돌아올게요.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파리 피플! 한 주의 구부능선 수요일, 얻기 위해 올라탄 피로금 3마리, 비트 마사지, 흥 안마기로 다 털어내주세요. I say 은, you say 지, 은. 은지, 오늘 은지 나이도 화끈하게 오픈합니다. Let's get it! 오늘 BGM은요, 오랜만에 테크노로 흔들어볼까요? 이정현의 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요? 교실을 돌아다니면서 불렀던 바로 그 노래. 자, 준비되셨나요?

이정씨, 원길씨 보고 있네. 정민기 서울 오고 있네. 힘들어. 급하게 대본 접어가지고 지금 부채 만들어놨거든요. 급하게 막 접고 있는데 카메라가 그 와중에 놓치지 않고 포착해주셔가지고 아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낱낱이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은지나이트 오늘도 가열차게 땡겨봤는데요. 너무 재밌다. 유정원 선배님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다. 으라차차 기지개 한판 해주시면서 바디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저는 성대 체크하고 목 좀 축일게요. 김미영님이 엄마 저 대학생 때 리틀 이정현이었는데 왼쪽 오른쪽 레프트 라이트 흔들어. 아유 저도요.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 이렇게 새끼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자, 민준기님이요. 문대장님 가창력 역시 시원시원하십니다. 자꾸 왜 놀리시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요. 내가 이제

이제 거부하지 않겠어. 3027님입니다. 전부터 느끼던 건데 은지씨가 나이트하면 괜히 이득 본 기분이에요. 이렇게까지나 고퀄로 불러준다고? 크크. 감사합니다. 제가 신디의 흥을 따라가기엔 또 벅찰 수 있으니까 저는 가창력으로 조금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9174님이요. 저 발 통깁스 했는데 의자 앉아서 어깨와 함께 테크노 댄스 시전 중. 이거는 근데 상체만 조금 자연스러워 그 자유로워도 충분히 출 수 있는 이런 뭐가 흥겨움이 있기 때문에 아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장주영님이요. 28일 된 신생아 우리 애기도 뭉디의 격한 추임새를 듣고 방구 듣네요. 흥 조기 교육 들어갑니다. 그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의 BPM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 조기 교육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기 때문에 그 육아 힘드시죠? 제가 그 저기 PD님 몰래 비타민 세트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근데 정희 가족들이 우리 정희 가족분들이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아 신대가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아 정 선배 독해 독해 독하다 독해. 우리 정희 선생님들도 이 BT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독합니다. 1699님이요. 달샤벳의 슈파두파 디파 두바 시크릿의 마돈나 비트 합격송 두 곡만 냅다 팠습니다. 자신이 있어요. 6542님이요. 초장부터 치고 나가야 한다고 했던 뭉디의 말 가슴에 새기고 밤새 연구했습니다. 비트 갑니다. 가즈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가봐야죠. 조금 전에 와 들으셨죠? 신났어요? 안 났어요? 그 BPM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드시죠? BT에 대한 집착, 애착, 열망 저한테 보여주실 분들 지금부터 다 신청해 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딩동댕 합격 받으면 명예의 전당 플러스 떡볶이 세트까지 다 쟁취하실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의 도전장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이 노래도 비트 최강자 중에 한 분이나 한 노래죠. 헬로비너스의 난 예술이야.

일루비너스의 난 예술이야 듣고 왔고요. 자 그럼 준비됐습니다. 이제 제가 놀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자 그럼 고막 활짝 열고 정의 가족들의 비트 도전장 만나볼까 합니다. 박선혜님이요. 저 도전 베이비 어떡해 첫 곡부터 센 곡 나왔어. 베이비 복수 우연 같이 옴싹옴싹 움직여봐요. 아 너무 센.

뭐야? 이 막상 이렇게 들으니까 느린데? BPM이 느려요. 아 조금 전에 예술이야를 들어서 그런가 봐. 이정현 선배님의 와를 들어서 그런가 봐. 느리네? 어 느리잖아. 다음 곡 넘어갈게요. 1545님이요. 1545님이 뽀용뽀용 효과음이 별로였나요? 아 이게 오오 이게 BPM 느려요. 살짝 느립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아하 센 노래 나왔다. 김재현님이요. 애프터스쿨의 뱅. 드럼 소리로 뭉디의 심장을 두드리겠어요. 아 잠깐만 이 인트로 다음에 BPM 어떻게 되지? 잠깐만 이 다음이 중요해. 탈락. 내가 봤을 땐 밀리터리 때문에 나 놀리려고 이 노래 부른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어? 1540님이요. 왜? 춤췄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골반 안 움직였어요. 그냥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만 했어요. 팔 들고. 2454님이 군복이 딱인데 아니라니까는. 아니라니까는. 밀리터리 자켓이라는. 에? 그런 거라는 거니까요. 뭐라고? 손다희님이요. 비트 감별사 에이핑크 피지 쏟아요. 뭉디 메인 댄서 갑시다. 오. 아 이 노래 신나. BPM으로 저한테 지금 뭐 제가 춤출 때나 이 BPM이 빠르지 내가. 아, 계속 틀어주세요. 이거 이게 또 신디픽이었거든요. 이번 에이핑크 앨범에. 1525님이요. 왜 또 공가사 너무 냉정한데? 0199님이요. 노래 좋은데? 아이 그럼요. 에이핑크 노래잖아요. 노래 좋죠. 당연히 좋죠. 아 그럼 분위기 좋은데 뭐 계속 좀 들어볼까요? 하지만 아니야 탈락 멈춰주세요. 이 공가사는 구분해야죠. 비트 감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코너인데요. 네 84870님이요 냉정한데? 그럼요. 저 공가사 아주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 큰일 났다. 0531님이요. 라디오 다시 듣기 하면서 비트 공부했습니다. 유재석, 이적씨가 무한도전에서 불렀던 압구정 날라리 어떻습니까? 안 돼! Yeah. 아 오늘 아무것도 통과시키기 쉽지 않은 거란 말이야.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아 인트로가... 준비됐습니까? 아. Are you ready? 아 애매한데? 야 후! 아 보류 아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아 이 BPM 좀 애매하지 않아요? 아닌가? 4342님이요 아 중대장님 너무 까다롭지 말입니다. 아 조금 더 찾아보도록. 1548님이요 괜히 보류하고 센척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입니다. 센척 보이지 말입니다. 아하 이 노래도 조금 이 오늘 도전곡 끝인가요? 아유 더 있는 거죠? 아 김미영님 그래요. 우리 댄스학원에선 이 노래가 짱 먹었어요. 체리피터의 낭만고양이. 이 노래로 춤을 춰요? 진짜? 신기한데? 어떻게 추지? 어 방금 이거 소리 치카 소리 같았어. 오오오 Sweet little kitty. 제가 노래 연습을 이 노래로 했는데 말입니다. 이걸로 고음 들었는데

멜로디는 좋은데 아 비트 감별이잖아요. 비트 감별이잖아. 이젠 그만 노래 꺼줘요. 탈락. 탈락하겠습니다. 아 뭐 아 이게 노래 멜로디로 저 제 눈을 가리시려고. 어? 저 비트 감별이에요. 멜로디 감별이 아니란 말이다. 아니란 많은 말입니다. 말도 꼬여서 말도 안 나와. 여 5445님이요. 중대장님 1분만 기다리면 신나지 말입니다. 아 성격 급하십니다. 알면 전주에 신나는 걸 보내도록! 보내도록! 1589님이요. 내가 이 노래만은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수능, 와 큰일 났다. 수능 중독성 샤이니의 링딩동 발사!

0: 잠깐만. 어? 잠깐만. 애매한데? 비트? BPM 애매한데? 탈락! 아, 와, 지금 심장 좀 뛸 뻔했는데 잠깐 멈췄어요 지금. 4545님이요. 이걸 참는다고? 5440님이요. 본능에 맡겨요. 아, 이게 그 뭔가 그 소스를 들으면은 막 엄청 신나고 이런 게 있는데, 아 이게 비트 감별이다 보니까 이 비트가 좀 빠르고 느리고 이거에 좀 굉장히 포커스가 가게 되네요. 왜 신디가 까탈레나였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김성희 님이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자 버스 안에서 너무 올드한가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로 암모나이트 무슨 그 알죠? 고대 화석 외우기 했던 거 알아요 혹시? 학교에서 개사해가지고 했었는데, 아 잠깐만 이건 왜 하고 있는 거지? 아 이거 왜 팔? 너 너무 해봐. 그녀는 아 잠깐만. 아 이거 좋은 거 같은데. Everybody put your hands up. 여기서 비트 빠지잖아.
1: 나는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야.
0: 아 고민되는데 너무 부담스럽게 너무도. 아 잠깐만요.

멜로디와 비트 다 좋다. 역시 자 그러면.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정은지입니다. 자, 오늘 비트감별은요. 본 중대장은 청취자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을 했다. 아, 생각보다 그렇게 비트가 자자의 버스 안에서 하나만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죠? 다음에는 조금 더 신이 나는 골반과 일자목이 치료될 수 있는, 그리고 둠칫둠칫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둘기 바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곡들로 잘 골라서 와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이사원님이요. 이거 여차하에 뭉디 단독 콘서트에서 비트 감별 코너 생기겠는데? 크크크. 아니에요. 또 정의에서 이렇게 하는 맛이 있으니까 제가 놀러 올 때마다 얼마나 우리 또 그 우리 정의 선생님들이 또 얼마나 또 이 비트에 대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더 높아지셨는가. 제가 또 그것도 확인하러 오는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아, 근데 저는 오늘 비트 감별을 하면서 제가 와를 듣고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정현 선배님 같은 이정현 선배님 노래의 그 BPM 고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테크노의 여왕, 끝판왕, 이정현 선배님 노래 한 곡 더 들을까 싶은데요. 이 노래를 신디가 좋아한다고 그랬죠. 요 노래, 이정현 선배님, 이정현의 달아달아 요 노래 듣고요. 3부에 소수빈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 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단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원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6: 철옥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진영입니다.
1: 정호의 희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정은지고요. 잠시 후에는 포근한 음색 중 1등인 분이시죠. 가수 소수빈 씨와 함께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중요한 광고 소개 챙겨봐야죠. 박도리 집순이.
2: 네.
1: 나와있죠.
2: 네.
1: 그럼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3: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4: 비타 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음료,
3: 조미료 무첨가 거품담에서 영월 고랭지김치,
4: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1: 매운 거 먹고 후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3: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4: 아니문드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3: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1: 계속해서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만나볼게요. 키움증권,
3: 주식회사 해리즈아부의
4: IBK 기업은행,
1: 코끼리베이글닷컴,
3: 현대자동차,
4: 경기도청,
1: 와이즈플래닛컴퍼니,
3: 환인제약,
4: 음주후엔티맵대리,
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3: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4: 현대해상화재보험,
1: 생유!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치는 파워 T잖아요. 그래서 공과 사 철저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데 아 이분은 좀 다릅니다. 제가 17년 전 첫 만남부터 아 기가 막힌다 감탄했고요. 실력, 재능, 노력 인정 안 할 수 없는 제가 다 인정하는 뮤지션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온 에어에서는요 9월의 끝자락에 우리 정희 가족들과 이분의 노래로 함께할 수 있어서 참 무한히 기쁩니다. 음색

0: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팔로우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저의 고막 절친이자 찐 절친 소수빈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색 프린스라는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0: 음색 프린스.
1: 네, 음색 프린스 소수빈 왔습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시작부터 환영 문자 쏟아집니다. 장소연 님이요. 수빈 님이 정의에 나오는 것도 너무 반가운데 은지 님과의 케미니라니. 저는 오늘 점심을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으하하하. 아닙니다. 점심은 드셔야죠. 아무리 그러셔도 네. 식사는 거르시면 안 됩니다. 유승욱 님이 나 이럴 줄 알았거든. 두 분 오늘 국방색 세토세토인가요? 네, 제가 저기 원래 카키를 좋아해요. 이런 예, 그쵸.
1: 아, 저도 원래 좋아해가지고.
0: 그쵸.
1: 뭐 짠 거 아니고요.
0: 아, 그냥 절대 아니고
1: 왔는데.
0: 그러니까요.
1: 웬 조교님이 안 되셔가지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0: 본 중대장은 자네에게 굉장히 실망했네. 자네는 내 편이라고 네. 생각했나만.
1: 아, 맞습니다. 같은 편이죠.
0: 그러니까 좀 전에 수빈 씨가 저한테 뭐라는지 알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1: 아까 뭐 보자마자 저 뭐라 그랬죠? 뭐.
0: 옷 나중에 빌려달라고.
1: 아, 제가 예비군 갈 때 좀 빌려달라고 했어요.
0: 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언짢습니다. 이거 생일 선물로 네. 받은 거거든요.
1: 아이고.
0: 에이핑크 멤버한테.
1: 아이고.
0: 그래가지고 인증해 주려고 네. 초롱언니한테 지금 굉장히 따지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네. 아니 근데 저희가 친한 사이라는 게 소문이 정말 많이 났나 봐요. 시작부터 이런 질문이 왔어요. 3011님이요. 두 분 진짜 친해 보이는데 그럼 서로의 첫 만남 첫인상 기억나요?
1: 아, 기억납니다.
0: 첫인상 기억나요?
1: 첫인상 기억나요.
0: 오늘 어디서 봤어요, 우리?
1: 제가 제 기억에 그 학원, 음악학원에서 처음 봤고요.
0: 네, 네.
1: 그때 층도 기억이 나요.
0: 6층?
1: 4층이었어.
0: 4층이었나?
1: 4층이었고, 그 연습실에서 문이 열려 있었는데, 거기서 그 사이에서 인사를 했어요.
0: 오.
1: 그때 인사했을 때, 그때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그냥.
0: 왜, 어떤, 아, 잠깐만요.
1: 그냥.
0: 어떤 게 범상치 않았는데,
1: 그러니까
0: 누나는 또 이렇게 웃으면서.
1: 뭔가, 좀 거대한 일을 해낼 것 같은 사람 같은 그러니까 그 이 사람의
0: 너 또 내 루머 만들었어.
1: 아니야. 이 사람이 기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되게 강하고 좋았어.
0: 아.
1: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가 좋아서 눌리는 게 아니라 이 기가 있어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0: 지금 작가님이 따라잡고 계신데 정은지 네. 범상치 않음 거대한 일 아우라 포스 기가
1: 아, 포스가
0: 좋다.
1: 포스가 있었어요. 맞아요.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포스라는 말을 저한테 쓰이는 게 너무 신기한 게 내가 무슨 포스가 있다는 거지?
1: 그게 이제 느껴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 이 사람 확실히 이게 오라가 있다.
0: 아니, 저는 수빈 씨의 첫인상이 어땠냐면 그냥 정말 노래 좋아하는 동생 느낌이었어요.
1: 동네 똥강아지였죠? 그때는.
0: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빈 씨가 그때는 조금 더 뭔가 애기 같았어요.
1: 저 애였죠, 그때.
0: 네, 되게, 되게 분위기가 제가 친동생이 8살 아래거든요. 근데 수빈 씨가 뭔가 그런 순수함이 느껴지는
1: 맞습니다.
0: 그리고 노래 얘기밖에 안 했어요.
1: 맞아,
0: 정말 맞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음악 노래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누나 이거 발성 한번 들어봐라.
1: 또 제가 네. 그 누나를 되게 따랐고 좋아했던 이유가
0: 맞아요.
1: 누나가 노래를 잘해서 그랬어요.
0: 아하.
1: 누나가 그때 1등이었거든요. 학원에서 1등이었고 누나가 노래를 좀 못했다? 그러면 네. 제가 따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0: 그래?
1: 그럼 그때는 완전 철저한 실력
0: 아, 그치, 맞지.
1: 압도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0: 감사합니다.
1: 따랐죠.
0: 그러니까 네. 저는 수빈이처럼 또 잘하는 동생이 저를 따라주니까 오히려 자신감이 붙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누나 진짜 최고다, 애가. 누나 잘한다, 애가. 자꾸 네. 이러는 거예요.
1: 아, 좀 최고였어.
0: 그리고 저는 수빈 씨랑 같이 다녔던 학원에서 그 제육볶음을 잊지 못합니다.
1: 아, 제육볶음 제가 레시피를 물어볼 정도로 이모
0: 진짜 맛있잖아요.
1: 맛있었어.
0: 아, 이모 이제는 일 안 하시겠지.
1: 근데 거기에 사이다를 넣었대.
0: 아, 제육볶음에? 진짜로?
1: 맞아. 칠성사이다를 좀 넣었대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놀리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0: 네, 네. 아, 단맛을 내려고.
1: 단맛 내려고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네. 그러셨구나.
1: 아, 네. 여기 존댓말을 해달라고.
0: 작가님이 당황하셨어. 네. 너무 편하게 얘기해가지고.
1: 아, 예, 알겠습니다.
0: 당황하셨어. 네. 아, 친한 사이다께 같이 엮인 기사도 많다고 하는데요. 먼저
1: 맞습니다.
0: 첫 번째 기사. 네. 비긴어게인 17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 정은지 크로스 소수민의 우리 참 좋았는데. 아, 이 노래 좋았죠.
1: 너무 그쵸? 좋았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0: 맞아요.
1: 와, 근데 저희가 비긴어 게인에서 처음으로 듀엣을 했는데 이 방송에서 언젠가 같이 노래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얘기했는데 그게 맞아. 17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저희가 왜 17년이나 걸렸어?
0: 그러니까 누나 콘서트 때
1: 맞아요.
0: 참 고마웠던 게 그때 제가 막 이런 뭔가 한창 인디씬에서 되게 차근차근 하나씩 음악 할 때 누나가 저를 챙겨주려고 그 큰 무대 이제 누나 콘서트에도 저를 막 섭외를 해서 게스트도 시켜주고 하면서 그렇게 누나랑 같은 무대를 서봤지만 방송에서 이렇게 같이 듀엣을 하는 거는 상상도 못했고 근데 이제 17년 만에 이루어져서 그게 저는 뭔가 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도 너무너무 좋았죠 사실.
1: 그렇죠? 아유 너무 좋았죠. 네. 이거 그런 얘기를 꼭 했었어요 수빈 씨랑. 나중에 우리 서울 올라가서 무대 하게 되면은 꼭 같은 무대 같이 맞아. 같이 서자.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불렀던 그 뭔가 편안함이 있다 보니까 수빈 씨랑 듀엣할 때가 제일 저답게 좀 노래를 맞아. 하게 되는 네. 것 같아요.
0: 진짜 진지하게 했어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너무 잘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연습을 많이 못했잖아요.
1: 맞아요 한 번밖에 못했잖아요.
0: 네. 근데 마치 그냥 합을 엄청나게 많이 맞춘 듯한
1: 맞아요 맞아요 그런 그때 트와트 태연 씨가 따로 만나서 연습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봐
0: 그 정도로
1: 그쵸 그쵸 아, 만족합니다 첫 방송이었는데 아, 첫 술에 너무 배불러 버려가지고 또 뭐 금방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4240님의 문자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0: 네 4240님 비긴 어게인 보면서 두 분의 노래 감동 받았어요 근데 너무 친하면 눈만 마주쳐도 웃음 터지잖아요 두 분 괜찮았나요?
1: 저는 오히려 저를 잘 아는 사람이랑 일을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워낙 많이 나눴고 같이 노래를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저는 괜찮았어요 수빈 씨는 좀 오히려 웃길 뻔했어요?
0: 아니 오히려 진짜로 각자 일을 너무 쉽게 할 수 있었던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서로 너무 잘 아니까 웃음 터지고 이런 것보다 여기서 멋있는 건 서로가 너무 멋있게 음악을 노래를 잘 불러서 멋진 이 합을 맞추는 게 프로니까
1: 맞아,
0: 그렇게
1: 맞아.
0: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뭔가 그랬던 것 같은데 웃음이 터지진 않았어요.
1: 오히려 저희는 그럴 때 좀 웃음이 터지는 것 같아요. 그 아닌데 맞는 척하거나
0: 네.
1: 갑자기 뭐 좀 멋있는 척 무슨 척이 들어가면 조금
0: 좀 열받죠.
1: 열받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얼마 전에 제가 수빈 씨 챌린지를 하러 작업실을 갔는데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웃으시더라고요.
0: 아, 예.
1: 왜 웃으신 거예요?
0: 뭔가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끝내러 온 사람 같았어요.
1: 뭘?
0: 네 챌린지를 끝내러 왔다.
1: 아, 제가 내가 네. 끝판을 책임지겠다
0: 아니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1: 자 다음 기사는요. 소수빈 절친 정은지가 팬덤명 지어준 비하인드 공개.
0: 예.
1: 아 이거 야 이걸 또 정의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네요.
0: 근데 이거는 정말
1: 우리 성공했다.
0: 아주 네. 앞으로도 쭉쭉 이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네. 상기될 것 같고
1: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자랑 한번 해주세요. 예. 탄생이 어떻게 됐나요?
0: 지금 보시는 것과 다르게 제가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수염이 많이 났어요. 네. 수염이 정말 많이 나서 면도를 하면 제가 아침 9시 일어나서 면도를 하면 이제 점심시간쯤 되면 이제 막 자라요. 꺼매진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1: 그걸 그렇게 감미롭게 얘기할 수가
0: 그러니까
1: 있어요.
0: 무선 자라요. 이거 뭐야 전동 요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할 정도로 심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하는데
1: 네네네.
0: 막 얘기하다 누나가 근데 인스타 라이브 놀러 들어온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자주 놀러 갔었어요.
0: 딱
1: 그때는.
0: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면도를 안 했어요.
1: 네, 인별그램에서 라이브 중이었는데 제가 또 놀리러 들어간 거죠 사실.
0: 들어왔죠.
1: 또.
0: 근데 누나도 제가 수염 이슈를 아니까 저한테 아이고 수빈이 오늘도 수염 깡패네. 수수깡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인스타그램 인별그램을 보시던 팬분들도 빵 터지고
1: 맞아요.
0: 이거 너무 좋다. 수수깡으로 팬덤명 하는 게 어떻느냐 라고 하면서 수수깡이 저의 팬덤명이 되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실제로 공연장에 수수깡을 들고 오신다면서요.
0: 수수깡을 문방구에 들르셔가지고 형형색색의 그 수수깡을 흔들고 계세요.
1: 너무 귀여워.
0: 공격했는데 그게 약하잖아요.
1: 부러지면 새로운 거 꺼내신다면서요.
0: 맞아요. 자꾸 나와. 리필이 자꾸 돼. 그래서 공연 끝나고 객석을 가면 객석 바닥에 네. 그 부서진 수수깡들이 바닥에 있습니다. 네. 너무 귀엽죠.
1: 너무 귀여워요. 차세대 응원봉은 수수깡으로 가야 될까 봐요.
0: 맞아요. 맞아요.
1: 네, 0220님이요. 아 그럼 두 분은 휴대폰에 서로를 어떻게 저장해놨어요? 딸랑 이름 석자 아닌 별명? 오, 저는 그 예전에 해놓은 거에서 안 변했나요?
0: 제가 예전에는 그 네. 은진의 방파제라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게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1: 네네.
0: 누나가 너무 든든한 지원군이자 서울에 있는 유일한 친구니까 근데 방파제 같은 나에게 역할이다 해서 은진의 방파제였는데
1: 네.
0: 최근에 바뀌었었어요
1: 뭘로요?
0: 바꿨어요
1: 정은지로?
0: 은지 누나 아이가인가?
1: 은지 누나 아이가 그래요?
0: 네.

1544님이요. 와 이걸 여기서 또 라이브로 듣네. 진짜 두 분은 노래 자판기네요. 저는 수빈 씨가 그때 불렀었던 노래 중에 그 팝송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0: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는 수비로 지금 16년째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수빈 씨를 계속 수비 수비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비입니다. 여전히.
1: 예, 알겠습니다.
0: 은지 누나 아이가로.
1: 예, 은지 누나 아이가.
0: 은지 누나 아이가.
1: 네. 네. 은지 누나 아이가.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어, 번호 보인 거 아니에요 방금?
1: 안 보였을 거예요. 어떡하지? 아,
0: 어. 번호 보인 거 아니에요?
1: 어, 죄송해요. 어떡하지?
0: 그래,
1: 아니죠?
0: 아, 어. 보여 보였을 것 같은데.
1: 화질.
0: 아, 아무튼 뭐 어떻게든 네. 되겠죠 뭐. 어, 알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자, 본격적으로 음악 토크 전에 정희 시그니처 타임 있습니다. 선포토 후 토크. 자, 요러면 기사가 팍팍 잘 난다고 하니까 멋진 포즈 기대할게요.
1: 네.
0: 헤드폰 벗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자, 첫 번째 컷 가보겠습니다. 가을 단풍처럼 나날이 무르익는 음색, 고막 남친의 정석. 소수빈이 떴다. 하나, 둘, 셋. 어머머머머머 언제 저런 걸 또 네. 배웠대. 자, 다음 컷 갑니다. 아, 당이 떨어졌다고? 그러면 핫초코 보이스 소수빈 한 스푼만 들어봐. 소 스윗. 하나 둘 셋. 아 뭐야 약간 한
1: 먹어봐.
0: 한 입 잡 싸봐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앉아주시면 아, 되고요.
1: 네.
0: 자, 박수 세 번 시작. 네, 소수빈 씨의 정규 1집 늘 그래왔던 것처럼이 발표됐습니다.
1: 와,
0: 확실히 어이구 네,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확실히 정규 앨범은 미니 앨범이나 싱글과는 좀 느낌이 다르죠. 앨범 완성했을 때 기분 어땠어요?
1: 어, 이제 앨범을 완성하고 제가 딱 앨범을 듣는데 그 이 앨범들을 너무 정신없이 이제 11곡이나 되는데 막 만들고 보니까 이 노래들을 감상하지 못한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일단은 너무 정신이 없었고
0: 네네네.
1: 실감이 안 났죠. 실감이 안 나서 제가 발매한 날 오후 6시에 혼자 한강에 가서 11곡을 그냥 들으면서 혼자서 작은 음감회를 가졌습니다.
0: 네, 근데 어땠어요?
1: 너무 좋더라고요. 이 노래를 어떻게 만들었고 그 과정들이 다 기억이 났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큰 사고 없이 이렇게 발매할 수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0: 오, 네. 타이틀곡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네. 타이틀곡이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였습니다.
1: 네.
0: 이게 또 챌린지 함께 했었던 그 곡이잖아요. 그죠?
1: 네.
0: 네. 만드니자 부르니로서 곡 소개 한번 가보시죠.
1: 네. 어,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는 제가 이번 정규앨범의 첫 시작을 할 수 있었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만들면서 정규앨범을 만들게 되었고 어, 제목 그대로 이제 괜찮다고 말을 못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했는데 어, 그 사람에게는 결국 이별했지만 좋은 사람으로 좋은 안녕을 못한 마음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0: 괜찮다고 말해주었다면 뭔가 달라졌을까요?
1: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말하지 못해서 그 마음이 되게 어, 뭔가 미안하고 해서 만든 노래고요.
0: 네. 11곡 중에서 이 노래를 타이틀곡으로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예요?
1: 이제 처음에는 어, 그러니까 앨범 만들면 정말 그 타이틀곡이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를 그 처음 데모를 만들고 이 노래 들으면서 나 정규앨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노래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아무래도 타이틀곡으로 가장 적합했고 시작점인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저는 사실 좀 가을쯤에 들을 여름밤 가을에 듣기 좋은 노래가 타이틀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노래인 것 같아서 그래서 넣었습니다.
0: 뭔가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라는 그 말 문장 자체가 굉장히 소수빈 씨랑 닮은 것 같아요.
1: 아, 그런가요?
0: 아, 그게 그렇잖아요. 뭔가 좀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는 나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있는 거니까.
1: 네.
0: 네, 3920님이요. 저는 이 노래의 마지막 가사 보고 광광 울었어요. 그 사람한테 듣고 싶은 마지막이자 하고 싶은 말이 딱 이거거든요. 어, 마지막 가사가 뭔지 수빈 씨가 좀 읊어주실 수 있나요? 느낌 있게요?
1: 네, 느낌 있게?
0: 네네.
1: 수많았던 우리의 날들이 어, 틀렸네요. 다시요. 수많았던 우리의 날들이 말하지 않아도 눈앞에 선명하게 남아서 두 번 다시 이런 감정 느껴볼 수 없을 거야. 고마웠어요. 날 잊고 살아요.
0: 오, 이건 마지막은 어떤 마음이에요?
1: 결국은 그 사람에게 좋은 안녕을 못해서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그치만 고마웠고 이제 날 잊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죠. 이제 이어질 수 없는 결말이 있는 노래이니까 마지막

0: 가사가 막 고민을 많이 하진 않았고요. 뭔가 후루룩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곡들 있잖아요. 맞아요, 가사 쓰다 보면.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쯤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이 곡을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또 라이브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0: 네,
1: 네, 물 한 모금 자시고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또 스페셜 DJ를 하니까 또 이렇게 소수빈 씨의 라이브를 일렬 직관합니다. 아, 1인 공연 아니에요. 이 안에서 저만 지금 쌩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고요. 박은정 님이요. 목소리 크, 벌써 기대 기대. 그러니까요. 저도 엄청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소수빈 씨의 첫 번째 정규 앨범, 첫 번째 타이틀곡이죠. 그리고 제가 소수빈 씨와 라디오에서도 지금 오늘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날이 되겠네요. 자, 소수빈의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네. 잘 부탁드려요.

0: 서수빈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 제가 수수깡 대신에 이제 잉크볼펜을 들고 응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1: 네. 아, 보라색 수수깡인 줄 알았어요. 아,
0: 그렇죠. 약간 네. 색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흔들고 있었죠. 수수깡을 대신해서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4878님이요. 은지님, 수빈 씨랑 라디오에서 처음 만나고 라디오 라이브도 처음 듣는 기분 어떤가요? 아유, 말은 뭐예요. 너무 기특하죠, 그냥. 아유, 아주 그냥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같이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성인이 되어서 계속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복받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정말 복받은 일인 것 네. 같아요.
0: 네. 내 어린 시절을 또 저는 또 수빈 씨의 모습을 얼굴을 기억하지만 네. 또 수빈 씨는 제 어렸을 때의 어떤 순간들을 기억해 주잖아요.
1: 맞습니다.
0: 이게 얼마나 의미 있어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순간에는 청취자분들이 듣고 은지 예전에 뭉디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는걸 이라는 서로의 기억이 돼주잖아요.
1: 네.
0: 아, 옛날에 이런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런 것처럼
1: 맞아 맞아 네,
0: 이렇게 쌓아가는 인연이 길어질수록 의미 있어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이렇게 친구잖아요. 또 동료이기도 하지만
0: 그럼요.
1: 그런 인연이 정말 많이 없고 귀한 거니까 너무 감사하죠.
0: 아유, 권아람 님이요. 은지 님이 소수빈 나왔어.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한 아주 열심히 하는 지금 솔로 가수입니다. 왜 이러십니까? 아이고. 자, 5488 님이요. 지금 게시판 뜨겁대요.
1: 아유, 자,
0: 이거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이어폰 꽂고 순대국밥 먹다가 사연 있는 여자처럼 눈물 줄줄 흘렸네요. 수빈 님은 노래하다가 울컥한 적 없나요? 많죠. 많아요.
0: 같은데?
1: 저는 오히려 그 노래할 때 좀 많이 울컥해요.
0: 맞아요. 저도 그래요.
1: 노래를 들을 때보다
0: 맞아.
1: 부를 때 좀 울컥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어때요? 뭔가 그러니까 생각을 한다기보다 본능적인 것 같아.
0: 맞아요. 수빈 씨는 그럴 때 어떻게 참아요?
1: 저는 근데 저는 좀 막 엄청 울 순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노래하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한번 이렇게 먹음
0: 뭐야, 잠구도 한 거 아니야?
1: 머금어야 돼요. 머금고 하면 네, 좀 괜찮더라고요.
0: 아, 그래요? 저는 눈물 올라오는 순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 다시 그 뭔가 부어가는 그 목을 다시 잡아야 되는.
1: 맞아, 맞아.
0: 아, 그래서 웬만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자, 수빈 씨와 더 많은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볼 테니까요. 딱 기다려주세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5: 아, 정이는 최고! 아, 정이는 최고! 아빠! 아빠!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올라라 손이 올라간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언제까지 청취율이 올라갈 거야. 김신영을 봐. 듣고 싶잖아. 네, 흥부자 이선빈도 인정한 텐션업 라디오 정우의 희망곡으로 컥컥컥.

0: 마카마카 카마오.
1: 귀엽네요. 아 누군가 했더니 이선민 씨였구나. 카카카카 카몬. 라이브 온 에어. 저는 정오의 희망곡 스페셜 DJ 정은지고요. 천재만재 싱어송라이터 소수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이 떠타 더블 타이틀이거든요.
2: 떠타죠. 아, 네.
1: 두 번째 타이틀곡 얘기해봐야죠. 제목이
2: 가지 말라고.
1: 요건 어떤 곡인지 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이제 이 노래를 만들게 된 배경이 좀 많아요. 다양한데 우선은 그 처음에 괜찮다고 말해줄까 그랬어로 타이틀 가자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앨범 발매하기 좀 몇 주 전부터 공연도 다니고 행사를 했는데
1: 맞아요.
2: 그때부터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정규 앨범을 미리 들려주면 좋겠다 해서 공연에서 좀 몇 곡을 불러드렸는데 가지 말라고를 불렀을 때 일단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 노래가 제목 그대로 뭔가 설명이 딱 필요 없는 노래거든요. 가지 말라고 애원하는 노래고 그래서 이 노래도 타이틀로 같이 가면 더블로 가면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정규 앨범을 이렇게 여러 곡 열심히 만들었는데 한 곡만 이렇게
1: 그죠,
2: 뭔가
1: 맞아요.
2: 밀기가
1: 맞아 맞아
2: 너무 너무 아쉽고
1: 저는 그럼요.
2: 이 곡들 하나하나 저는 다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그랬으면 싶어서 일단 두 곡으로 조금 늘린 것도 있고요. 가지 말라고도 이별 이야기인데 괜찮다고 말해줄 걸 그랬어와 정말 다른 점 뭐냐면 가지 말라고는 제가 정말 무너지는 노래예요. 애원하고 좀 더 그러니까 갈망하는 그런 그러니까 좀 많이 좀 조금 서툰 소수빈에 제가 근데 제 음악들이 그런 음악이 없거든요.
1: 맞아요.
2: 네, 늘 뭔가 이렇게 뭔가 완성해서 주려고 그러고 좋은 뭔가를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지만 가지 말라고는 그렇지 않아요.
1: 그래서, 결말 없이 감정만 있구나.
2: 네, 그래서 이 노래가 그렇게 하면서 타이틀곡이 좀 된 것 같습니다.
1: 수빈 씨의 목소리의 매력은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정제되고 깔끔하지만 이게 또 어떤 호소력을 담았을 때는 그 전달력이 되게 너무 좋아요. 와닿는 그런 기분이 아, 이 사람이 정말 지금 나를 위해 불러주고 있군, 저 사람이 되어서 부르고 있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수빈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 또 나가서 또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 경기를 하기 전에도 그러기 전에부터 수빈 씨는 무조건 오래 노래하면 무조건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실 거고 더 많은 리스너들이 생길 거다 했는데 지금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다들 열심히 해서
1: 그러도록. 네. 4022님이요 왜 노래 끝부분에 허밍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게 더 아련한 느낌인데 천재만재 수빈님은 다 계산하고 부른 거겠죠 했어요. 어떤 허밍인지 살짝 느낌 좀 내주실 수 있나요?
2: 그 이 노래 뒷부분에
1: 네네네
2: 와

0: 이런 구간이 있어요.
1: 오, 참 깔끔하게 몰라 정말로.
0: 근데 이제 아시죠? 뒤에 네. 그 네. 허밍을 워우로 하면 안 되고 약간 네. 우와 이렇게 해야 된단 아, 말이죠.
1: 추구미는 그거였어요?
0: 네.
1: 아 그랬군요.
0: 그러니까 저는 네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가든이 형 있잖아요. 카더 가든 네, 형도 네. 음악 들어보면 많아요 이런 거.
1: 네네네.
0: 막 워 와와
1: 표정이랑 입모양부터가
0: 네.
1: 다르네.
0: 이렇게 제 그래서 형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아, 형 공연 보면서 네. 아, 나도 저렇게 뭔가 같이 워 하는 게 있으면 좋겠다.
1: 아~
0: 했는데 제가 했는데
1: 네네네.
0: 와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부르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뒷부분에 좀 이렇게 네. 이런 구간을 넣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좋네요. 또 우리 또 수숙한 선생님들이 네. 잘 따라 불러주시면 너무 재밌겠다.
0: 맞습니다.
1: 수빈 씨도 팬분들이랑 그렇게 따라 부르고 이런 호흡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0: 좋아하고요. 많이 네.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세요.
1: 그러니까요. 또 이 와중에 제보 문자가 있었습니다. 9078님이요. 엄마가 부산 광안동에서 분식집 했는데 가끔 오셨거든요. 떡볶이랑 순대 드시면서 항상 콧노래 부르시면서 공주 거울 보시는 모습이 왕자님 같았습니다. 공주 거울을 본 적이 있어요?
0: 아니요. 없는데?
1: 그 약간
0: 뭔지 알아요? 은색으로 된 거.
1: 뭐 그런 건가?
0: 세상에.
1: 뭐 그런 걸 들고 다니시나요? 어 준비된 사람인가?
0: 근데 일단은. 첫 줄까진 맞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부산 광안동에서 분식집
1: 자주
0: 많이
1: 가는
0: 갔어요.
1: 데가 있어요?
0: 많이 가는 데가 있긴 한데
1: 어허.
0: 떡볶이랑 순대를 같이 먹진 않거든요. 제가.
1: 와하.
0: 저는 이제 떡볶이랑 무조건 오징어 튀김 먹습니다.
1: 아하. 네.
0: 근데 아무튼 그래도 목격담이라고 하시니까
1: 네네네네.
0: 너무 오래된 옛날 이제 기억은 제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0: 네.
1: 있죠.
0: 아무튼 공주 거울이 좀 마음이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1: 어떤 거울이
0: 감사합니다.
1: 기억... 아 그러면은 네. 영상 편집.

0: 한 번만.
1: 네. 제가 궁중거울을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뭐 그 네. 그 매장에 있었나 아무튼 뭐 떡볶이 맛있게 먹고 갔던 것 같습니다.
0: 네. 아, 네. 어, 공주 BGM 나온다.
1: 공주님.
0: 공주님, 공주님 매일쯤도 오징어 튀김 맛있으셨나요?
1: 아, 저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조식으로도 오징어 튀김 괜찮으시겠어요, 공주님? 네.
1: 참, 이 대우가 네,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0: 자,
1: 네.
0: 그리고 6321님이요. 아, 오늘 지금 1, 2부부터 PD님이 누구 놀리는 거예요, 지금 진심이셔가지고. 자, 네. 6321님이요. 이래서 정승환 씨가 소수빈 씨를 그렇게 칭찬했구나. 한 유튜브에서 박재정, 이창섭, 정승환 씨가 모여서 얘기하는데 정승환 씨가 열이 받을 정도로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소수빈 씨를 뽑았더라고요. 우리 세대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다며 칭찬 감옥에 가뒀는데 아셨나요?
1: 알고
0: 저는
1: 있습니다.
0: 알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1: 저도
0: 알고 있습니다.
1: 이게 저한테 떴고요. 뜨기도 네네. 떴고 그 제 팬분들도 보내주세요.
0: 어어.
1: 그래서 보고 제가 한 120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0: 아하.
1: 승환이가 칭찬을 또 이렇게 아, 너무 고맙고 왜냐면 저는 승환이 너무 팬이거든요.
0: 어, 그쵸 그쵸.
1: 또 저 예전에 또 누나랑 콘서트. 승환이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되게 옛날에.
0: 맞아요 맞아요.
1: 그때도 보면서 와 진짜 노래도 잘하고 그 개그 욕심도 쩔어요 진짜.
0: 아 그냥 잘한다 안 돼요. 네. 절어버린다. 네, 완전 그냥 짱이에요. 최고 돼버린다. 네,
1: 그러니까 다 잘하는 네. 친구인데 네네네. 일단 저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고.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보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0: 개그 욕심에 절여져 있어요. 네. 그 친구는 절여져 있습니다.
1: 저랑 승환이 서로 엄청 칭찬을 많이 해 칭찬 배틀을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정승환 씨 칭찬 한번 가시죠.
1: 저는 승환이가 일단은 네네. 지금
0: 공주 BGM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네, 네. 공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공주님께서
1: 네. 네. 와 이거 엄청 신나는 공주님 말인데. 네, 근데 저는 승환이가 일단 그 노래를 좀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0: 어허.
1: 네, 노래 좀 알려줘라, 승환아. 그리고 승환이랑 맨날 밥 먹자 그러는데 못 먹고 있어요. 진짜 조만간에 자리 잡아서 어허. 내가 맛있는 밥 사줄게.
0: 오.
1: 진짜로. 형이니까.
0: 공주님으로서 한 마디 좀 하세요.
1: 공주님으로서 아, 침 튀었다. 네, 어 승환이 그가 어 또 뭐 뭘 해야 되죠? 아니 그 12월에 콘서트 하더라고요.
0: 아하.
1: 네, 콘서트 놀러 가시면 또 우리 그 대한민국 최고의 발라드 가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0: 어머머머머.
1: 제가 또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공주님의 홍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저희가 또 수록곡의 진심인 라디오거든요. 그래서 소수빈 씨의 이번 앨범에서 수빈 씨가 직접 뽑아준 세 곡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1: 네.
0: 지난 시간이 아, 지금 이런 분위기가 너무 잘 어울려. 첫 번째 추천곡은요. 이번 앨범의 다섯 번째 수록곡입니다. 제목이
1: 안 될 걸 알면서도 입니다.
0: 네,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1: 이 노래가 지금 들으시면서도 느껴지겠지만 되게 리듬이 있고 그리고 좀 그루브도 있고 그리고 마이너한 음악이에요. 제가 사실 이렇게 뭐랄까 이걸 뭔가 좀 단순 명료하게 말하고 싶은데 뭔가 그 차가운 도시 남자의 그 우울한 구석이 있는 노래거든요. 제가 사실 이 노래를 제가 싱어게인 3에서 윤상 선배님 넌 쉽게 말했지만을 한번 리메이크 하면서 많이 제가 느꼈어요. 아 이런 음악을 나도 내 음악으로 하고 싶다 해서
0: 생각 많이 났어요 들으면서.
1: 네, 그래서 그 제가 또 너무 좋아하고 동경하는 구름 프로듀서 찾아가서 이 음악 같이 만들었고요. 이 음악의 가장 중요한 건 안 될 걸 알면서도라는 제목이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나는 이 마음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사를 잠깐 읊어드리자면
0: 네.
1: 다 나 때문인 것 같다. 나를 넌 자꾸 밀어내잖아. 그런데도 네가 좋아서 그런데도 난 너가 너무 좋아서 어쩔 수 없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노래의 그런 매력 포인트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면 수빈 씨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어떤 타입이에요? 뭔가
1: 네.
0: 그 사람을 대할 때 좀 적극적인 타입이 있고
1: 네, 맞습니다.
0: 이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조금 불편하지만 언젠가 나를 편하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계속 꾸준하게 좀 계속 컨택을 하는 편인가요?
1: 되게 좀 오기가 있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좀 그래도 최대한 뭔가 들러붙어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고 친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편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최선을 다했다가 저는 그냥 탁 잘라내는 타입이긴 해요.
0: 아 그렇죠.
1: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엄청 애걸복걸하다가 안 친해지네 하면은 조금
0: 그쵸,
1: 끝 이런 느낌?
0: 네.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자, 그리고

0: 이번 추천곡은요. 자, 정은이가 좋아할 것 같은 노래. 제목이
1: 다가갈게요 안녕입니다.
0: 그러니까 이런 뭔가 부들부들 뭐 살랑살랑 뭐 이런 분위기가 수빈 씨랑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또 이 전 노래 같은 그런 리듬감이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소수빈 씨가 또 장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노래는 제가 언젠가 가져가겠습니다. 쾅쾅. 3921님이요. 이번 앨범 저의 최애곡이에요. 근데 듣기는 참 좋은데 고음과 저음, 박자, 밀당 부르긴 참 어려울 것 같은 노래입니다. 이것도 소개 좀 해주세요.
1: 이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우선 저는 이거 딱 들었을 때 누나가 부르면 잘 부르겠다 이 생각도 그럼요. 했었어요.
0: 아, 그럼요.
1: 네, 왜냐하면 이 노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어려운 노래 박사기 때문에.
0: 아, 그럼요.
1: 또 은지님께서 네. 그, 이 노래를 만들 때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0: 왜요?
1: 그러니까 제가 부르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만든 노래.
0: 그런 노래 있어요.
1: 그냥
0: 저도 이번 앨범에 있어요.
1: 막 다 때려 넣어서
0: 맞아요.
1: 다 넣었는데 보니까
0: 맞아요.
1: 이게 엄청난 게 나온 거예요.
0: 맞아요.
1: 그래서 어떻게 혹시 그럼 누나는 이번에 발매한 앨범에
0: 네네.
1: 어떤 노래가 좀 많이 힘드세요?
0: 전부 다요. 전부 다요. 네. 아, 라이브 하다가 엄살은? 콘서트 하다가 네. 숨 넘어갈 뻔했거든요.
1: 네, 또 우리 은지 누나가 또 엄살이 엄청난데 또 노래 잘하기로 유명하니까.
0: 아, 수빈 씨 또 오셨었잖아 이번 콘서트.
1: 와, 맞습니다.
0: 네. 네, 뭐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1: 네.
0: 아, 근데 드라이브하면서 듣기 참 좋은 노래인데 아유. 0742님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 봐요.
1: 아, 네네네.
0: 창문 열어놓고 운전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예요.
1: 맞아요. 요즘 날씨에 또 너무 듣기 좋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저는 정승환 씨가 또 발라드계의 새손이라면
1: 네.
0: 또 제가 봤을 때 소수빈 씨는 발라드계의 차세대 황태자이지 않을까.
1: 네. 아.
0: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아, 공주님.
1: 공주, 발라드계 공주가 근데 맞나요? 그게?
0: 아, 뭐, 뭐든 좋죠.
1: 프린스로 해주시면
0: 아, 프린스로요? 안 돼요? 프린스로요? 예. 알겠습니다. 새손과 프린스. 알겠습니다. 동서영의 조화로 언젠가 두 분이서 콜라보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노래는 우리 정의 가족들을 위한 추천곡을 정해주셨어요.
1: 네.
0: 제목이
1: 기대어 줄래.
0: 어떤 노래입니까?
1: 제목 그대로 기대어 달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노래 가사 중에서 혹여 갈 곳 하나 없어도 내게 마음껏 폐를 끼쳐줘요 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폐를 끼쳐달라는 말이 정말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0: 그죠.
1: 근데 좋아하는 사람에게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라도 이 사람과 뭔가 그런 관계를 만들고 싶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고 그 정도로 뭔가 애원하는 내용의 그런 노래인데 사실 이 노래는 또 듣고 보면 그런 구슬픈 부분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되게 설레는 그런 노래.
0: 아까 수빈 씨 네. 같은 성격이네요 노래가.
1: 예, 맞습니다.
0: 그러다가 또 안 내면 뚝 자르나요 혹시?
1: 뚝 자르죠.
0: 아, 알겠습니다.
1: 네, 네. 잘 또 못 잘라요 근데.
0: 아,
1: 네.
0: 그러더라고요.
1: 네.
0: 수빈 씨가 착해가지고 네. 말론 자른다고 해도 뭐 못 자르더라고요.
1: 아, 주변 친구들에게 네. 좀 그래서 미안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음색 프린세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음색 프린스.
1: 예.
0: 수빈 씨가 정의 가족들을 위해 추천해준 이 노래 기대어 줄래 이 노래 듣고 올게요.

0: 마지막에 저 피아노 치는 아이디어가 막 진짜 수빈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수빈 씨가 이번 앨범에서 정희 가족들을 위해 추천해준 노래 기대어줄래 듣고 왔고요. 전하경님이 좋은 소식 보내주셨네. 수빈 씨 콘서트 매진 축하해요. 큰 공연장이라고 엄살 부리더니 매진될 줄 알았다는.
1: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0: 거 봐요. 제가 뭐 올림픽홀 이번에 올림픽홀에서 공연하잖아요.
1: 네.
0: 아 처음에는 아 이번에 내가 누나 도전을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아 잘 모르겠어 이러고 이렇게 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매진이 이 사람이 엄살 나보고 엄살쟁이라 그러더니 본인이 더 엄살쟁이구만.
1: 네, 이제 저는 그 이제 올해 초에 올림픽홀 대관이 됐고 네. 그때 저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0: 그래요 왜 그랬어요?
1: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겠다 해서 근데 덕분에 너무 고마운 게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매진이 됐지만 지금은 또 이렇게 조금씩 2층 정도는 2층에 몇 자리 풀려서 네, 비었으니까요. 네, 괜찮으면 또 오시면 2층도 만족할 수 있는 공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네. 그러면 한 번 더 홍보 가야죠.
1: 네. 2026년 소수빈 단독 콘서트 늘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10월 24일 토요일 그리고 25일 일요일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공연합니다.
0: 와 그러니까,
1: 많이들 오시고요. 제가 여태까지 항상 해왔었던 콘서트 중에 가장 큰 규모 공연이니까
0: 맞아요 맞아요
1: 보시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0: 지금 한참 준비 중인가요?
1: 한창 준비 중입니다
0: 뭔가 네. 어떤 모습들을 좀 기대하면서 가면 좋을까요?
1: 우선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요
0: 그리고 그래요?
1: 네
0: 혹시
1: 뭐
0: 그런 거?
1: 춤이요?
0: 네
1: 아 춤은 근데 제가 저번에 해봤어요 저번에 네. 핀마이크를 꼽고 그때 제가 루시퍼를 추면서 노래 불렀거든요.
0: 당신 정말 새송과 다를 게
1: 없군. 정말
0: 열심히 새송과 욕망이 똑같고.
1: 제가 한 번도 느낀 게 새손이 정말 대단하다. 진짜 승관이 너무 존경하게 됐어요.
0: 아 새손 그 새손 씨가 굉장히 정말 저는 언올리 했을 때부터 끝났다 봤는데 이번에 네. 밭 챌린지 하는 거 보면서 아 정말 넘어섰다 무언가를.
1: 넘어섰다. 예. 네.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0: 조만간 네. 댄스 대결 한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요, 아니요. 저는 배워야 됩니다.
0: 왜요? 수빈 씨 춤 잘 네. 추잖아요. 제가 기억하는 게
1: 그럼
0: 있는데.
1: 그럼 승환 씨가 그러면 영상을 거울 모드로 올려주시면 승환 씨 보면서 카피하겠습니다.
0: 아 차라리 마주보고 춤을 추시는 건 어때요?
1: 아 싫어요.
0: 지금 계속해서 네. 수빈 씨 앞으로 문자 네. 쏟아지고 와우. 있는데 말이죠. 네. 자, 0902님이요. 수빈 오빠, 은지 언니랑 17년 만에 첫 듀엣도 했는데 혹시 운동은 같이 해본 적 없네요?
1: 없어요, 없어요.
0: 저 언니 독한 운동광이잖아요.
1: 도망쳐야죠.
0: 만약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면 뭐 하실래요? 정은지랑 10시간 노래방, 정은지랑 10시간 운동, 서수빈의 선택은?
1: 10시간 너무 빡센데? 잠깐만.
0: 선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
1: 아, 저는 그래도 하면 은지 누나랑은 10시간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게 더 재밌죠. 그럼요.
0: 제가 예전에 운동하러 헬스장에 가 있었는데 끝나고 수빈 씨를 만나는 일정이 있었어요. 제가 홍대 쪽에서 지내고 있을 때. 아예 헬스장 근처로 안 오던데요? 저 멀리서 어딘가 배회하고 있지. 네,
1: 맞아요.
0: 네, 헬스장 앞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1: 아,
0: 이 친구가.
1: 제가 또 근데 운동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쵸. 운동을 하는데 이제 저는 헬스장에서 운동하진 않고요.
0: 맞아요.
1: 저는 맨몸 운동 위주로 거의 막 밖에 뛰어다니고 철봉 보이면 매달리고 이런 타입이어서.
0: 맞아. 한동안 되게 운동 빠졌었던 적 있었는데.
1: 심했죠. 맞아요.
0: 네, 네. 되게 막 운동해야 된다. 막 맨날 어깨 잡고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1: 그랬나요?
0: 아, 뭔가 네. 그랬던 것 같은데.
1: 네, 요즘은 이제 조금 감량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그 팬분들이 찍어주신 영상을 봤는데
0: 네네.
1: 너무 얼굴에 부종이 약간 운동을 잘못했는지 얼굴 너무 부은 거예요.
0: 아 프린세스 붓기 네. 관리 안 하셨군요.
1: 괜히 막 기타도 네, 네. 전환 세게 잡고 치고 이러는 거 보고 꼴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좀 접어둬야겠다.
0: 아 좋네요.
1: 강도를 낮췄습니다.
0: 자기 객관화가 훌륭합니다.
1: 훌륭합니다.
0: 아, 역시 제 동생답습니다.
1: 예.
0: 6124님이요. 제가 친구한테 수빈 오빠 노래 들려줬더니 이러는 거예요. 이 가수 목소리 미쳤다. 그래서 제가 얼굴도 미쳤거든 이라고 했거든요. 아. 수빈 오빠는 어떤 칭찬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목소리 미쳤다? 비주얼 미쳤다? 토크 미쳤다?
1: 아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목소리 미쳤다죠.
0: 두 번째는
1: 아 저는 근데 솔직히 비주얼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지만
0: 네네네.
1: 아닌 걸 알기 때문에
0: 네네.
1: 오히려 근데 아니어야 알아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는데 괜찮으면 오 뭔가 사람이 더 괜찮아 보이는데 잘생겨 보이는데 잘생겼다라고 했는데 갔는데 막상 별로면은 막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0: 실망 방지
1: 맞습니다.
0: 아니 저는 수빈 씨만의 매력 있잖아요.
1: 저는 그래서 평상시에도
0: 가져요.
1: 어디 가면은 키 작게

0: 합니다.
1: 굳이?
0: 네, 그리고 딱 봤는데 어, 야 내가 너 왜 크냐 이렇게 되는 걸 더 더 커 보이거든 사람이.
1: 아, 그러면은 저는 어디 가서 그러면은 제가 지금 163 정도 되니까 네. 그럼 어디 가서 한 158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를 좀 네. 크게 봐주시나요?
0: 크게 볼 거예요.
1: 왜냐하면 저는 실물 제 실물을 보고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왜 이렇게 작아요?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0: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요?
0: 그 누나가 그 포스가 있어서 사람들이 커 보이게 아마 느낄 거야. 아우라가 있어서.
1: 그 포스 뭔지 나도 그러니까 좀
0: 원래 사람들이
1: 싶다.
0: 그러니까 막 누나가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제가 일부러 막 전환을 세게 잡는 느낌인가요?
0: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사람이 되게 강단 있고 아~ 그러니까 되게 어 좀 그러니까 되게 본인의 그런 게 좀 강한 그러니까 있는 사람 좀 튼튼한 사람이라는 거지. 좋은 쪽으로.
1: 네. 좋은 쪽으로. 예. 네.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해 주는 동생 덕분에 제가 아주 멘탈이 건강하게 잘 네. 살고 있습니다. 자, 1577 님이요. 수빈 님, 이제는 댄스 미쳤다. 댄스 세 손? 아,
0: 미치겠네,
1: 수빈 님. 네. 춤 한번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0: 아, 제가
1: 네, 네. 예. 고민하고 있어 보세요. 저 광고 아, 예, 다녀올게요.
2: 알겠습니다.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이때가 어느 땐가 우리 부친 생신 땐가 우리 힘지 못한 짐에 한 잔.
3: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경상남도 합천에서 김한준 어르신이 부른 꽃타령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는 세상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해바리기 해를 잡고 자정하네.
4: 잠시 후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저기요. 아이 잠깐만 놀다가 아이 후회 안 해. 잠깐만 놀다가 봐요.
5: 자, 이렇게 해서 음색 프린스, 댄스 프린스 소수빈 씨와 함께 했는데요. 네. 제가 옆에서 지금 아주 부추기고 있습니다. 춤을 춰야 된다. 너는 춤을 춰라. 누나는 늦은 것 같다. 자, 마지막으로 소수빈 씨를 아껴주시는 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네, 아, 우선 오늘 이렇게 정인이 나와서. 네. 근데 일단 제가 라디오를 여태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 게 아쉬운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5: 네. 그니까요.
6: 또 이제 또 이렇게 누나도 이번 스페셜 DJ 하고 계신데 또 마침 되게 운 좋게 이 타이밍에 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기뻤고요. 이번에 또 콘서트도 너무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 그렇고요. 열심히 더 제 음악 활동 나아갈 테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들도 올 한 해 곧 이제 마무리 되니까 건강하게 올해도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5: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9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또 9월의 마지막이 너무 마무리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빈 씨 덕분에.
6: 야,
5: 오늘 끝곡은요. 저희가 17년 전에 만났을 때부터 같이 노래 부르자고 약속했었던 게 있다 보니 네. 그걸 또 이룬 날 아닙니까?
6: 맞습니다.
5: 네, 또 라디오에서도 이렇게 처음으로 시간을 나눠보고 기적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에이핑크의 기적 같은 이야기.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달력을 보면서 9월이 딱 하루 남았네 아쉬운 분들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베껴왔습니다. 빨간 머리 애니 마릴라 아줌마한테 하는 얘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1: 아주머니, 10월이 있는 세상에 살아서 정말 행복해요. 만일 9월에서 11월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그건 너무 슬프지 않겠어요?
0: 오늘은 비록 9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10월이 온다. 하늘은 파랗고 단풍은 붉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이 온다. 이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씩씩하게 시작합니다. 9월 30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Us, Wind and Fire의 September 듣고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의 안영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얘기. 아, 바로 그렇죠. 9월에서 11월로 가버리면 당혹스럽겠죠. 요 비슷한 이야기를 저는 영화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미술관 옆 동물원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서 그 심은아 씨가 거기서 이성재 씨, 그 이성재 씨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나이를 먹는다는 건 좀 약간 뭐라고 슬픈 일이긴 한데 요.

게그한살한살 먹기 때문에 그 다음 나이가 두렵지가 않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요 대사대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의 대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제가 20대 초반에 봤던 영화였는데도 아직까지도 이걸 매해마다

0: 네. 당황스럽지가 않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의 데이트는요. 두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음악으로 두댕이들 신나게 해드릴지 꼭 기다리십시오. 딴 데 가면 가만 안 두겠어. 자, 그럼 가을만큼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5632번님께서 영미씨 여기 꽈배기 공장인데 아우 졸려 죽겠어요. 종일 꽈배기 1000개는 꼬는 것 같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 공장 식구들 잠 좀 깨워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자 일단은 깨워드리겠습니다. 자 5632번님 공장에 계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자 요렇게 해도 계속해서 잠이 온다? 알겠습니다. 음악까지 틀어드릴게요. 꽈배기 하면은 글쎄요. 저는 1차원적인 사람이라 요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 터보의 트위스트 킹.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터보의 트위스트 킹 듣고 왔고요. 어떻게 다들 좀 잠 좀 깨셨나 모르겠네요. 자, 두댕이들 사연 한번 쭉쭉쭉쭉 또 보겠습니다. 597번님, 제가 너튜브로 개그 채널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 우연히 영면이 무삭재판 영상이 뜨더라고요. 라디오는 참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이었네요. 저도 참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지금 엄마로서의 안영미와 또 라디오 DJ로서의 안영미와 그리고 또 그 색드립계의 여왕의 안영미와 너무너무 달라. 나도 내가 약간 낯설 때가 있어. 어떤 게 진짜 나지? 그래서 저희 그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 분께서도 저를 보면은 아 그냥 뭐 딱콩이 어머님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인사 나누시던 분이셨는데 어느 날 너튜브로 제가 나오는 영상을 보셨나 봐요. 아니 이렇게 해맑으신 분이 저 그 성적인 방송은 어떻게 하시나 몰라. 너튜브에 나오는 안영미는 성적인 안영미입니다. 그러니까 골라서 보세요. 네, 기호에 맞게 보세요. 네, 9042번님. 영미님 출산휴가 가기 전에 가끔씩 날아오던 고3 두댕이어요. 영미님도 없고 공부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오늘에서야 날아왔네요. 영미님이 공부하다가 쉴 때 찾아오라고 하셨어서 학교에서 자습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중간고사와 수능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우쭈쭈 우쭈쭈. 50일 남았다고? 어떻게? 아예 50일이면 충분해. 50일이면요 지금 공부해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충분한 시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도 없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아셨죠? 할 수 있다. 아, 두 대 틀어놓은 곳 여기가 또 있네요. 또 7628번님. 영미씨 여긴 빈티지 구제샵이에요. 가을 상품으로 쫙 깔아놨는데 아직 손님이 없네요. 경북 구미 구평에 푸른별 상점 저 두 대 틀어놨는데 홍보 좀 시원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어머, 여러분. 구제샵, 어떻게, 구미가 좀 당기지 않습니까? 자, 구미에 계시는 푸른별 상점, 이쪽으로 오세요! 일어나십시오! 들어와! 들어와! 되셨죠? 오늘 아주 문전성시가 이룰 겁니다. 자, 빈티지 샵에서도 어울리는 노래 쏘겠습니다.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그리고 빅나티의 노스탈지아 띄워드릴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자, 푸른 별 상점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이수연의 푸른 산호초 그리고 빅나티의 노스탈지아까지 두 곡 듣고 왔고요. 한번 또 쭉쭉쭉쭉 우리 두댕이들 사연 또 한번 볼게요. 6819번님 영미씨 독감 조심하셔요.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제 주위에 아무도 없어서 이게 왜 유행이지 싶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딸이 유행의 선도주자더라고요. 명절에 확진받고 열 펄펄 나고 지금까지 끙끙 앓았습니다. 애 돌보느라 지쳐서 이제 제가 아플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면 안 돼. 이게 왜 유행이지? 어머, 아, 난 이번에는 감기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갔네? 이 생각하는 순간부터 걸린다니까요. 우리 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읍시다요. 예, 저도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0262번님 삼형제 엄마입니다. 우리 집 삼형제 오랜만에 합법적으로 싸우고 싶다고 체육관에 갔어요. 우리 막내 무사히 살아오길 바라봅니다. 아들 셋집은 바람 잘 날이 없네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인별그램에서 봤다니까요. 형제끼리 막 싸우니까 아예 그냥 글로브 이거 해가지고 씌워가지고 둘이 막 치고받고 진짜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막무가내로 막 싸워가지고 나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 가슴 아팠어. 네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둘이 저렇게 피가 터지도록. 그러니까 난 너무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프더라고. 싸우지 마. 안 돼, 안 돼. 5022번님 저 지지난주 퇴사하고 다다음주 스페인 포르투갈 떠납니다. 40살이 코앞인데 마냥 즐기고만 올 순 없지만 하고 싶은 거 하고 삽시다. 시간은 금이니까요. 아이, 그러면 있죠. 그러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짧아. 인생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괜히 남들이 저기 가고 있으니까 나도 저기 가야겠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끌리는 대로 하며 살아봅시다. 포르투갈 가셔서 그 인증샷도 저희한테 좀 보내주세요. 저희 두댕이들도 저도 대리만족 좀 하고 살게요. 예. 자, 그럼 오늘 사연의 응원송이 또 필요할 것 같아서 아유, 이만한 노래 없지.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않습니까?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두시에 데이트 안영입니다. 12,000 두댕이가 보낸 신청곡 허투루 버리지 않습니다. 두댕이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오늘의 MUSIC 두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오늘의 출발이 되어줄 문자는요 요런

사연이 참 많이 왔습니다. 2072번님,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더니 2kg나 쪄버렸지 뭐예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신청합니다. 에너지 업업 되는 곡 들려주세요. 아이고 세상에나. 그래, 이게 추석이 되면은, 추석뿐만 아니라 설날도 그렇고, 아니야 설날도 그 아니야 크리스마스 때도 그렇고, 아, 크리스마스 때뿐만 아니라 한글날도 그렇고, 아 그래 어쨌든 빨간 날만 되면 다들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먹는 거 잘 먹고 잘 쉬다 보면 요렇게 살찐 것 때문에 또 걱정이 돼가지고 이 두 발 뻗고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 빨리 빼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쏘뮤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운동 메이트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쫙 저장해서 내일 말고 바로 오늘부터 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일단 준비 운동부터 해야겠죠. 첫 곡 앨리스 머튼의 No Roots.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투쏘 뮤 추석 연휴의 찐살 함께 빼봅시다. 운동 메이트송 첫 곡으로 앨리스 머튼의 No Roots 들으면서 준비운동 해봤고요. 열이 살짝 오르면서 몸도 슬슬 풀렸죠? 그러면 본 운동 한번 들어가 보셔야겠죠? 0892번님 추석 연휴의 찐살은 유산소로 빼야 돼요. 러닝하면서 살을 그냥 활활 불태워야 합니다. 블랙핑크의 뛰어 신청해요. 저도 요즘에 항상 그 딱콩이 등원시키고 나면은 그냥 슬쩍 그냥 한 다섯 바퀴에서 열 바퀴 정도 이렇게 뛰거든요. 그 슬로우 조깅 그걸로 뛰는데 그때 제가 이어폰으로 듣는 음악이 바로 이 노래예요. 블랙핑크의 뛰어. 그냥 무조건 뛰게 돼 있어. 빠른 비트의 음악이고 그냥 뛰어야죠. 이거 말하는 운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네요. 0892번님. 아, 이 노래 신청해 주신 분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0804번님, 4275번님, 0736번님, 2264번님. 뛰어라는 노래 나올 때마다 무조건 여러분 뛰는 거예요. 블랙핑크의 뛰어.

네, 뛰어가 쉴 틈 없이 나오네요. 블랙핑크의 뛰어 들었고요.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살빼기의 최고의 플레이리스트. 자, 운동 메이트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8048번님, 운동송 하면 미아오의 희름이에요. 안무 자체가 그냥 홈트 수준이라 노래 틀어놓고 따라 추면 그냥 살 쭉쭉 빠집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 저도 희름 요거 한번 영상으로 방금 봤는데 요 안무가 왜 이렇게 익숙하지? 어디서 많이 봤지 했어. 조혜려 선배님이 태보 하실 때 하셨던 그 유행은 다 돌고 돈다니까. 조혜련 선배님은 오마주 하셨나 봐요. 근데 빡세 보이긴 하다. 이거 진짜. 그리고 요 영상을 또 따로 미아오가 따로 또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그 무조건

뛰기만 하면은 요것도 사실 질려가지고 지루해가지고 뭐 하루 이틀 하다가 그만둘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렇게 유산소가 지루하신 분들은 신나는 음악에 춤을 추면서 이렇게 운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다이어트에 좋은 걸그룹 노래 한 곡 더 얹겠습니다. 2330번님. 저는 운동할 때 케플러의 와따따 듣습니다. 일단은 들어보세요. 사무실에서도 스쿼트 하면서 엉덩이 업앤다운 하게 되는 매직송입니다. 어, 그래요? 어, 이거 저 흥미가는데 저 스쿼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또 하체는 또 튼실합니다. 튼튼해가지고 제가 가장 자신 있는 운동이 하체 운동이거든요. 아, 기가 막히지. 엉덩이가 아주 기가 막혀요. 나중에 한번 우리 두댕이들한테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운동할 준비 되셨죠? 노래 들어갑니다. 미야오의 힛음 그리고 케플러의 와다다.

0: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오늘은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운동 메이트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듣기만 해도 유산소 운동된 기분이었죠. 미아오의 히듬 그리고 케플러의 와다다에 이어서 전국의 스탠딩 넥스트 유까지 듣고 왔습니다. 3722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전 혼자서는 운동 안 하고 못해요. 누가 꼭 옆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땐 전국 노래를 틀어놓고 합니다. 전국이랑 같이 운동한다고 생각하면서요. 끼야! 아, 너무 좋은데? 와, 진짜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BTS 전국이야. 그럼 미치는 거지. 그러면은 진짜 뭐 내가 그동안 못 들었던 것들도 다 버쩍버쩍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약간 오버페이스 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아, 그러다가 이제 몇 달 동안 누워 있는 거지. 안 돼, 안 돼. 이거 너무 오버페이스 달리면 안 돼. 적당히, 뭐든 적당히 합시다. 가만히 있어봐. 나의 운동 메이트는 그럼 누가 좋을까? 아유, 누구겠어. 최산이지. but. 오늘 안에 쏘는 광고 듣고 와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1: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2: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4: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뮤. 추석 연휴에 찐살 다 날려버려. 운동 메이트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들어볼 곡 팔뚝살 빼기에 굉장히 좋은 노래일 것 같아요. 4522번님 운동송엔 뭐니뭐니 해도 조성모의 다짐이죠. 다이어트도 다짐이 필요하거든요. 이거 뭔지 알죠? 빠르바빠빠빠바 빠르바빠빠빠바 할 때 이렇게 옷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번 다 같이 해보자고요. 조성모의 다짐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 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쏘 뮤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 운동 메이트송 3부 첫 곡으로 2348번님이 신청해 주신 피치 앤더 텐트럼즈의 핸드클랩 듣고 오셨습니다. 사연도 보내셨어요. 2348번님 제가 매일 러닝을 하는데요. 항상 이 노래가 스타트곡입니다. 뛰기 싫을 때 기압을 팍 넣어주는 곡이라고나 할까요? 이 노래 들으면 저절로 발이 움직여져요. 와 진짜요? 저는 요즘에 그 시작을 알리는 노래는 그건데
1: 비시베시버시
0: 미미 노래 우리 미미 노래가 이게 처음에 딱 예열해 주는 데는 딱인 것 같아요.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2348번님 자 오늘 두쏘뮤 추석 동안 2kg가 찐 2072번님의 요청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 메이트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우리 아직 1g도 못 뺐어요. 꺄! 너무 무섭죠. 지금까지 들은 멘트 중에 제일 무서운 말이죠. 광고 듣고 와서 계속 달려봐요.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4: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아올리 뮤직 두 쏘뮤 운동 메이트 송과 함께하고 있고요. 에너지 넘치는 곡이었죠. 이정현의 바꿔 듣고 왔습니다. 9115번님 추석 때 제가 만든 전이랑 송편 먹고 2kg이 쪘어요. 대체 살이 어디로 붙었는지 옷핏이 달라졌습니다. 우와, 이럴 땐 이정현의 바꿔 들으면서 운동해주면 골반이 그냥 막 움직이면서 살이 자동으로 빠져요. 나만 믿고 한번 해보셔. 몸무게 바꿔드릴게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진짜 오히려 그 예전 노래들이 보면은 빡세요. 빡세면서 에너지가 막 뿜뿜해요. 그래서 그 노래에 맞춰서 그러니까 흥에 겨워서 춤 몇 번 추다 보면 진짜로 살 빼는 데 최고라니까요. 자, 요렇게 에너지 넘치는 곡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두 댕이가 쏘아올린 뮤직 두 쏘뮤 운동메이트 송. 이번 곡은요. 9272번님의 운동메이트 곡입니다. 카라의 점핑이요. 운동도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해야 지겨워요.

무겁지 않고 쭉 할 수 있거든요. 점핑 점핑 된 내 몸무게 대체 언제 빠지나? 라고 하셨습니다. 아, 카라 노래도 신나는 곡 많아요. 저는 루팡 좋아합니다. 루팡. 에어 에어 에어 빰빰빰 에어. 아, 이것도 자켓 이렇게 하면서 하는 춤이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조성모 씨의 그 아까 다짐처럼 팔뚝 운동할 때는 이 노래가 또 딱인 것 같습니다. 4130번님. 저는 점핑 운동할 때 김현정의 키스를 훔쳐보며 들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김현정 언니, 그 멍 김현정 언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니가 키스를 훔쳐보며라는 노래를 냈었다고요? 어머나! 어, 괜찮네. 이 노래 맞춰서 뛰면 완전 신나고 좋거든요. 그냥 막 흔들어 제낄 수 있습니다. 영미 씨, 점핑 운동 해보셨어요? 하면서... 아, 점핑 운동 알죠? 저희 후배 또 김혜선 씨가 점핑 요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들어가려고 가입하려고 했거든요. 등록하려고. 근데 거기에 문구가 대충 뛰다 걸리면 죽는다라는 문구를 보면서 저는 그날 바로 포기했어요. 아,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거 얼굴에 도끼가 우후! 전 아직도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자, 노래 들으면서 제자리에서 아니면 의자에서라도 콩콩 한번 점핑해 봅시다요. 카라의 점핑, 김현정의 키스를 훔치며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데이 가수 어울린 뮤직 두소 뮤. 오늘은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와 함께하고 있고요. 9272번님의 운동 메이트송 카라의 점핑, 그리고 4130님의 운동 메이트송 김현정의 키스를 훔치며가 아니라 키스를 훔쳐보며. 이게 더 야릇하다. 키스를 훔쳐보는 게 더 좀 약간 그러네. 훔쳐보는 게 더 그렇지. 그리고 얼마 전 할아버지가 되셨죠. 이승철의 오늘도 난까지 들었습니다. 요 노래는 6389번님의 운동 메이트 곡이었어요. 30년째 군살 없는 온니 근육으로 이루어진 저의 허벅지를 유지시켜주는 승철 형님의 노래입니다. 요 노래가 수록된 베스트 앨범 표지에 승철 형님 보면 진짜 장난 아니라서 자극도 됩니다. 이게 왜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아, 약간 샤워하시는 느낌이구나. 근데 지금 상반신이 나온 게 아니라 얼굴이 나왔는데 뭐가 자극이 된다는 거죠? 아, 상상의 날이. 그러니까 우리 두댕이들이 상상력이 기가 막히다니까. 아, 요 사진이 더 야릇하긴 하네. 아, 4786번님. 살 빼기 율동은 듀스의 떠나버려가 최고입니다. 노래가 들리면 양팔 양다리 자동으로 무브하지요. 자유롭게 흔들흔들 살도 흔들흔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당시 떠나버려 안무를 보면은 거의 온몸 운동 수준. 아, 팔 다리 쫙쫙 벌리고 음악에 맞춰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듀스 노래가 정말 빡세요. 왜냐하면 다리가 바닥에 붙어있질 않아요. 계속 뛰어다녀야 돼요. 옛날에 그 MC 해머가 그랬다고. MC 해머 노래가 그게 진짜로 발이 바닥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봐. 지금 그 듀스가 그 노래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춤을 짰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듀스 노래들 보면 이게 계속 점프 아니면은 양 발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다리라도 찢어.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 안 될 수가 없다고. 와, 진짜 최고다 정말. 자, 여러분들, 자, 살들아 나를 떠나버려라는 마음으로 들어볼게요. 듀스, 떠나버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데이가 써올린 뮤직 두쏘 뮤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와 함께하고 있고요. 4부 첫 곡으로 1252번님의 운동 메이트송 크리스토퍼 그리고 청하의 When I Get Old 들었습니다. 1252번님 5학년 8반 준이 정이 할머니입니다. 저희 라인 댄스 중급반 연습곡 크리스토퍼 청하의 When I Get Old 신청해요. 이 노래로 애들 학교 보내놓고 추석 때 찐살 빼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두 댕이들의 운동 메이트송 계속 만나볼게요. 6933번님 오호라 운동하면서 듣는 노래라. 저는 주로 경쾌한 노래들을 듣는데요. 요즘 최애곡은 정은지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입니다. 운동으로 과부하 걸린 뇌를 상상여행으로 속이는 거죠. 날개로 떠나는 여행이요? 날개로 떠나는 여행 그 노래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 노래? 어둠 속에 미쳐라. 그건 날개로의 초대곡. 날개로 떠나는 여행은 뭐지? 그 버즈 노래 Far away you my sunshine. 나는 그래가지고 아니 주로 경쾌한 노래를 듣습니다 해놓고 아눈 속에 있잖아 그 노래 어떻게 그 노래에 맞춰서 어떻게 운동을 하지 그랬는데 아이고 아 오해가 있을 뻔했네.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정은지 씨 버전이 또 나왔군요. 알겠습니다. 7394번님 저는 박보람의 예뻐졌다 들으면서 운동해요. 곧 만나게 될 저의 예쁜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느낌 오시죠? 맞아요. 예뻐졌다 이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소리겠죠. 자, 두 댕이들의 상상송 두 곡 정은지의 날개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올게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두 데이가 쏘올리 뮤직 두쏘 뮤 추석 연휴의 찐살 이번 주 내로 싹 빼봅시다잉. 운동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와 함께하고 있고요. 6933번님의 운동 메이트송 정은지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그리고 7394번님이 운동할 때 듣는 박보람의 예뻐졌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또 어떤 운동 메이트송들이 있는지 사연 계속 볼게요. 0822번님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에어로빅과 줌바 방송 댄스 수업에 절대 빠지지 않는 노래예요. 나오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빰빰빰 빠바바바 이것만 한 1분 넘게 나왔죠. 나 지금 이거 잠깐 했는데 되게 어지러워 지금. 와 이걸 어떻게 불렀냐. 옛날 가수분들은 진짜 이걸 어떻게 불렀냐. 6491번님 넘어갈게요. 운동할 땐 텐션 끌어올려야죠. 업타운에 올라 올라 올라 갑시다. 호랑이 기운아 올라 올라 올라. 다이어트는 오늘부터 다시 1일 출발 라고 하셨습니다. 연식이 좀 있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올라 올라도 그렇고 호랑이 기운도 그렇고 저보다 조금 위에 분이신 것 같은데 자, 텐션 업 한번 해봅시다. 쿨에 슬퍼지려 하기 전에 업타운에 올라 올라 듣고 올게요.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자꾸자꾸이비가이비가짬뽕이비가짬뽕모델김태균입니다국물맛은칼칼한데자극적이지않아속은편안한남녀노소모두가완뽕하게되는바로그짬뽕이비가
1: 이비가요이비가짬뽕
0: 1일1짬뽕오케이
2: IS 동선은봅니다쓸모없던땅에서친환경건설의내일을세우고폐기물에서전기차의새로운미래를만들고아이들에게희망의세상을열어주는 ESG 경영으로더큰내일을봅니다 IS 동서
3: 두시에대해서드리는선물입니다텐디컬렉션미셸에서구두교환권뉴젠헬스케어에서비치로잔슬림쉐이크강릉동화가든에서효자두유우리아이안전하게롤안전문어듀에서롤스크린안입은듯착갓바디에서안착팬티굿즈판촉물은고려기프트에서녹용홍삼선물세트급발진잡는지넷에서한문철블랙박스를드립니다두시의데이트안영미입니다두데이가쏘아올린뮤직두쏘뮤오늘추석연휴에살이 2kg 이나쪘다며운동하면서듣기좋은노래요청해주신2072번님의신청으로운동메이트송들을만나봤고요자두쏘뮤오늘마지막곡은요8864번님이신청을해주셨습니다가을은천고마비의계절이라더니말은모르겠고살은제가찌고있네요찬바람분이고칼로리가계속당겨요전소연의야야채실어송신청해도될까요나도저렇게입맛없고싶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근데나는왜야채도맛있어보이냐 와근데진짜소름끼치기싫어하더라고요야채를어떻게그럴수가있지아니왜냐면저도어렸을때는파를너무싫어해가지고파만정말기가막히게골라먹었었거든요근데어른되고이제술좀먹고먹을수있고막그렇게되면은그삼겹살구워먹을때파요렇게구워먹으면맛있잖아요그래서파를먹을수있게됐었는데전소연씨는술도제가볼땐안좋아하는것같고음주가무자체를별로안좋아하는것같아그래서야채를아직까지도좀요렇게벽을두고사시는것같은데아너무안타깝습니다예음주가무를벽을쌓고산다는게안타까워그래네자여러분기름진건덜먹고야채는많이먹고운동까지해야살이빠진다는거다알고있죠자그럼전소연의야채실어송들으면서저는인사드릴게요우린내일또해도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병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이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지금 얘기를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햇새의 정원, 북한산 국립공원 초입에 자리 잡은 문화공간인데요. 오랫동안 가까운 숲과 정원 사이로 카페와 갤러리가 있어서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하기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햇새의 정원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넓은 잔디밭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그 너머에는 담쟁이 넝굴이랑 벽을 가득 덮은 건물이 담쟁이 넝굴이 벽을 가득 덮은 건물이 동화 속 오두막처럼 서 있고요.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돌길을 따라 계절마다 피어난 꽃들을 구경하며 걷다 보면 맑은 물이 흐르는 송추계곡도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 해뜸이랑 가면 곳곳에 멈춰 서느라 한 바퀴 도는데 꽤 오래 걸리겠는데요.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현입니다. 첫 곡은요. 스티비 원더의 My Life Story of Love 함께 들으셨습니다.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목소리가 들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수민님이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살짝 가볍게 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아침에 제작 발표회를 갔다 오느라고

목소리가 잠긴 건데 성대가 떴나? 이런 생각. 이게 이제 가수들만 하는 얘기거든요. 성대를 너무 많이 썼을 때 이렇게 성대가 좀 떴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만 하는 얘기인데 예, 제가 너무 전문적인 얘기로 문의였나 봐요. 오! 오! 네, 네. 약간 피곤한

0: 목소리에도 질문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떤 분들, 예를 들면 지금 배철수 형님처럼 딱 목소리 들으면 목소리가 질문 같은,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간 것 같아요. 조금 DJ를 조금 더 오래 했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목소리 듣고 아, 이 사람이구나 하고 반가워하셨을 텐데. 네. 그래도 1118님께 제가 선물 좀 드려야죠. 오늘 다 드려야 되겠다. 오늘 선물 다 쓰고 간다. 커피 드립백 세트 19개 남은 건데 예,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340님 유정오빠 어제 끝날 때 부산 문자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부산 바닷가라에 직접 운전하셔서 헤드미랑 한번 부산 놀러오세요. 헤드미랑 제주도 갔었고 부산 기장 가지 않았었나? 서핑하러 안 갔어. 부산을 헤드미가 안 가봤네요. 제가 이제 운전하니까 예,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전 송정은 자주 갔었습니다. 서핑하러. 너무 좋죠. 송정, 부산, 해운대도 사실은 굉장히 예쁜 해변입니다. 바닷물도 진짜 맑고요. 송정, 기장, 뭔가 제가 서핑을 시작한 게 부산이어서 그런지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드는 한 제3, 제4의 고향, 제5의 고향? 그건 고향이 아닌가? 그 친근감, 친근감으로 따지면 진짜 예 맞나? 이런 사투리 어느 정도 할 수, 구사할 수 있고요. 맞나? 맞나?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지친날을 안아줘.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6: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9: 잘 부탁드립니다.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곽진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 빛이 나네요. 네. 기타 한다에. 아, 얼마 전에 진원 씨랑 이적 씨랑 장기아 씨랑 아주 진원이 오랜만에 보고 그 중국집에서 술 마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같이 났는데, 아, 정말 멋진 뮤지션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곡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에, 예, 아, 노래 들으면서 아, 노래 참 좋다라는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느꼈었을 것 같아요. 사, 목소리 왜 이래? 죄송합니다. 3521님, 집에 가는 길인데 버스에서 재영님 목소리가 나와서 너무 반갑네요. 재영님 목소리 오늘 날씨가 잘 어울려요. 오늘 아, 취향의 발견에서 취향의 공유에서 아, 오늘 비 올 줄 알고 오늘 늦은 오후서부터 비 온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네요. 그래서 아,

비 오는 날 진짜 멋지게 이별하고 싶었는데 아 그럼 내가 그랬지. 그래도 사모님 잘 어울린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보내드릴게요. 1406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요? 메시지 안 온다고 서운해하실까봐 굳이 유료 문자 보냅니다. 일부러 긴 문자로 보내요. 다음엔 게스트로 나와주실 거죠? 근데 저 1406님 감사해요. 일단 먼저 아 예 이렇게 또 유료 문자 이거 진짜 그 성의거든요. 보여주신 건데 오늘 마지막이지만 예 이 게스트 제가 오늘 지금 방금 이 이제 노래 끝 마지막쯤에 이런 얘기했어요. 게스트도 없이 노래를 노래 듣고 사연 조금 소개하고 노래 듣고 너무 그리운 거예요. 이런 라디오가 조금 시끌벅적하고 약간 그래도 좋지만 그냥 요즘 난 이런 게 좋아요. 좋은 노래 있으면 빨리 우리 좀 듣고 예. 아 게스트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냥 이 분위기 지켜. 너무 좋은데 상순 씨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예, 그냥 이렇게 여러분 이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그럼 언제 저 상순 휴가 가고 그럴 때 제가 다시 또 오겠습니다. 아 좋네요. 전 아주 완벽한 하루에 푹 빠져서 갑니다. 예 게스트는 말고 예, 나중에 긴 시간 이렇게 통으로 만나는 걸로 아, 까탈스러워. 1406님 제가 모바일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고요. 윤나연님 엄마랑 싸워서 냉랭한데 엄마가 만들어준 김치볶음밥이 먹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엄마한테 김치볶음밥 만들어달라고 할까요? 나연씨 빨리 저 메시지로 예, 엄마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그렇게 힘들게 꺼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실례합니다. 그러니까 bonjour, pardon 이런 말들은 언제 매일매일 쓰라고 하는 그 불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엄마한테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죄송하다고 하고 예, 김치볶음밥 아 친구였네요. 제가 혹시 오늘도 안 되면 저녁에 몰래 빼먹으라고 냉동만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죠. 소희 예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서민경님이 신청해 주신 거죠. 네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서민경님의 신청곡 소희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방법. 방법이란 너무 좋아요. 네. 너무 귀엽고 접근이 좋았습니다. 소희. 아, 여러분들의 사연 좀 살펴볼까요? 김혜진님이 재영님 매일 유튜브로 보다가 라디오로 들으니 목소리가 너무 젊어서 한참 누군가 했네요. 딸 하원하러 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차에서 못 내리고 있어요. 아이고, 야, 운전 잘하시나 보다. 저는 어제 헤드미 내려놓다가 목욕 간다고, 헤드미 목욕 시킨다고 갔다가 휠을 다 긁어가지고, 아유, 진짜. 예. 근데 이렇게 막 여유롭게, 그리고 지금 차 안에서 기다리면서 이거 보내면서 이거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아유, 선배님이네, 운전 선배님. 제일 부럽습니다, 요즘. 자, 저희는, 1부 마지막 곡 듣는 거죠? 예. 피에르 드 마. 예, 주뽕사브. 이게 벨기 프랑스에서 굉장히 인기 많은 벨기에 싱어송라이터라고 하네요. 피에르 드 마. 주뽕사브. 저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 곡 듣고 저는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음악은 Pavane pour une enfant de défunte M19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바느라는 연주곡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프랑스 작곡가 모이스 하베르의 작품인데요.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많이 쓰였고 그만큼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수많은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하벨 탄생 150주년을 기념한 조성진의 피아노 독주 전곡집이 작년에 나왔는데요. 이 앨범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 곡을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음악 작곡가이자 라벨이라고 하나요? 예, 라벨이라고 하는데 아마 정말 수많은 영화음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던 클래식 작곡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슬프다.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송곡 같기도 하고 빠반네가 그러니까 춤곡의 형태인데요. 근데 춤곡까지는 아니고 이제 들어보시면 그 옛날 춤곡의 형태인데 들어보시면 슬픔을 슬픔으로 표시하지 않는 약간 아름다운 슬픔처럼 느껴지게 하는 슬픔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되새기고 왜 슬픈 일들이 지나가서 어느 때 이렇게 돌아다 보면 쓸쓸히 딱 웃음 지을 때 그때 흘러나오는 음악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슬픈 건 슬프지 않게 표현하는 그런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골라봤고요.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또 문자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거, 이거 될까요? 제가 요즘 가장 듣고 싶은, 여러분과 듣고 싶은 곡이었고요. 사실 클래식 곡이어서, 들어도 되나? 했는데 이렇게 취향의 공유에서, 틀어주셨네요. 다시 한번 제작진에게 감사드리면서 죽은 왕녀를 위한 빠반네 조성진의 연주로 예 들었고요. 이거 들을 때 저 바깥에 빌딩도 영화의 한 씬이 되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이명진님이 헤드폰 듣고 있었는데 너무 좋네요. 잠시 눈 감을게요. 이준우님 뭔가 르프티 피아노 앨범 들었을 때 느낌과 비슷비슷. 르프티 피아노는 제 그 피아노 앨범이죠. 저도 지금 다음 앨범, 피아노 앨범을 준비하고 있고요. 하, 미치겠네. 에, 쓰고 있고 한 밑작업 한 7곡 정도는 됐는데 지금 다시 고민 중입니다. 다시 고민 중이고 이런 정서를 담아보려고 이제 뭐 멜로디가 같거나 뭐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서 뭔가 그 아름다운 슬픔 같은 거 예, 그런 느낌들을 담아보려고 애쓰고 있고요. 언젠가 한번 들려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에게 약간 저에게 대중음악 같은 뭔가 이상하다. 저 나중에 초대해 주시면 앨범 들고 올게요. 앨범 만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김선진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저 룩상부부 공원 걷는 거 아니죠? 동네 공원 산책이 완전 로맨틱한 영화로 바뀌는 매직. 정말 그렇습니다. 이 노래 한 곡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이야기가 바뀌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풍경의 그림이 달라지는 것 같고 색이 좀 달라진달까? 그런 일들이 너무 자주 있는데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더 기쁘네요. 자, 취향의 공유로 이수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리사 롭의 Goodbye to Romance. 따뜻함이 느껴졌던 드라마 소울메이트 OST 공유합니다. 저의 취향이 우리 재영님 취향이기를 이러면서 보내주셨어요. 저희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자, 리사 룹의 Goodbye to Romance. 이수미님의 취향곡이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이수미님께 요정 세트 3개 보내드릴래요. 상순 세트가 2개면 전 3개로 가야 되겠어요. 많은 거 드릴게요. 김치 세트 하나, 블랙박스 하나, 뷰티 상품권 하나. 이렇게 마지막 내면 아주 재산 탕진하고 당 가야 되는데. 아, 수민님 감사드리고요. 최희승님은 우엉복다가 볼륨을 높였어요. 부엌에 계셨군요. 야, 이거 손 가는 일인데 우엉 다 다듬고 이렇게 하셨나 보네요. 또 7377님은 합정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듣는데요. 평소엔 재료 준비하면서 듣는데 오늘은 지각해서 차에서 들어요. 여기서 들으니 노래가 더 귀에 쏙쏙 잘 들립니다. 7377님까지 이렇게 막 사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음악을 듣고 있는지가 상상이 되잖아요. 약간 영화음악 같아요, 저한테. 영화음악이 뭐 다른 건가요? 풍경이 음악을 들으면서 바뀌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아, 또 그게 음악의 힘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께 김치 보내드릴게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을 키우는 AIBK, AIBK 좋은데 그게 돼
2: AIBK.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자, 2부 끝곡 바로 가야 되죠? 예, 2부 끝곡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윤상입니다.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이야기 사랑 얘기 윤상의 결국 흔해 빠진 사랑 얘기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책을 읽는데 비밀에 붙이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붙이다로 쓰여 있었는데요. 붙이다가 맞죠. 비밀에 붙이다, 극비에 붙이다처럼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 있게 하다. 표준어는 붙이다입니다. 이 밖에도 편지를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도 붙이다를 쓰고 한글날에 붙이는 글처럼 특별한 날 즈음에 어떤 의견을 낼 때도 붙이다를 씁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0: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출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현입니다. 3부 첫 곡, 올리비아 딘이었습니다. 라우드. 이거 좋죠. 예. 운전하면서, 아, 나 운전 얘기 그만해야지. 제가 아직 초보인데, 운전하면서 이렇게 들었던 노래들, 라디오 이 부스 밖이 사실 이렇게 빌딩 사이에 있는데,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오늘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았나요? 네.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 8844님, 빠디, 오늘 정말 진짜 스페셜 DJ 마지막 날인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슬픈 노래만 틀어주시는 건가요? 아, 슬펐어요? 나는 이런 노래가 괜찮다고 느끼는데, 아, 그래서 영화 음악 할 때, 아주 처음에 할 때 조금 고생했었어요. 나는 이거 슬프라고 트는 게 아니, 넣은 게 아닌데, 좀 슬프다고 해서, 예, 그랬던 생각. 저는 이 정도는 슬픈 거 아니라, 이 정도는 아까 라벨 정도? 예, 아름답죠. 예. 사랑을 해봐야 슬픈 게 아름답지. 너무 오래전이어서. 그래요, 8844님. 좋았죠? 예. 닭가슴살 제가 보내드리고요. 5945님, 전 애견 미용실 하는데 미용하면서 듣고 있어요. 잔잔한 음악 들으면서 일하니 너무 좋네요. 강아지도 듣기 좋은지 눈 감고 자요. 그 목욕 잘 시켜, 그러니까 그 솜씨가 좋으시니까 몸을 맡기고 자는 거겠죠. 아, 오늘 헤드미를 맡기고 왔는데 이렇게 맡기고 온 날에 하루 종일 뭐 하고 째려보고, 분명히 또 째려보고 또 어저께처럼 승질내고 이런 소리 내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애견 미용실 쉽진 않죠, 그죠? 예, 들어보면 쉽진 않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늘. 예, 제가 진짜 허리가 너무 아프거든요, 헤드미 시킬 때. 5945님에게도 이런 거 괜찮나? 필터 샤워기? 한번 써보시고. 아, 자, 이거 너무 직업적이야. 아니야, 이렇게 연결되면 안 돼. 놀 땐 놀아야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아, 이 노래 어떻게 듣고 있어요? 예, 어느 상황입니다. 예, 아, 너무 처지네요. 예,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다 받아드립니다. 예,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잡나.

네, 자이언티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9078님이 재영 오빠 퇴근 후에 집에 오자마자 누워서 라디오 귀에 대고 들으면서 오빠 같은 목소리에 남친이 생긴다면 이런 느낌이려나?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근데 닭가슴살 선물 준다는 멘트에 설렘 바싹. 왜 그러나? 닭가슴살 왜 좋아하는 다 먹지 않아요?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럼 뭐 딴 거 하나 드려야 되나? 블랙박스. 블랙박스 보내드릴게요. 1509님이 저 라디오에 문자 처음 보내봐요. 재영님이 알려주신 마제소바 레시피 덕분에 여름 잘 났습니다. 최소 10번 이상은 해먹었어요. 마제소바 맛있었죠. 그 다음에도 몇 번 더 딴 거 있는데. 아, 그 요정 재영 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뭐, 그거 얘기하면 안 되죠. 하여튼 아니 그 채널명을 뭐라고 그러더라. 하여튼 그 유튜브 요정재 형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예, 계속 노력하고 있고 꼭 새롭게 무엇인가를 하려고 많이 그 제작진들과 얘기 많이 하고 우리 다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레시피들 작지만 제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고르거든요. 샐러드 앞에 나온 요리들 진짜 맛있는 거 많아요. 뒤에도 맛있지. 맛있는데 약간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쉬워요. 레시피가. 그 플레바스케지 같은 경우 플레바스케지가 바스크 지방의 닭 요리인 거예요. 그것도 한번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게 유튜브에서 감사드리는 거랑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하니까 또 다르네요. 그렇죠? 어떻게 감사한 마음이 들리는지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너무 상업적이었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제가 이분께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선물로 드리고, 예, 노래 드릴까요? 예, The Alan Parsons Project의 Time 5605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이 곡 듣고 올게요.

자,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함께 들으셨고요. 저 이어서 노래 들을까요? 예,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로비 윌리엄스가 참 유럽에선 영국, 프랑스에서 진짜 인기 많아서 진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 외 나라에서 참 그게 진짜 신기했는데 참 오랜만이네요, 이 노래.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Feel 듣고 저는 준비하고 있을게요, 4부.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숨기는 상승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려요. 문제 나갑니다. 1981년 오늘 9월 30일은 독일 바덴바덴에서 1988년 하계올림픽의 개최지로 서울이 결정된 날입니다. 옛날 분들이라면 개최지 발표 당시 셀이 호명되던 그 유명한 장면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 올림픽 하면 또 상모를 돌리고 있는 마스코트 호돌이가 떠오르시죠?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호돌이가 돌리는 상모 띠는 S자 모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호돌이가 돌리는 상모 띠가 S자 모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게 힌트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함정일 수도 있겠지만 돌린다라는 표현. 네, 답이 있지 않을까요? 돌리면 오가 되나? 짜증나. 돌리면 호돌이가 돌린다. 호돌이의 상모띠는 S 모양이다가 문제가 아니라 호돌이가 돌리는 상모띠. 호돌이가 돌리는 상모. 오, 갑자기 나 S자 모양이다라고 O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갑자기 돌리면 O가 되나요? 그쵸? 원이 되니까. 뭐지? 말 좀 해주세요. 아, 네. 뭐, 여러분, 뭐예요? 이 트럼프 왜 이렇게 열이 받냐? 놀리는 것도 아니고. 자, 저는 S다. S일 것 같아요. 제가 살짝 그려봤거든요. 이게 동그라면 상모인지 아닐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이게 동그란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거 훌라후프를 들고 있는지 호돌이가 뭘 들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약간 역동적인 건 S자가 훨씬 역동적인 것 같거든요. 그려보니까. 자, 저는 맞으면 O로 가겠습니다.

바로 들어오네요. 광고 아니네. 아, 제가 좀 산만했나요? 예. 네. 제가 이렇게 이 퀴즈만 나오면 흥분을 해가지고 참 몇 살인데 이래. 카일리 미노그의 예, Miss a Thing 예,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 진짜 목소리가 네, 보물이라는 생각을 해서 갑자기 원래 요 다음 곡 제가 좀 바꿨습니다. 그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호돌이가 돌리는 상모 띠는 S자 모양이다. OX. 전 O라고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O라고 그랬더니 O가 맞네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자, 저는 S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자 진짜 많이 보내주셔서 갑자기 저 기분이 좋았었어요. 2569님 X. 88올림픽이니까 8자 모양 아니던가요? 그랬나? 잠깐만. 8자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야? 잠깐만. 잠깐만. 아, OX잖아요. 아, 깜짝이야. 예. 3975님 X. 회오리 모양 아닌가요?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회오리? 그것도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분들 큰일 날 분들이네. 더 헷갈리게 만드시는데. 이동환님 정답! 오!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물놀이. 자, 8554님 정답 오 같아요. 뭐 틀려도 괜찮아요. 힘내요, 재영님. 나 같은 성격인 것 같다, 약간. 뭐였지? 근데 진짜? 야,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정답을 봐야 되겠어요. 예, 호돌이가 돌리는 상모 띠는 S자 모양이다. 정답은? 짜잔! 정답은 오! 나 3일 내내 맞췄어. 아니, 이게 뭐 어려웠나요? 예, 상수님 한 달 내내 틀렸다 그랬죠? 예. 야, 근데 이게 너무 조용, 우리 톤앤매너가 너무 좋은 게 너무 조용하다가 이 4부에만 활짝 이렇게 잠 깨게 해주는 건 너무 재밌네요. 정답은 O인데 호돌이가 돌리는 상모띠는 S자 모양이 맞습니다. 상모띠의 S자 모양은 개체 도시인 서울의 영문 첫 글자 S를 상징하는데요. 부드럽고 유연하게 휘날리는 모습을 통해 올림픽의 활기와 스포츠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최지가 결정된 독일 바덴바덴의 바덴은 독일어로 목욕을 뜻하는 말인데요. 우리말로 풀어보면 목욕이라는 재미있는 뜻이 됩니다. 이게 뭐 연결은 되는 거야? 잠깐만. 예, 목욕, 바스 뭐 이런 거에 맞나 봐요. 예, 진짜 그때 막 그랬어요. 올림픽 여러분들은 생각 안 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이제 막 대학 가고 이럴 때라 세계에 우리를 알린다라는 뭔가 그런 흥분이 함께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발표할 때 왠지 우리는 뭔가 서울을 다 모를 거야라고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좀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서울을 이걸 통해서 와 뭔가 우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서울이죠. 어디 가서도 세울이라고 하지 마시고 서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서울은 서울이니까 너 틀렸어 서울이야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잖아요. 뭔가 이렇게 스포츠 뭐 위상도 좀 달라졌고 그 바라보는 그 스포츠를 좀 즐기는 게 좀 달라졌잖아요. 오히려 요즘은 저는 뭐 육상, 수영 이런 기본 종목들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뭐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활체육이나 운동을 통해서 많이 그 접하신 분들은 그런 운동을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리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요. 정답자 5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작사하고 윤상 씨가 작곡한 엄정화의 지금도 널 바라보며 듣고 저희는 돌아올게요.

0: 엄정화의 지금도 널 바라보며 마루의 I owe it to you. 예, 함께 듣고 왔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백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자, 7854님이 요정재형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가지 마라, 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얼른 가라 막 이러면 어떨까 했는데, 또 우리 제작진이 초콜릿까지 선물해 주셔서 3회 연속 우승자의 위협을 달성하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의 뭐 일상과 함께 한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은 것. 이런 건 좀 제

제대로 하자. 예, 여러분 일상과 함께한 예,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느낀 거고요. 뭔가 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근데 그 사람 그 따뜻한 사람들 사이에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그 일상을 아기자기 꾸며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던 3일이었습니다. 그런 또 기분을 들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시간 될 때 찾아오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상순이가 내일부터 오죠? 네,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지 마음대로야. 네. DJ란 직업이 의외로 체력을 요하는 직업입니다.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또 반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면 많이 그 응원해 주시고 예, 저도 오며 가며 메시지 보내서 저의 안부를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동안 즐거웠고 상순이 건강하게 또 우리 완벽한 하루 잘 우리 제작진들 다 잘 지내시고요. 감사했습니다. 9월 30일 수요일 완벽한 하루 저는 정재형이었습니다. 아, 노래 제목.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무심코 올려다본 나무가 하필 모과나무라서 놀라게 됩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큼직한 배 같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수십 개, 아니 100개는 되는 거 아닌가 싶게 꽤 많은 모과들이 오래된 모과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모과를 세 번 놀라는 과일이라고 부르는데 알고 보니 모과는 그 이상으로 놀라움을 안겨주는 과일입니다. 모과 보고 놀라기. 첫 놀라움은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입니다. 두 번째 놀라움은 꽃에 비해 열매가 너무 못생겨서라고도 하고 못생긴 주제에 향기가 너무 좋아서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놀라움은 향도 좋은 큼직한 과일이 너무 맛없어서입니다. 못생겨도 맛은 좋아가 아니라 못생기고 맛도 없어인 모과. 알고 보면 그 쓰임새가 많아 더 놀라게 됩니다.

살아남는 법 대신 살아가는 법을 일상의 법칙으로 채택합니다. 도시의 풍경이 새삼 멋스럽고 운치 있게 유유자적한 즐거움과 발견의 공간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경희궁 모과나무에서 풍성함을 봅니다. 자, 9월 30일 수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1910 푸스컴 컴퍼니 사이먼 세스 들었습니다.
1: 저 아기 때 엄마가 경상도 사투리로 모개이라고 했어요. 예전 모과는 울퉁불퉁하거든요. 모과는 향이 좋아서 방향제로도 많이 쓰이고 차로도 마셔요. 박정영 씨. 네. 그 나이가 좀 드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모과를 방향제로 쓰던 때는 이제 많이 지났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90년대까지만 해도 저도 예 모과 하나 주워가지고 차에 놓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방향제가 워낙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1482번으로는 모과 하면 목에 좋은 것만 생각하시는데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돼서 근육통에도 도움이 됩니다. 청이나 술로 담궈 마셔도 되고 말려서 차로 마셔도 좋고 말이죠. 야 마지막에 절정타를 날리셨네. 저는 한의사입니다. 야 한의사가 지금 보증하신 거예요. 그래요. 저도 모과 차는 꽤 좋아합니다.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1910 프루츠컴 컴퍼니의 사이먼 세즈 들었고요. 1부 2부 주식회사 이비가 푸드, 주식회사 해리즈 아보의 오뚜기 카레, 주식회사 본 컴퍼니, 강원특별자치도청, 현대해상화재보험,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우유협동조합, 음주우엔 티맵 대리, 백조싱크, IS 동서, 도드라만돈, 키움증권,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에서 함께합니다.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0: 돌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찰리 푸스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인이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to let be. 네, Earth, Wind and Fire, Shining Star 들었습니다. 예. 2912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2912번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MBC의 자존심 백햄. 누가 이렇게 정한 거예요? MBC에 물어보신 거예요? 공식적으로?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MBC의 머슴이라면 모를까 제가. MBC의 머슴은 아니고 MBC 라디오의 머슴.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고맙습니다. 2912번. Earth, Wind and Fire, Shining Star.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예.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형재호 씨. 네. Sublime. Santeria.

아, 큰일이에요. 이 음악만 들으면 아, 런던으로 가고 싶다니까요. 예. The Clash, London Calling 들었습니다. 고준혁 씨,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왜 후쿠오카에서 이 노래를 신청하신 거예요? 후쿠오카에서 런던으로 가시려고요? 어허, 아, 그건 아니고. 고맙습니다. The Clash의 London Calling.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Sublime. Sublime의 Santeria. 아, 중고등학교 때 백햄 열심히 들었는데 지금은 퇴근하며 듣고 있습니다. 저 내년에 결혼합니다. 아, 그래요? 오이, 축하합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백햄을 들었는데 이제 아, 회사 다니시고 내년에 결혼하시네. 아, 축하합니다. 예. 자, 9286번으로 청해 주시는 음악. Queen, I want to break free.

기타를 홀앤저노츠의 매니저. 아, 유태웅 씨가 신청하셨는데 오른쪽 어금니를 지금 발치한 상태라는데요. 오, 너무 힘드네요. 아, 아직도 지혈이 안 된 상황이라. 예. 그게 거즈 물고 계신 거예요? 그거 꼭 잘 물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뭐 발치는 좀 해봐서 알죠. 예. 유태웅 씨. 앞에 들으신 음악은 퀸의 I Want to Break.

0: Break Free. MBC
1: FM for you.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5: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고요. 특히 연천과 포천에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앞으로 이 비구름은 동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울과 경기도 또 강원도 쪽에 비를 뿌리겠고 강원도에는 순간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다소 더웠다면 하룻밤 사이 계절의 시기가 갑자기 빨라지겠는데요. 한 달가량 앞서가서 내일 꽤 추워집니다. 서울 등 중부 내륙 지방은 10도 안팎까지 기온이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20도에 머물면서 내일은 꼭 따뜻한 외투가 필요하겠습니다. 10월 하순의 날씨가 나타나겠고요. 개천절 연휴까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주말에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입니다.
6: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꿈이 풍류 좀 아는 사람이었다는 은모든 작가가 언젠가는 팔도 유람기를 써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 풍류기부터 먼저 써서 발표했다면서 말한다. 잘 노는 일에 관해서라면 며칠이고 떠들 자신이 있는데 그간 쌓아둔 이야기거리 안에는 서울의 존재감이 제법 크다고 여긴다. 수도의 도심 한복판, 광화문의 빌딩 너머를 지키고 선 북악산과 인왕산, 북한산의 위용은 맑은 날에도 시선을 사로잡지만 특히 비가 갤 즈음의 풍경은 한 폭의 수묵화 안으로 들어온 듯한 정취를 자아내며 산책을 부추긴다. 그 사람이 풍류 좀 알지 하는 평을 들으며 나이를 먹고 싶다는 작가는 서울을 자연과 예술 양쪽을 아울러 즐길 거리가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느낀단다. 철수는 오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K-콘텐츠의 중심지 서울을 풍류도시로 추천한다. 한동안 우리는 서울을 삭막한 회색 도시로 불렀었다. 다들 살아남기 위해 매연 속을 바쁘게 오가는 미생의 도시였던 서울이 어느 순간부터 세계인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도시가 되고 있다.

서울의 맛과 멋과 흥을 즐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곳곳이 붐빈다.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로 선정된 종로 3가 일대. 단풍들 무렵 궁중문화축전이 열리는 궁궐 주변을 산책하기. 서울의 노포에서 만나는 추억의 요리. 성곽길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도서관. 도심에서 반딧불을 볼 수 있는 곳. 난이도 하인 서울 산행. 서울 풍류를 쓰며 작가는 예전 한양 도성 사람들이 즐긴 긴 산책의 이름이 순성놀이라는 걸 알았다고 한다. 걷기 좋은 시기에 옛사람들은 하루 동안 40리가 넘는 성벽길, 현재의 단위로는 18.6km를 걸으며 복을 기원하고 풍류를 즐겼다고 했다. 하루 만에. 역시 조상님들은 뭔가 시작했다 하면 끝장을 보셨구나 싶어 키득대며 나는 청계천 방향으로 향했다. 서울이든 아니든 내 생활지 주변에서 풍류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이다. 너무 아등바등 살다 보면 응당 누려야 할 것들을 놓치기 쉽다. 바람처럼, 물처럼, 멋스럽고 운치 있게 풍류 좀 즐기는 이로 가을을 보내시기를.

네, 릴라 섹스 피처링 BTS의 RM 서울 타운 로드 들었습니다. 야, 오랜만에 들었네. 예. 자, 6시 37분 43초 막 지났습니다. 예. 자, 오늘 이 노래 보내드린다고 약속했죠. 예. 아유, 많이 좀 먹었어요. 그럼요. 자, 최은미, 김두리, 장예원, 김진산, 오진아 씨. 또 0190-6210-8215-9475-9748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오늘도 많이 신청하셨네. 2481-9961-7679-6461 조성경 씨 고맙습니다. 자, 그린데이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0: 네, 머틀리 크루 홈 스윗 홈 들었습니다. 3352번으로 예. 아, 이 며칠 전에 생일이셨는 모양인데 예. 좀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생일 머틀리 크루 홈 스윗 홈. 앞에 들으신 음악은 그린데이의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자, 장현민 씨가 제보를 하셨는데, 아저씨 저 지금 5호선 여의나루역인데요. 앞자리에 임진모 쌤 계세요. 예. 아,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이런 제보는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아, 진짜 임진모 씨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저는 전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어, 그럼요. 예.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단까지 완.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예. 김요한 씨가 진모 쌤은 방송 안 듣고 계신가 봐요. 예. 아, 임진모 씨는 미리 얘기 드리는데 배철수의 음악 캠프 애청자가 아니십니다. 예, 전혀 안 듣습니다. 예. 아니, 괜찮아요. 예. 저도 뭐 임진모 씨가 청취자 이게 뭐 이렇게 자랑스럽진 않습니다. 예. 장범수 씨. 아, 오늘 조한님 너무 기대됩니다. 2년 전 링킨파크 내한 왔었을 때 보러 갔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자, 오늘 3, 4부 사람과 음악으로 진행합니다. 예, 링킨파크의 창단 멤버이자 뭐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이 팀의 뭐 뮤직비디오를 대부분 연출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이 단편영화도 만들어가지고 아마 부산국제영화제에도 예, 나왔을걸요. 등등등 오늘 3부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부 끝곡입니다. 0971번으로 청해 주신 엘레나 마이즈 블랙 벨벳.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말을 곱게 하면 예쁨 받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프 콘래드도 말했었죠.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올바른 주장이 아니라 올바른 말로 신뢰를 얻어야 한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단어와 말 본세가 나쁘면 소용없단 얘긴데요. 실제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기업이 경영 우수상을 받은 적 있는데 그 비결이 좋은 말쓰기였답니다. 특히 공격적인 말, 사내에서 저격한다, 제거한다 같은 표현을 안 쓰니 구성원들끼리 기분 상하는 일이 훨씬 줄더라. 그 덕에 일도 잘 돼서 성과가 좋아지더라. 말 되죠?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4: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0: 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링킹 파크. 이게 저 언쉐터 예. 사운드트랙에 있는 곡으로 라이브 버전입니다. The Emptiness Machine. 자, 3, 4분은 녹음이겠죠? 궁금한 거 물어보라는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아, 저 조한님에게 궁금한 거 많은데 아쉽네요. 이연경 씨. 아닙니다. 예, 지금 생방송이고 게다가 보이기까지 합니다. 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통역에는 강민아 씨가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아, 무흐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네. 자, 우선 환영한다는 얘기 크게 전해 주시고요.
1: Well, first of all, a great big welcome to the show. Welcome back to the show.
0: 전국의 팬들에게 인사 부탁드리죠.
1: Please say hi to all the fans listening in live.
2: 안녕하세요. This is Joe. Thanks for having me. It's good to be here in Korea, especially to celebrate the release of this new album and film. It's been a real joy to have the journey and get to this point.
1: 네, 안녕하세요. 조한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이번에 한국에 저의 그 신보와 신보 앨범과 또 영화 개봉 홍보차 왔는데요. 이렇게 다시 한국을 찾게 돼서 무척 기쁩니다.
0: 예전에 그 MBC 라디오가 여의도에 있을 때 그 뭐 2000년 초반쯤 됐을 거예요. 하이브리드 시어리 앨범 나오고 얼마 안 됐을 때일 거예요, 아마. 그때 조한이 방송에 출연했었는데 그때는 조라는 이름을 안 쓰고 그냥 조셉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1: Do you remember? To jog your memory, it was probably not long after Hybrid Theory was released. You were invited on the show while we were on a different location in 여의도.
2: Near the fish market.
1: 혹시 그 수산시장 근처인가요?
0: 수산시장에서 가깝죠.
1: That's right, correct.
0: 여의도
1: 수산시장. There's a point.
0: Yeah. 아, 영등포 수산시장 가까워. 꼭 길만 건너면 여의도죠.
1: 디테일 엄청 기억 잘하시네.
0: 아, 그때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뭔가 드시고 방송하러 오셨나?
1: Did you stop by at the fish market before coming to the station or?
2: No, not today, but I could have.
1: I mean, like, no, back when we were at a different location.
2: Oh yeah.
1: You mentioned there was a fish market.
2: Oh yeah.
1: Did you
2: yeah.
1: stop by the fish market before coming to the station then?
2: Oh, I think so.
1: Yeah. You must have, right?
2: I love that fish market.
0: 아,
1: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0: 한국에는 요즘 꽤 자주 오신다는 게 맞습니까?
1: Is it true that you've been coming back to Korea quite often recently?
2: Yeah, I was coming back and forth a lot when I was doing Super Band on JTBC, and and I try to make it here like at least once a year.
1: 네, 그 방송에 슈퍼밴드 했을 때는 꽤 자주 왔었고요.
0: 아, 슈퍼밴드는 좀 지났잖아요, 그래도.
1: 야, 그렇죠.
0: 저도 잘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1: He loved that show. He enjoyed watching that show.
2: 감사합니다.
1: 그게 아니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참는다고 합니다.
0: 아니, 여기 지금 유튜브 댓글에 한국에 자주 오시네. 몇 달 전에도 압구정에서 아침부터 영접하고 하루가 평온했는데. 오. 보신 분들이 많으시네.
1: Yeah, we are getting accounts of people who have spotted you from around the Seoul. This person said he or she has seen you a few months ago in Napgujeong and made his or her day.
2: Oh, yeah.
1: You.
2: We were here back in March after we played in Australia. And Colin and I came out to do our health checkup.
1: 네, 3월 달에 그 네. 호주에서 공연한 다음에 멤버인 콜린과 같이 둘이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갔답니다.
0: 아니, 조는 뭐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다고 쳐요. 그 친구는 왜 한국에서 건강검진 받은 거예요?
1: Why for Colin to come all the way to Seoul to get his health check?
2: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but Korean stuff is trending hard all around the world.
1: 네. 한국에 대한 건 뭐든지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서 굉장히 핫해서 건강검진마저 한국에서 받으러 왔다고 합니다.
0: 하긴 뭐 지금 조한이 얘기했습니다. 요즘 한국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치과에 오는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고 그렇다고 그러대요. 네. 우린 잘 모르는데.
1: He heard that also many people come to Korea to get their dental work.
2: The healthcare here is excellent, and it's affordable.

0: Rotoball is top quality. It's efficient, like so many things about it, and just makes it easy to come here to get things taken care of, but also have fun at the same time.
1: 네, 뭐 너무 뭐 퀄리티면 퀄리티, 가성비면 가성비 모든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이 났나 봐요.
2: 요즘 뭐
1: 또 그거 아니라도 한국에 오면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겸사겸사 많이 오는 추세라고 합니다.
2: 앞에 K만 붙이면 다 되는데 이제 의료까지.

0: 한국에 이제 K의료마저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예약하기 사람들, 어려워지지 않겠나.
1: 사람들 많이 올까봐.
0: 예, 괜한 말을 했다 이렇게. 아,
1: 괜찮아요. 우리 병원이 많아요. 우리가.
0: We have yeah, enough facilities and hospitals to cater for all of them.
1: 걱정하지 마시고.
0: No need to worry.
1: 자, 조한과 함께합니다. 링킨 파악 얘기도 하고 뭐 이번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한국 MSD 캡박시브, 음주엔 티맵 대리, 모빌 코리아 윤활유, 이카운트, SK 케미컬, 현대자동차에서 함께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캡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캡박시브.
4: 캡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자, 조규찬 씨가 와, 타이밍 대박. 저 용산으로 지금 언쉐터 보러 가는 길입니다. 방송 잘 보고 이어서 영화도 잘 보겠습니다. 그런데 내한공연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soon 이 했는 모양이에요. 근데 언제 옵니까?
2: Oh, this person just wrote that. What a great timing. I'm on my way to see Unshatter in Yongsan. I will watch the show and, you know, enjoy the film as well. You said you will come back soon to play shows in Korea. When are you coming back?
3: Undecided yet, but I think we should make a new record first. So, yeah, we'll see how that goes in the
1: 멀었네, 멀었어.
3: not too long. Maybe 2028.
2: 네, 너무 올해는 아니고 그래도 어쨌든 네. 새 앨범이 나와야 계획을 할 수 있으니까요.
1: 그렇죠.
2: 너무 오래는 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028년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요.
1: 권정화 씨도 와, 영화 보러 가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하셨고요.
2: Another person going on the way to see the film.
1: Yeah. 그럼 이 필름 얘기부터 해보죠. Unshatter.
2: Yeah, let's talk about the film.
1: Okay. 뭐 소개 좀 해주세요.
2: Yeah, you can tell us a little bit more about it for those who curious to hear more.
3: So we were approached to do a concert film by CJ. We agreed to it, and we thought the best look for us would be to film our album release show in Sao Paulo, and that was probably our biggest show up to date. And we wanted to just do the biggest, coolest thing. And we knew that the Brazilian fans were waiting for us. And we're like, okay, let's take a risk and book this venue and see who shows up. And everyone felt like it sold out.
2: Wow.
3: But as we were making this concert film, which, you know, a lot of acts just put the concert film out, I was reflecting on just this moment and what it took to get to this point. And I just want to tell a little more story and context to how we got there, and what ended up being a concert film with a little bit of explanation ended up being dominated by the documentary side.
2: 네, 저희가 원래 CJ의 요청을 받아서 콘서트 영화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받았었는데요.
1: 네, 네.
2: 그래서 우리 앨범 릴리즈 공연을 그럼 그 실황을 담자 상파울로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1: 네, 상파울로.
2: 거기서 워낙 브라질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오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역대 최대 규모로 가보자 해서 굉장히 큰 베뉴를 부킹을 하고 거기서 네. 공연을 진행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그게 그 매진되는 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콘서트 영화들은 많이 하잖아요. 콘서트 필름들은 많이 나오는데
1: 그렇죠.
2: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의 어떤 여정이라든지 그 뒷이야기 맥락 같은 것들을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조금씩 넣었다가 보니까 영화가 완성되고 보니까 그게 더 이제 죽이기 전도가 돼서

0: Once we recognized it, we're just like, okay, let's build on that, and her ability to sing beautifully and scream. Mm. And we also just realized that it's not about copying what we did. It's just like, let's just try some different things. And there's a feminine energy that, of course, she has, but it's also something that was always within what we did. So we just kind of kept making music around all these different components that were just working.
1: 진짜 길게 얘기했네.
2: 그러게요.
1: 너무 길게 하지 마요. 우리가 나중에 영화 볼게요.
2: Okay, so we'll watch the film and learn all about this. So, 네.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밴드로서 이렇게 한번 망가졌다가 아주 불가능해 보였는데 다시 이제 복구하고 재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것을 애초에 밴드를 시작했었나를 돌아보게 됐고요. 기초로 돌아가게 됐고 그러면서 서로 북돋아주고 치유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런 것이 네네.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힘을 모으고 예, 그 왔던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것이 많이 열렸어요. 다른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꼭 체스터가 남긴 공백을 채울 수는 없지만 함께 즐겁게 음악을 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친구들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꼭 뭐 지금 이제 최종 멤버가 된 콜린과 에밀리 말고라도 다른 친구들도 같이 와서 음악 세션들을 해보고 했는데 이상하게 콜린과 에밀리는 계속 다시 부르게 되더라고요. 함께하는 작업들이 뭔가 저희 팀과 에너지가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요. 에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재능만으로도 엄청나게 대단하지만 뭐랄까요 좀 우리한테 딱 없었던 재료가 들어왔다고나 할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좀 없었던 부족했던 에너지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1: 네네.
2: 그래서 제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체스터와 이제 체스터의 공백과 함께 없어졌던 어떤 그 에너지를 똑같은 걸 채워주진 않지만 에너지가 오면서 아 우리가 뭔가 이게 익숙한 분위기인데 에너지인데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돼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한 것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카피를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해보자라는
1: 새롭게
2: 건데
1: 앞으로 나아가는 거군요.
2: 예, 또 메인 보컬로 이제 여성이 들어오면서 여성적인 에너지 또한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무언가가 아주 다양한 그 요소들이 우리가 새로운 음악을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굉장히 좀 그 도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1: 아니 근데 다 좋은데 지금 언쉐터 이 다큐멘터리 필름이
2: 네.
1: 극장에 권리 오늘도 하고 또 10월 3일에도 하는데 극장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이분도 물어오셨는데 그러면 이번 이 필름을 나중에 뭐 OTT나 뭐 DVD로 만들거나 또 블루레이로 만들 그럴 계획도 있나요?
2: The best way would be to enjoy this film would be to go to the cinema, but because it's only available in number of screens, a limited number of screens. Wider fans out there who doesn't get the chance to catch the film in the cinemas. Do you have plans to release them on DVD or Blu-ray or streaming?
0: We don't have any plans yet, so I think everyone should just go watch the movie in case they never get a chance to see it again.
2: 네, 뭐 아직으로서 현재로서는 아직 전혀 계획이 없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꼭 극장에 가서 보셔라. 네,
1: 일단은
2: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극장으로 가야 되겠네. 네.
2: 뭐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0: Watch it on ScreenX.
2: 네, 꼭 스크린 X로 보라고.
1: 스크린 X 옆으로 나오고 막. 네.
0: We did the entire film with the sidewalls, and it really it helps with the especially in the concert environment. It feels more like you're there.
2: 그렇죠. 스크린 X로 보는 것을 정말 강추하는 것이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크린 X 포맷에 맞춰서 찍어서 특히 콘서트 장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제로 내가 거기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Yeah.
1: 그럼 그 언젠가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네. 조한이 내 원래 꿈은 이 저 음악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영화 쪽이다. 영화 감독이다. 물론 뭐 단편 영화도 지금 만들고 그러셨는데 이번 다큐멘터리 필름도 감독하셨고 그 장편 상업 영화에 도전할 뭐 계획 같은 것도 있습니까?
2: So he once read in an interview that you said you were aspired to become a musician in the first place. You were more interested in making in the filmmaking, perhaps. And you also directed this film. Do you have any plans to make feature commercial films?
0: What's interesting for my life, it's like you work hard at something, and then if you allow life to take you into these places, you just kind of end up in a different spot, and it could be even better than what you imagine. Mm-hmm. When I was a young kid, I wanted to be a comic book artist. Mm-hmm. And that eventually led me to art school, and mm-hmm. that's actually where I met Mike Shinoda. Mm-hmm. And then we started making music together, and the band started happening around that time. Mm-hmm. And then with my drawing, I ended up working in special effects in film. Mm-hmm. So that's where I learned about filmmaking. And so that's what I wanted to do. But then the music was just so fun, and hanging out with my friends, and I didn't even know that these would be my lifelong friends. Mm. And so the two kind of converged together, and I was able to work on music videos and aspire to be a filmmaker. And actually, that's where we met, when very early on in my music and filmmaking career.
2: Yeah.
0: More than 20 years ago or so, I came out to Busan Film Festival, hosted by CJ. And it's just making this film has been very serendipitous of things just happening and coming back around and seeing old faces. And I think it's a result of just being truthful and sincere, and just having an excuse to like be out there and having the right conversations. So going back to the filmmaking, it's been a challenge for me to make feature films. I did one previously called Mall. And of course, the music videos. And what's been frustrating is filmmaking is very expensive. So you have to ask permission to do it. And then this documentary just kind of fell in our laps just by doing the right thing. And it just, an opening came up to be like, okay, I can use everything I've learned as a storyteller and apply it to this film. So I feel very fortunate to be given that opportunity. And it's changed my perspective on filmmaking. I like to do more, but at the same time, I don't want to chase it as hard as I have in the past, meaning like I'd love to do it, but I don't want to beg people to to do it. But like almost having a more relaxed state of mind where... the stakes aren't high, just trying to find the right projects to do for the right reason. Mm. And I think that's part of that is because my change in attitude with the music is what allowed the band to reform and become what it has today and given a second chance. So, I think the universe presents opportunities at the right time. And with the right mental attitude, you can actually see the things that as they present themselves where you may not have been able to notice that.
1: Mm. Wow. Excuse me. 너무 길게 얘기하셔가지고 네. 광고 나가야 되는데 1분 안에 요거 통역할 수 있어요?
2: 해보겠습니다.
1: 빨리 했어요.
2: 네. 네, 이제 저의 삶은 그냥 열심히 뭘 하다 보니까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서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 뭔가가 인생에서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미술학교를 갔던 것이 계기가 돼서 영화에서 이제 스페셜 에펙스를 하면서 영화를 조금 알게 됐고 네. 그 미술학교를 다니면서 마이크 시노다와 만나게 돼서 밴드를 결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행복한 우연의 연속으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냐라고 하면은 예전처럼 막 열정적으로 막 하고 싶진 않은 게 왜냐면은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많이
1: 20초 남았습니다.
2: 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고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릴렉스된 그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준비를 하고 잘하고 있으면은 어떤 기회가 이번 영화 같이 나오겠다. 예. 라고 생각해서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1: 아이고 페이드 아웃 되셨네. MBC FM for you.
3: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4: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3: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5: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3: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5: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0: 감이 오더라고요.
1: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2: 아,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1: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4: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1: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내일은 반소매 차림 안 되겠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한 달가량이나 앞서가면서 오늘과는 완전히 다른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아침 기온도 중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남부지방도 16도에서 18도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낮에도 서울 20도, 대전 22도, 대구는 24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따뜻한 외투에 안에도 긴 소매 옷을 꼭 입으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이 계속 떨어지면서 개천절 연휴에는 올가을 최저기온 예상되고요.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첫 서리도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On Shatter 사운드트랙에서 Heavy is the Crown 들었습니다. 아, KYJ2420번 예, 유튜브에 글을 남기셨는데 어제

0: 시사회로 봤는데 스크린엑스 정말 멋집니다. 꼭 보세요. 오.
1: Yeah, this person has been to the premiere yesterday. No, said yeah. You have to see it on ScreenX. It's awesome.
2: Yeah, you have to.
0: 6589번으로는 와우. 제가 조한 씨 때문에 링킨 파악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승훈 씨는 힘든 시기 링킨 파크로 이겨냈습니다. 지금도 군대에서 매일 밤 듣고 있어요. 언쉐터는 못 보지만 이렇게라도 감사합니다. 아, 이거 군에만 아니었으면 지금 군인만 아니었으면 바로 보는 거예요. 그죠?
1: And this other listener just wrote Linkin Park helped me through difficult times and I'm serving in the military at the moment and I'm listening to Linkin Park every night.
2: Oh, wow.
1: Yeah, it's too bad I can't go see the movie right now, but thank you.
2: Maybe you can sneak out.
1: 타령. 타령인데 그러면 그죠? 원래 나오면.
0: 아, 안 돼. 그 처음에 이제 링킨 파크라는 밴드에 합류하게 됐을 때 마이크 시노다하고 친구니까 뭐 거기 같이 했죠. 링킨 파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큰 밴드가 되리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했을까요? 어땠어요?
1: Ever imagine that you're going to be a band that is this huge? Like when you first started out, when you were like, you know, when you were conceiving this with Mike Sonata at that stage.
2: Yeah, we'll get there. getting there.
1: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0: Oh.
1: But yeah, I mean, it's like it must have started out so humble, yeah. And then you became this like, you know, this incredible.
2: The humble thing only lasted like a few moments.
1: But. 제가 좀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랬으나 그건 굉장히 짧은 시기였고 바로
0: 잘 됐죠.
1: 바로 잘 되어서 예 계속 well, 잘 되고 있고 잘 된 줄 알았다.
2: Because it's like we're always whatever success meant to us was like always like just micro successes, and then you get to certain points, it's like oh, what else can we do? But I think it's just fun, you know? But at the core of it, it's just making the best music we can. Like the best, for as awesome as it is to play shows and big shows, and it's so rewarding. It's, we want to get back to the studio and make more stuff. That's amazing. Because it's like, we have the whole world around us, and then we go to the studio, and it's just us.
1: 네, 그 초반에 작은 성공들이 이어지다가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밴드가 되게 됐는데요.
0: 네.
1: 또 뭘 하면 재밌지, 뭘 하고 싶을까 이걸로 자꾸 핵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대형 공연을 하고 거기서 준 만족감도 엄청나지만
0: 네네.
1: 이제 그게 끝나고 우리끼리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새 곡을 작업할 때 또 그것만큼
0: 재밌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군요.
1: 그렇죠. 네네.
0: 이 뭐지? 575번으로 문자 보내셨는데. 조한님 덕분에 꿈과 같은 어제 오늘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든 옷을 입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1: This person
0: 디자인 앙드레 김 선생님이신가?
1: This person said, thank you for wearing the clothes that I made.
2: Oh.
1: Is this a designer? Or,
2: oh, yeah.
1: I don't know.
0: 아, 디자인 옷이 있죠. Yeah.
2: Idol. It's really cool. I-O-D-L-E.
1: I-O-D-L-E. Oh.
0: 아, 설마 지금 입고
2: 오신 advertisement.
0: 이 티셔츠는 아니죠?
1: You're not wearing it right now, are you? Yeah,
2: no,
1: not this one.
2: Yeah, not this one. This is actually, this one's a Korean designer called Thug Club.
1: 근데 이것도 한국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긴 하대요. Thug Club이라는 디자이너의 옷이라고 합니다.
2: You should try it.
1: Well, anyway, yeah, this person is over the moon because you wore, you know, his or her clothes.
2: Oh yeah, yeah. It's a Korean designer and it's Even if it wasn't Korean, I'd wear it anyways.
1: 예, 멋져서 입은 거라서 예, 한국 디자이너라서 입은 건 아닌데 마침 한국 디자이너라서 같이.
0: 아, 그럼요. 예.
1: 너무 좋죠, 그러면.
0: 좋은 거죠.
1: 네. 아니,
0: 어렸을 때는 또 한국 부모들이 참 좀 색다르지 다르잖아요. 미국 부모들하고는 한국 부모 밑에서 컸을 텐데 어린 시절은 어땠어요?
1: Yeah, what was your childhood like?
0: 어떤 음악들을
1: in a Korean family under Korean parents who are not like you know. Maybe you could say different than typical American parents. I don't know.
2: Oh yeah. Well, I was born in Texas, and back then I think there was only one other

Let's keep it going.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혈액 순환 때문에 엄마가

0: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6: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오늘 링킨파크의 조한과 함께했습니다. 아유, 시간 너무 빨리 가가지고 와, 뭐 인사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한국에 오면 뭐 저 올 때마다 꼭 하고 싶은 것들이 뭐 있습니까?
7: Is this something that you do every time you come, that you want to do every time you come back to Seoul?
8: Eat. That's the main thing. Food's so good here.
7: 뭐 먹는 거죠.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으니까요.
6: 근데 전 세계를 다니셨잖아요. 뭐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죠?
8: It's the best. Last time I was here, I did the traditional tea ceremony.
7: Oh.
8: In the, what they call the Rakoje Hanok.
7: That must have been so nice. Yeah,
8: yeah, it was cool. They play music and or the hanbok and the history of the tea. Yeah, it's nice. It sounds boring. It's fun.
7: 네,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한복 입고 한옥에서 그 다도 체험을 했었대요. 어허. 너무 좋았나 봐요.
6: 아, 아무튼 뭐 시간 다 돼가지고 이번에 그 언쉐터 이 다큐멘터리 필름도 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빨리 저 녹음 하셔가지고 새 앨범 내시고 공연도 빨리 하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7: Yeah,
6: 작별 인사 부탁드리죠.
7: Yeah, please. What do you want to say to the people who has been listening to the show before we go away?
8: I guess the main thing is 감사합니다 for being there through all the years, and then also being so warm and welcoming when we came back. I think there was a lot of feelings of being unsure and. You know, you can become your own worst enemy, but to have that warm welcome feels so good.
7: 네, 뭐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늘 한결같이 곁에 있어주셨고 올 때마다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이게 사람이 뭔가 계속 끊임없이 스스로 의심하게 되는데 와서 그런 따뜻한 환대를 받을 때마다 그런 마음들이 다 녹아 없어지거든요.
6: 네, 한국인은 정이 있으니까.
7: Yeah.
6: 강민아 씨도 수고하셨어요.
7: 감사합니다.
6: 자, 이거 마지막 곡으로 이 곡도 많이 들었는데 Somewhere I Belong. 자, 이 음악 언쉐터 다큐멘터리 필름에 있는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시면서 오늘 배철수의 음악 캠프 모두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6: 안녕.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살면서 알게 된 것들, 뒤늦게 깨달은 것들을 자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영화 인턴에서 최민식 선배님이 연기한 기호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꼭 필요한 순간에 말을 건넵니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기다려주고 가르치기보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 저도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

0: 한일동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같은 크기의 물체라도 그 속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밀도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똑같이 보내는 하루하루도 저마다의 밀도가 있습니다. 분명 바쁘게 보낸 것 같은데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실컷 웃다 지나갔다고만 생각했는데 그날 본 풍경, 그날 맡은 냄새, 그날 만난 사람들의 표정까지 내 손바닥에 인장 남기듯 묵직하게 새겨진 날도 있죠. 하루에 매듭을 지어가는 이맘때 내가 보낸 오늘의 밀도를 가늠해 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30일 수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카더가든의 홈 스윗 홈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똑같은 하루라도 그 속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는지에 따라 매일매일의 밀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어떤 밀도의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원래라면 아주 밀도 높은 코너죠. 대결이 팽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별밤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의 영업합니다 시즌 4. 오늘만큼은 밀도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압력이 높지 않은 좀 순한 맛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돌아온 대결이 없는 평화로운 영업의 날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 알 분은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표는 한 주 쉬어가니까 부엉이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좋은 노래 즐겨주시면 되고요.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545팅의 100 years 듣고 오셨습니다. 김미영님께서 안녕하세요 대장부엉. 바빠서 자주 듣지는 못하지만 뭔가 마음이 복잡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싶을 때면 별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잠시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대장부엉 목소리에 집중하면 기분이 한결 좋아지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들을 때 가장 기분 좋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지요. 모든 DJ들이 아마 그럴 텐데 바쁜 와중에라도 좀 심란한 날 왔을 때 평온을 찾아가실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2238님께서요. 연초에 영어 공부해서 올해는 영어 회화를 마스터해보겠다 했는데 2026년이 1분기 정도 남은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영어 어플에서 제 캐릭터가 울고 있어요. 그동안 너무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이제부터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하려고요. 그래요. 아주 조금이라도 하고 지나가는 거랑 올해는 이미 글렀으니 내년으로 미뤄보자 하는 거랑은 또 큰 차이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작은 실천을 해나가다 보면 내년에 제대로 다짐하고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조금 더 단단하게 집중력 있게 시작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캐릭터가 있는 어플 의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뭔가 의인화하는 버릇이 있고 하는 분들은 그 캐릭터가 생각나고 아른거리고 울고 있는 모습한테 미안해서라도 이렇게 한 번씩 생각이라도 나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9929님, 7시 30분부터 러닝하면서 별밤을 기다렸어요. 50이라는 나이에 미혼이고 부모님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을 보니 조금 외로운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뛰다 보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맞아요. 어떤 외로움은 착실 때가 있어요. 뭐 SNS라든지 TV 속에 있는 어떤 뭐 이상적인 풍경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느껴지는 외로움이나 좀 불안감이 생각보다 많을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그런 허상의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빠른 선택입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노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타블로 피처링 봉태규의 고마운 숨. 비록 한숨이지만 다 고마운 숨 잘못되는 밤에도 베개에 반가운 품 나를 꿈꾸게 했던 갈채는 지난 날이지만 손뼉치는 딸을 보며 취한

타블로 피처링 봉태규의 고마운 숨, 이어서 유더빈 밴드의 바람 들으셨고요. 부엉이들 사연 좀 더 만나볼게요. 2423님.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수다 떨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도 부엉이였어요. 너무 신기한 거 있죠. 아, 근데 본인은 아직 부엉이는 아니래요. 별밤의 팬이 아니라서 그렇다나? 저희끼리는 샤이 부엉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히히. 근데 그 친구 요일별 코너 다 알고 있고 별밤 인별그램도 팔로우 했던데. 그래서 그 심정 너무 이해해요. 제가 항상 여러 가지 뭐 그 BTS 특히 정국에 관한 영상들을 다 섭렵하고 있고 어떤 영상 조금만 봐도 이게 어떤 공연인지 탁탁 알겠는데 그래도 난 아미는 아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심경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샤이 부엉이들도 저는 너무 또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나미님께서 귀여운 담쟁이 덩쿠를 10년 정도 키웠는데요. 항상 실내 그늘에 있다가 이번에 햇볕을 너무 많이 봐서 마르고 물을 많이 줬더니 다 시들어서 결국 무지개다리를 건넜어요. 마음이 무척 아프네요. 식물도 갑작스러운 일광욕에 놀랐나 봐요. 아, 담쟁이 덩쿨 10년이나 키우셨는데 요번에 떠나보내신 거면은 그냥 뭐 단순한 뭐 초보일 때 많이 하는 실수인 과습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해가 너무 쨍쨍하고 너무 고온이라 여러 이 잔디들도 맥을 못 추고 죽어버리는 일들이 요새 너무 많긴 하거든요. 담쟁이 덩굴이 면적이 넓은데 또 한꺼번에 그렇게 떠나버릴 수가 있군요. 오래 키우셨을 텐데 진짜 고식물. 저도 함께 기억할게요. 나미님. 1328님 제주도에 사는 78년생입니다. 얼마 전 아내와 집에서 크게 말싸움을 하고 집을 뛰쳐나온 적이 있어요. 너무 웃기죠. 그 길로 제주도에서 유명한 무늬 오징어

잡으러 갔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비도 오고 파도도 너무 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죠? 저는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아내는 귀찮아하면서 사랑해라고 안 해줘요. 가끔 속상하고 섭섭합니다. 아내는 이성형 MBTI T이고 저는 극감성형인 F거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집에서 나오는 건 근데 요번 한번 정도는 그냥 뭐 에피소드로 간직하시고, 왜냐면 최악은 이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잠깐 피해 계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산책하고 들어가고. 근데 아예 너무 멀리 떠나버리시는 거는 저는 1328님이 마음이 더 무거운 채로 집에 돌아가실 일이 많을 것 같아서 비추입니다. 이성형인 아내더라도 그 이성을 잘 작동시키면 감성적인 우리 남편한테 표현을 좀더 해주는 게 우리 부부관계에 좋다라는 거를 좀 납득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너무 안타깝네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그런 사람이기를.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0: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오후에 점심을 먹고 은행에 갔다. 번호표를 뽑고 순서를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남자가 어쩐지 눈에 익었다.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기억을 더듬고 있다가 서로 눈이 마주치는 순간 동시에 알아챘다. 25년 전 같은 회사에서 근무한 친구였다. 둘 다 사회 초년생으로 만나 매일 점심도 같이 먹으러 나가고 힘든 야근도 함께 했는데 퇴직하면서 연락이 뚝 끊겼다. 반가운 마음에 은행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부장님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누가 누구랑 비밀 연애를 했는지, 월급날마다 어디 가서 맥주 한 잔을 했는지 등등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 친구 이름이 바로 안 떠올랐다. 그건 친구도 마찬가지였나 보다. 둘 다 서로의 이름을 꺼내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를 끌고 가려다 귀엽고 웃음이 터졌다.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충분히 그럴 만했다. 헤어지기 전 서로의 바뀐 연락처를 저장하며 휴대폰에 친구의 이름을 누르는데 이름 석자와 함께 예전 기억이 또 한 번 밀려왔다. 기분 좋게 추억으로 젖어든 하루였다.

김현철의 오랜만에 듣고 왔고요. 오늘 안녕들 한가요는 이종신님 이야기였어요. 희한하죠? 둘 다 서로의 얼굴은 기억하면서 이름은 까먹고 그래도 그 얼굴에서 25년 전 우리들의 기억이 선명히 되살아나더군요. 오랜만에 기분 좋은 추억에 젖어 안녕했던 하루였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어떻게 25년 전 동료를 우연치 않게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 정도 세월이면은 얼굴 보고 아, 내가 아는 얼굴인데 누구였지?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또 다른 경우로는 25년이면은 그 세월의 흐름 때문에 못 알아볼 수도 있을 법한데 두 분이 그래도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그런 존재였어서 얼굴이 기억나신 모양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만난 사이가 특히 저는 좀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 어떤 부서의 누구, 뭐 과장, 팀장, 그냥 사원, 뭐 어떤 일을 할 때 가야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역할로서 기억이 많이 남겨져 있지 이름이 그렇게 선명하게 남겨지지 않는 건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옛날 얘기는 참 희한하게 별거 아닌 얘기여도 그렇게 같이 똑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저도 만났다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면서도 서로 느껴요. 아, 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오고 이제 어떤 얘기로 마무리하겠지? 알면서도 아는 맛의 그 이야기가 참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종종 연락 나누면서 또 좋은 인연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이종신님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무탈했던 혹은 그러지 못했던 부엉이들의 하루에 진하게 남아있는 장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또는 별밤 홈페이지 안녕들 한가요 게시판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하고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부엉이들 사연 더 만나볼게요. 김아름의 이 밤이 지나면.

김아름의 이 밤이 지나면 이어서 규현의 밀리언 조각 듣고 왔습니다. 이경현님, 이나님이 조언해 주신 덕분에 소개팅 편안하게 잘하고 왔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기로 해서 좋은 소식도 들고 올게요. 감사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분이요, 지난 목요일에 토요일에 연휴 소개팅 예정인데 너무 떨린다고 혹시 팁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아주 친한 친구의 친구가 놀러와서 그냥 약간 동네 안내 좀 해주고 그러는 느낌? 그러면 온도가 딱 너무 설레거나 좀 무심하지 않고 적당하게 따뜻한 친절함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효과가 있었던 걸까요? 계속된 후기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게요, 경현님. 공호님, 백수인 제가 가장 허무함을 느끼는 시간이 저녁인 것 같아요. 뭔가 하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느낌입니다.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닌 이 시기가 얼른 지나가면 좋겠어요. 아유,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사람들은 일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상태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 내가 생각한 것들, 느꼈던 감정 또는 뭐 비는 시간이라 보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내재되어서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 휴식기가 정말 양질의 시간이라는 게 언젠가 반드시 기억되어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공호님. 2058님께서요. 대장부엉이 언젠가 자기계발서를 읽어야 하는 사람은 안 읽고 안 읽어도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본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그 읽어야 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을 언제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에 서점에 잠시 들렀는데 읽지도 않는 책 욕심이 왜 이리 나던지 몇 권 더 사버렸네요. 아닐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계발서는 그 자기계발이나 어떤 성실함에 좀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걸 이미 하고

0: 있는 것들을 또 한 번 재확인하려고 읽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책을 좀 안 읽은 분들이 그걸 읽어야 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저는 책은 무조건 내가 땡기는 거, 내가 재밌을 것 같은 거, 그게 설령 만화책일지언정 그걸 읽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로운 독서 생활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6: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수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서영님이 홈페이지로 남겨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1 학생입니다. 올해부터 기숙사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덕분에 일요일 8시마다 아빠 차를 타고 학교로 가는데요. 학기 초 때 차 안의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아빠가 라디오를 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라디오에 빠졌습니다. 별밤 덕분에 학교로 들어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아빠와도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 때 별밤이 많은 힘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젠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가서 학교로 가는 차 안에서 별밤을 듣는 건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대장보험과 별밤 제작진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중간고사도 잘 보라고 응원 한마디만 해주세요. 랄라스윗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만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부가 최우선이니까 중간고사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랄라스윗에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듣고 3부에서 데이브레이크 이원석 씨와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미분당.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좋은 노래는 알리고
1: 자존심과 승리는 챙기고
0: 오늘도
1: 영업합니다. 시즌 4.
0: 데이브레이크의 보컬 이원석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별밤의 유일한 소장 부엉 이원석입니다.
0: 네. 자, 저희가 오랜만에 네. 이 뒤틀린 시공간 속에서 만났습니다.
1: 뒤틀린 시공간 속에
0: 이런 날 또 이날의 케미를 네. 좋아해 주시는 부엉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1: 어허.
0: 참 희한하죠? 뭔가 여기서 우리가 약간 다른 텐션인가 봐요.
1: 뭐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텐션도 좀 다르고 유난히

0: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1: 이상하게도 예. 수상할이 많지
0: 그런 날이죠.
1: 예예. 네. 예. 자 아무튼요 지난 9월 18일이 데뷔 19주년이었는데 네. 멤버들과 함께한 축하 영상에서 20주년에 대한 바람으로 네. 데이브레이크의 기존 곡들을 편곡해서 리뉴얼 앨범을 내고 싶다.
0: 네.
1: 아, 팬들도 굉장히 바라는 바일 텐데.
0: 어허.
1: 특히.
0: 네.
1: 저는 락앤롤 매니아는 반드시.
0: 네.
1: 다시 나와야 되고. 어떤 게 또 있나요?
0: 락앤롤 매니아요.
1: 아, 말고는.
0: 아, 그런 게 아니고. 예. 그 들었다 놨다나.
1: 아, 들었다 놨다죠?
0: 뭐 좋다도 뭐 새롭게 편곡을 좀 하고 싶고. 실제로 좋다 같은 경우에는 버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그 앨범을 녹음할 당시에 좀 어떻게 보면 자본이라고 그러나 제작비를 많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좋다는 정말 저희 작업실 막 합주실에서 녹음한 거 그냥 저희 집에서 막 믹스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도 드럼 다 프로그램으로 막 찍고 믹스도 집에서 하고.
1: 근데 들었다 놨다는 진짜 편곡적으로 봤을 때 네. 여기다가 어디다 손을 대지 싶은 것 같은데
0: 할 수 있어요. 이미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다.
1: 느낌이 완전 달라지나요? 머릿속에 있는 편곡은?
0: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리뉴얼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라이브에서 들려드린 편곡 버전이 그래서 라이브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노래를 찾는데
1: 맞아.
0: 내가 들었던 버전이랑 다르네? 이런 경우가 많아서
1: 그렇죠.
0: 다시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1: 특히 앨범 버전 범퍼카와 네. 공연에서 보는 범퍼카의 갭이 좀 크고
0: 그것도 많죠.
1: 락앤롤 네. 매니아는 거의 이거는 완전 다른 곡인데 왜 제목이 잘못 표기됐나 할 정도로
0: 네.
1: 앨범 버전은 그냥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유쾌한 느낌이 들 지경인 거고 무대 버전은 다 뿌시죠.
0: 좀 많이 화가 나 있는
1: 화가
0: 버전이죠.
1: 네. 그래서 저는 화가 난 버전 이렇게 음원으로 나오는 그때를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영어 다소 평화롭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0: 어허.
1: 비정기적으로 돌아오는 대결을 뺀 평화로운 영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0: 네.
1: 자 승자를 뽑는 부엉이들의 투표 이번 주는 쉬어가셔도 됩니다.
0: 네.
1: 하지만 선곡 주제는 정해져 있죠.
0: 네 오늘 주제는 오랜만에 두 개로 갈립니다.
1: 예예. 예.
0: 뭐 이야기에서 서로 대립하는 캐릭터들이기도 한데요. 바로 히어로와 빌런.
2: 락이.
0: 야, 이것도 와. 두 개가 나오네요.
1: 야.
0: 이거 센스인데요, 이거는.
1: 아주 주제에 과몰입된 PD의 어떤 장치였고요. 영웅은 어려운 상황이나 악당에게서 사람들을 구해내는 주인공적인 캐릭터고 빌런은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당 혹은 악역인데요.
0: 네.
1: 원석 씨와 제가 하나씩 맡았습니다.
0: 네.
1: 저희 실제 캐릭터와 반대되는 캐릭터를 각자 맡았는데요.
0: 네?
1: 제가 빌런, 원석 씨가 히어로를 맡게 되었죠.
0: 이게 왜 반대죠?
1: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0: 제가 그냥 히어로 그 자체예요.
1: 이원석 씨가요?
0: 예. 저 캡틴 아메리카 캐릭터잖아요.
1: 핑크팬더 아니었어요?
0: 아, 오늘따라 머리가 간지럽지? 머리를
1: 야,
0: 계속 극적이게 되네요.
1: 좋습니다. 네. 제가 빌런을 네. 마음에 드는 주제라 뽑긴 했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제가 먼저 히어로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되었어요.
0: 이럴 때는 꼭 뭉개고 넘어가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1: 잠시만 이원석 씨.
0: 네.
1: 오늘은 평화로운 영업의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0: 아 근데 초반부터 저한테
1: 얼굴까지 긁으시네요. 지금 거의 뭐 원숭이처럼 여기저기 긁고 계시는데
0: 먼저 시비를 걸지 않으셨어요?
1: 시비라니요.
0: 네.
1: 자 그럼 한번 제 영업곡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0: 아, 먼저 하시겠어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보통 히어로가 먼저 하지 않나요?
1: 아니요, 여기는 빌런이 먼저입니다. 이상해.
0: 아, 저 뒤 들려있네요 정말.
1: 아, 그렇지 않습니다.
0: 네.
1: 그 약간 편견을 깨야 됩니다.
0: 그러세요,
1: 저는
0: 그러세요.
1: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극속 빌런입니다. 바로 라이언 킹 OST 중에서 Be Prepared. 라는 곡입니다.
0: Be prepared.
1: 예.
0: 준비된 뭐 이런 건가요?
1: 준비하라.
0: 준비하라.
1: 명령어죠.
0: 아.
1: 준비하도록.
0: 아.
1: 네. 나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뜻입니다.
0: 라이언 킹이 보통 좀 히어로가 있는데 말이죠.
1: 있죠. 무파사.
0: 근데 그 이 빌런의 주제가인가요? 그럼 이거는?
1: 그러니까 나쁜 삼촌 호랑이 있잖아요. 갈기 까맣고. 그분.
0: 네.
1: 바로 스카의.
0: 스카.
1: 주제곡이기도 하고요.
0: 지금
1: 너무 사랑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시퀀스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영상으로도 좀 약간 애니메이션

역사에 남을 만한 그 네. 장면이고요. 약간 되게 그 독재하는 사람들을 찍을 때 네. 일명 영화에서 쓰이는 표현인데 히틀러 앵글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약간 45도 아래에서 찍어 올렸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 사람이 갖게 되어 있대요.

0: 그건 문제가 좀 시간
1: 큰. 네, 예, 예. 아무튼 그런 앵글로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네. 스카가 이제 골짜기에서 네. 이제 굉장히 음흉하고 음침하게 시작을 합니다. 세 명의 아주 까불까불거리는 하이에나 삼총사가 있잖아요.
0: 있죠, 있죠, 있죠.
1: 이제 그들과 굉장히 그 하찮은 부하들과 함께 시작을 하지만, 이 하이에나들은 그저 약간 좀 뭐랄까 그렇게 영리하지만 않은 친구들이에요.
0: 좀 귀여워요.
1: 귀엽고 네. 그냥 뭐 이렇다면 이런 줄 알고 저렇다면 저런 줄 아는 친구들. 그저 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스카 혼자 굉장히 비장하고 네. 엄청난 역모를 꾸미고 있는 존재인데 음악은 그런 스카의 마음에 맞춰서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그리고 이 극중 역할을 실제로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를 했는데요.
0: 아, 목소리를.
1: 예. 예. 노래도.
0: 아, 노래도.
1: 노래도 제레미 아이언스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제레미 아이언스가 그 목소리 연기를 하는 영상을 보면은 정말 네. 짜릿해요. 오. 제레미 아이언스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네. 아주 찰떡 캐릭터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짜 빌런 하면은 떠오르는 캐릭터이자 음악 전부 다 이걸 1위로 꼽기 때문에 반가운 주제였습니다. 저희 첫 번째 영어 곡 먼저 듣고 올게요. 라이언 킹 OST 중에서 Be Prepared.

0: 라이언킹 OST 중에서 스카의 주제곡이었죠. Be Prepared 듣고 오셨습니다.
1: 이 노래도 연기가 들어가 있네요.
0: 맞죠.
1: 예.
0: 굉장하죠. 느낌이 벌써 진짜 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1: 예. 굉장히 못돼 보여요.
0: 못됐어요. 예. 아 근데 아마도 어떤 상처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빌런은 없습니다.
1: 그렇겠죠.
0: 특히 제레미 아이언스가 연기한 이상 다 이유가 있겠죠.
1: 무작정 미워할 수만 없는 빌런인가요?
0: 미워할 수 없어. 저는 어지간한 극 중에 빌런들은 아주 이차원적이지 않은 이상은 다 좀 짠하고 안쓰럽고. 왜냐면은 스카 입장에서 그게 있죠. 그러니까 혈통주의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1: 아.
0: 그쵸? 사실 뭐 왜 무조건 이게 뭐 직계 혈통이어야만 돼? 요즘 세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스카가 합리적인 사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1: 그래요. 아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봐가지고.
0: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정봉은 좀 심바를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심바?
0: 예. 좋습니다. 아무튼 히어로를 맡은 소정봉님.
1: 네.
0: 첫 번째 영화곡 소개해 주시죠.
1: 제 첫 번째 영화곡은 루시의 히어로라는 곡이에요. 제가 루시 씨 노래 중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 탑2, 탑3에 들어가는 노래입니다. 히어로.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시죠?
0: 아니 다른 곡이 뭐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엔딩이라는 엔딩, 노래 굉장히 맞아. 좋아하죠.
0: 그 노래
1: 엔딩이
0: 들으면
1: 완전 1등.
0: 울먹거리시잖아요.
1: 네. 네. 2등 히어로.
0: 오케이.
1: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보컬 멜로디가 특히 후렴구가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찬 씨의 바이올린 라인도 굉장히 서정적이에요. 근데 드럼과 베이스는 굉장히 바쁩니다. 굉장히 뭔가 이질감이 좀 있어요.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이런 멜로디면 보통 8비트나 4비트 두다 쿠타쿵 두다 두다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네. 드럼을. 근데 이 조건상 씨 맞죠? 베이스.
0: 아, 아시는 분인데 왜
1: 다시
0: 모르겠어요.
1: 한번 상기 시켜드립니다.
0: 김선일 씨는 아닐 거 아니에요.
1: 이 조건상 이 양반이
0: 예, 저 양반.
1: 정말 특이하게 16비트로 이 드럼을 쳐버려요. 멜로디 굉장히 바빠요. 그렇게 치는데 본인 베이스도 굉장히 바빠.
0: 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근데 조건상 씨 베이스가 한가한 적이 있나요?
1: 거의 없죠.
0: 늘 지금도 아마 바쁘 지금도 치고 계실걸요?
1: 지금도 아마 바쁘게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뭔가 이 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두 양갈래의 감성이
0: 네네.
1: 묘한 시너지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자칫 평범해질 수 있는 노래의 어떤 흐름을 약간 비틀어버리는 그런 또 매력이 있는 노래예요.
0: 히어로라는 제목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풀어져 있는 테마인가요?
1: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솔직히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0: 네?
1: 그래서 진짜 만화 속 주인공처럼 뭔가 뭐 레이저 총을 쏜다거나 하늘을 뭐 나르는 날개 뭐 이런 것도 나 없어.
0: 네.
1: 하지만 너 앞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0: 가만있어 봐. 그럼 딴 데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앞에서만 센 척하는 그런 남자라는
1: 센 척이 아니지.
0: 너무 별론데.
1: 그게 아니라
0: 그게 아니에요?
1: 너라는 존재가 나를 그렇게 가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너에겐 나의 세상 모두를 주겠다. 라는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여기서 센 척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0: 아니 언뜻 오해할 뻔했어요. 다른 데서는 하찮고 뭐 그런 존재이지만 너 앞에서는 안 그렇게 된다라는 게.
1: 아니요. 그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 그래서 내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고.
0: 어떻게 보면 화자의 상대방이 그러면 화자의 영웅이네요.
1: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 노래가 더 가치 있어지는 것이죠.
0: 진짜 좋은 관계는 정확히 그런 사이입니다. 서로 이 사람이랑 만날 때 내가 자꾸 초라해진다면 진짜 그 관계를 의심해 보셔야 되고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자꾸 으쓱해지고 전에 없던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관계가 진짜 사랑하는 사이라고 그게 정말 어떤 리트머스예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 있는데 왜 못 태어나오지? 하는 사이가 가끔 있어요.
1: 예.
0: 그런 분들이라면은 이 노래처럼 과연 이 사람은 나를 히어로로 만들어주는
1: 방송이 굉장히 상담과
0: 그쵸? 연애 프로그램이 네, 뭐
1: 고막메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갑자기 코너 속의 코너였고요.
1: 갑자기 루시의 히어로를 설명하는 가운데
0: 아, 너무 아름다운 설명 아닌가요?
1: 네. 연애 상담 코너가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
0: 맞습니다. 네, 이원석 씨 첫 번째 영어곡 소개해 주시죠.
1: 루시의 히어로.

0: 루시의 히어로 이원석 씨의 첫 번째 영업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아 정말 너무 명랑하고 유쾌한 히어로였습니다.
1: 진짜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0: 네.
1: 네.
0: 그 날아다니는 기분 제가 잠시 좀 다운시켜도 되겠습니까?
1: 왜 자꾸 몸을 다운시키려고 그래요?
0: 왜냐하면 저는 빌런을 맡았기 때문이죠. 저는요 네. 굉장히 이 음악의 시작과 함께 간담이 좀 서늘해지는 그런 또 연주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1: 네.
0: 무슨 연주곡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음악 모를 분들 없어요. 일단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존 윌리엄스의 The Imperial March라는 제목인데요.
1: 네, 무슨 뜻이죠?
0: 제국의 행진?
1: 아.
0: 이라는 뜻이라고 직역할 수 있겠고요.
1: 네.
0: 이것은 이 대사로 힌트를 드릴게요.
2: I'm your father.
0: 누굽니까?
1: 다스베이더.
0: 맞습니다. 다스베이더의 테마곡으로도 유명합니다.
1: 스타워즈.
0: 맞지요, 맞지요.
1: 네.
0: 그래서 아마 그 딱 듣자마자 기억이 나실 거고요. 굉장히 음악이 나를 짓누르는 느낌.
1: 그거 맞아요. 빰빰빰빰빰빰. 네. 진짜 히트곡이네요.
0: 히트곡입니다. 다스베이더 히트곡 보여줘요.
1: 네,
0: 요새 행사도 많이 하고 다니신다. 다른 행사에서.
1: 오래 해두시네요.
0: 그럼 그럴만한 다스베이더 정도 아직도. 그리고 가면을 써서 노화도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1: 다른 대역이 와도 괜찮고.
0: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1: 대대로 목소리도 지금, 변조되고. 네,
0: 대대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왜냐면 노래 안 불러도 되니까. 근데 아무튼 굉장히 좀 위압적인 느낌과
1: 네.
0: 그냥 단순히 무서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진짜 좀 다수의 막 군사가 몰려오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리고 행진곡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1: 네.
0: 보통 행진곡들이 굉장히 좀 정돈된 화성으로 만들어졌다면 이거는 중간중간 이상한 불협이 섞이면서 그 기괴한 느낌을 넣었기 때문에
1: 네.
0: 그 다스베이더가 주는 그 막 숨소리 막 크게 나고 와, 이렇게 심폐지구력이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아무튼 다스베이더는 아는데 왜 어떤 음악 얘기하는 거지? 하는 분들 네. 들으시면은 네. 아마 바로 약간 공룡이 등장하는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저희의 영업곡 들려드릴게요. 존 윌리엄스의 The Imperial March.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무코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4부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 씨와 영업합니다. 시즌 4 함께하고 있고요.
2: 네.
1: 오늘은 평소와는 달리 아주 평화롭게 대결이나 투표 없이 우리의 그저 평온한 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 네.
1: 조금 전에 듣고 온 저의 다스베이더 곡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임페리얼 마치 때문에 많은 분들이
2: 네.
1: 굉장히 좀 위압당해서 위압감에 좀 짓눌려 있을 수 있어요. 부엉이들의 등을 다시 곧게 펴줄 만한 선곡이 필요합니다.
2: 아무래도 제가 뭐 히어로라는 네. 주제를 담당했기 때문에 왜요?
1: 이원석 씨.
2: 네.
1: 왜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이원석 씨가 약간 좀 늦은 시간이면 볼 수 있는 약간 그 동태의 눈빛이라고도 하죠.
2: 동태의
1: 갑자기
2: 눈빛.
1: 갑자기 그 피로감이 얼굴에 갑자기 드리워졌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2: 글쎄요.
1: 우리가 왜 항상 만나던 시간에 만났는데 왜 이러죠?
2: 특히 시공간이 뒤틀린 이 시점에서 예. 항상 저는 그 피로감을 느끼곤 합니다. 뭔가 중력의 버칩식을 거스르는 것 같은.
1: 뭐 혓바닥도 지금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는 느낌인데요.
2: 그래요?
1: 이원석 씨 고장나버리기 전에 네. 빨리 곡 소개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2: 아 그래야죠.
1: 예.
2: 아무래도 뭐 다스베이더 테마 때문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1: 아, 좀 짓눌려 계셨군요.
2: 예, 아무래도 좀 많이 힘드네요.
1: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2: 예. 제 두 번째 영업곡을 철철해줘.
1: 이원석 씨 괜찮으시죠?
2: 아 괜찮죠 괜찮죠. 예, 예. 제 두 번째 영어곡 마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가져왔습니다.
1: 야, 이거 진짜 한 1-2년 정도를 너무 많이 들어서
2: 네.
1: 투머치 마라이어였던 네. 어떤 한 시대가 있어요.
2: 있죠. 90년대 한 초중반 그쯤일 거예요.
1: 이 곡 말고도 계속 마라이어 다음 마라이어 다음 마라이어.
2: 한때 뭐 네. 휩쓸었습니다.
1: 맞죠.
2: 근데 이 노래가 머라이어 캐리 3집에 이제 수록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히트를 치는데요. 으흠. 이 노래 탄생의 비화가 있습니다.
1: 뭐죠?
2: 이게 뭐냐면은 머라이어 캐리가 그 히어로라는 영화 주제가 OST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원래는 머라이어 캐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글로리아 에스테반이라는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기로 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머라이어 캐리의 소속사 대표이자 남편이 됐던 그분이 안 돼.
1: 뺏어왔구나.
2: 이 노래는 히트할 거기 때문에 OST로 다른 사람이 부르게 하지 마. 머라이어 캐리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1: 나의 머라이어 캐리가 아니라 글로리아 에스테반이. 당황스럽던 거 아니야?
2: 뭐 그럴 수도 있겠죠.
1: 왜냐면 글로리아 에스테반은 당시에 머라이어 네. 캐리와 또 비교하기에는 되게 슈퍼스타였단 말이에요.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아니 머라이어 캐리도 슈퍼스타였죠. 3집이니까.
1: 아, 3집이구나. 네.
2: 그래서 가사도 히어로 OST니까 제목도 히어로였단 말이에요. 대저 히어로. 대전 네. 히어로.
1: 대저 히어로.
2: 대저 히어로. 네. 그래가지고 좀 속된 말로 좀 벙쪄 있다가 남편이 절대 안 돼 해가지고 본인이 녹음을 해서 앨범에 수록하고 실제로 어마어마한 메가히트를 기록한다 했다는 이 노래의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1: 와 그쯤 되면은 근데 진짜 제작자로서는 인정이네요.
2: 인정이죠.
1: 사실 명곡들이요
2: 네.
1: 발표되고 사랑받은 다음에 이 네. 노래 누가 들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기 쉽지만
2: 네.
1: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곡은 100% 히트라는 거는 그 누구도 네.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2: 자기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도 홍보 마케팅을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1: 그럼 좀 바이럴을 좀 많이 했다 좀 이렇게
2: 뭐
1: 생각해도
2: 그 당시에
1: 될까요?
2: 바이럴 뭐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1: 네.
2: 아무튼 그래서 머라이어 캐리는 실제로 이 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애착은 없었대요.
1: 근데 이렇게 큰 히트곡이 네. 되는구나.
2: 지금 뭐 빌보드 5주인가? 아무튼 연속으로 그냥 예. 1위를 차지하면서
1: 골든컵 받았겠네요. 예.
2: 받았겠죠?
1: 예, 예, 예.
2: 해를 넘어가면서까지 1등을 했었으니까
1: 맞아요.
2: 그래서 이 노래가 이제 머라이어 캐리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되었죠.
1: 맞아요.
2: 그런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1: 그리고 이 노래로서 저는 머라이어 캐리 느낌이 되게 좀 힙하고 좀 기술적으로 화려한 가수로만 이미지가 있다고 얼굴도 되게 화려하고 예뻤잖아요.
2: 네.
1: 근데 히어로로 인해서 뭔가 대가수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다고 그쵸. 생각해요.
2: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의 어떤 뭐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뭐 특별한 세레모니
1: 네.
2: 그런 날에 항상 이렇게 등장해서 히어로를 불렀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밀리언셀러 뭐 이런 거 떠나서 예. 스테디한 스테디셀러까지 돼버린 오. 어마어마한 노래가 됐습니다.
1: 맞습니다. 이 커플 나중에 헤어지긴 했지만 걸출한 역작을 남겼네요.
2: 아 그럼요.
1: 머라이어 캐리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히어로.

0: 근데 오랜만에 안 들어도 네. 노래를 정말 잘한다라는 것은 네. 머라이어, 휘트니 항상 아니, 거의 약간 이거 메시와 호날두처럼
1: 우리 세대는 그렇잖아요. 아, 그치, 그치. 아, 근데 세대가 달라지면서 이 가수의 존재 자체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0: 아니 아니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때문에 아, 머라이어는 잘 알아.
1: 그 캐롤 부르는 사람으로.
0: 그치 그치 캐롤 누나라고 캐롤 언니인 줄 알지. 네.
1: 그리고 초창기 머라이 캐리랑 또 최근 혹은 뭐 그 어느 시점 이후에 머라이 캐리랑 이미지가 너무 달라요.
0: 다르죠.
1: 우리가 처음에 머라이 캐리 등장했을 때는 네. 정말 풋풋했고 아껴주고 싶고 막 그런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해버린 거지. 실제로 초반에는 얘가 가창력 없어.
0: 라이브 못하는 가수야. 네. 이럴 거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했죠.
1: 추측을 했죠. 왜냐면 생김이 그러니까.
0: 생김도 그렇고 노래 난이도도 너무 네. 극악이었고.
1: 그러다가 MTV 무슨 라이브 언플러그드 나오면서 그 앨범이 또 실제로 그 실황이 앨범 나와버렸잖아요.
0: 이모션.
1: 네. 그 다음부터 이미 이제 디바 세계 최고의 디바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0: 그거 그 이모션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와. 그 실제로 돌고래 옆에서 머라이어 캐리가 노래 돌고래 소리 들려주는 영상 본 적 있으세요?
1: 네?
0: 진짜 돌고래가 반응해요.
1: 아 진짜요? 네. 아...
0: 진짜 돌고래 소리라고 또 유명하기도
1: 그걸
0: 했는데
1: 그걸 우리는 휘슬이라고 부릅니다.
0: 휘슬.
1: 휘슬.
0: 돌고래 소리가 더 정감 있네요.
1: 뭐? 예?
0: 아무튼
1: 정감? 정감? 네. 네.
0: 히어로라는 곡. 여전히 우리를 많이 위로해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듣고 오셨고요.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곡. 빌런을 주제로.
1: 네.
0: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과 곡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스텔라 장의 빌런.
1: 아.
0: 스텔라 장이 가사도 참 잘 쓰고 곡도 잘 쓰는데 노래도 잘 부르지 않습니까? 특히 근데 이 스텔라 장이 푼 빌런 가사는 아주 스텔라 장스러운 게 처음에 이제 나는 빌런이야. 한번 날 좋아하지 마. 좋게 생각하지 마. 왜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그 화살을 탁 상대한테 던져요. 왜 너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1: 어.
0: 저는 항상 이것이 약간 인간사의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항상 선과 악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악을 보았을 때 나와는 완전 정반대 일이라고 생각을 쉽게 하는데
1: 네.
0: 과연 그럴까 우리가 군중에 파묻혀 있어서 그런 거지만 항상 우리가 선 쪽에 서 있는가 생각을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물론 악한 빌런은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0: 있죠.
1: 그 정도는 아닌데 정말 사람들을 많은 다수가 절대 악으로 만들기도 하죠.
0: 그렇죠.
1: 예.
0: 네. 근데
1: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0: 그거를 만드는 것 또한 악이라는 것을
1: 그러니까요.
0: 인지를 못하기도 하죠.
1: 나중에 밝혀진 팩트는 또 그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0: 그랬을 때 모두 다 해산해 있죠.
1: 다 아무도 그를 변론해 주지 않잖아요.
0: 많죠.
1: 예.
0: 네. 씁쓸합니다.
1: 세상이 왜 이러냐.
0: 이원석 씨가 특히 그런 현상을 볼 때
1: 네.
0: 본인 주변 사람 일이 아니어도
1: 네.
0: 되게 좀 그런 일을 싫어하신다라는 게 네. 제가 옆에서 보면 느껴져요. 그런 이슈가 있을 때 깊이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1: 네.
0: 그래서 참 본받을 점이다.
1: 아 제가요?
0: 네.
1: 막 저를 본받는다고요?
0: 네.
1: 어허.
0: 그런 막 확 누구 한 명에게
1: 좀 길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길게
0: 팔이 너무 길거든요. 또 지금 그 아메리칸 이글 되셨으니까 팔 좀 걷어주시고요.
1: 예, 예.
0: 자 아무튼 훈훈한 대화로 이어지는 가운데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제는 빌런입니다. 스텔라 장의 노래 듣고 올게요. 빌런.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0: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듣고 오셨습니다.
1: 오랜만에 듣죠. 솔직히
0: 맞아요.
1: 한때 진짜 질리도록 들었었는데.
0: 맞아요.
1: 근데 오랜만에 듣잖아요. 노래를 정말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진짜 새삼 들었어요.

0: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but what if we're the villains on the other?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스텔라장의 빌런, 너도 나도 빌런일 수 있다.
1: 네.
0: 이런 곡 듣고 왔습니다.
1: 참 잘 만들었네요.
0: 맞죠.
1: 네.
0: 자, 이제 마지막 추천곡 소개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대결이 없으므로 패자 마이크가 내려간다거나 패자 노래는 못 틀거나 이런 일 없습니다.
1: 네.
0: 이원석 씨의 곡도 소개해 주시면 됩니다.
1: 다행이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곡은 좀 시원한 락을 준비했는데요. Foo Fighters라는 밴드의 My Hero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푸파이터스가 굉장히 또 유명한 밴드이긴 한데 특히 이 프론트맨 데이브 그롤이라는 사람이 원래 너바나의 드러머예요.
0: 근데 보컬이에요?
1: 네. 그래서 너바나가 해체가 되고 이 푸파이터스란 밴드를 만들고 자기가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합니다.
0: 우와.
1: 노래를 잘해요. 심지어 걸걸하니 아주 시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은 히트곡을 또 내기도 했어요. 근데 이 My Hero라는 노래가 제가 최근에 이 노래의 라이브 영상을 보고 약간 뭉클해가지고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듣기 시작했는데 뭐냐면 이 Foo Fighters의 드러머가 있었어요. 이 드러머가 테일러 호킨스라는 드러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멋있는 드러머였단 말이에요.
0: 네.
1: 시원하게 드럼도 치고. 그런데 뭐 페스티벌에서 이 푸파이터스가 이 노래를 딱 연주할 때 드러머가 이 테일러 호킨스의 아들 쉐인 호킨스가 딱 드러머 자리에 앉아요. 되게 어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학생 정도 돼 보여요. 솔직히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어요.
0: 그래서요?
1: 근데 그 드럼을 치는 거예요.
0: 잘 쳐요?
1: 잘 쳐요.
0: 오, 그 진짜 감동이다.
1: 마이 히어로라는 드럼을
0: 와.
1: 이 자기 아버지가 몸담았던 밴드의 멤버들과 함께 딱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0: 소름.
1: 그때 심지어 잘 쳐.
0: 심지어 잘 친 게 킥이네요.
1: 잘 치는데 이 솔직히 이 뭐랄까 이 드럼이 쉬운 노래는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힘 있게 쳐줘야 되는 밴드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 마이 히어로를 연주를 합니다.
0: 어떡해.
1: 그 아이에겐 이 자의 아버지가
0: 히어로
1: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뭉클해서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됐어요.
0: 너무 멋진 비화네요. 네.
1: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0: 반드시
1: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0: 봐야겠습니다.
1: 네.
0: 이원석 씨의 영업곡은 별밤 끝곡.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잠시 후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가 방송됩니다. 여기서 기다릴게요.
3: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의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30일 수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에요. 이원석 씨, 네. 네. 오늘도 약간 다른 시공간 속에서 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1: 아,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서로 다시 머리채를 잡아야죠.
1: 머리채를 잡다니요. 저는 머리채를 잡지 않습니다. 멱살 정도.
0: 그렇죠, 그렇죠. 저는 삿발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원석 씨의 마지막 영업곡이었죠. 뭐였죠?
1: Foo Fighters의 My Hero입니다.
0: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고요.
1: 저는 별밤의 유일한 소장부엉 데이브레이크 보컬 이원석이었습니다.
0: 우리는 내일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요즘 들어 말수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살면서 알게 된 것들, 뒤늦게 깨달은 것들을 자꾸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영화 인턴에서 최민식 선배님이 연기한 기호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꼭 필요한 순간에 말을 건넵니다. 정답을 알려주기보다 기다려주고 가르치기보다 귀 기울여주는 사람. 저도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몇 번씩 고쳐본 적 다들 있으시죠? 너무 말이 많나? 이 표현 좀 이상한가? 이모티콘 하나 붙일까? 근데 정말 친한 친구한테는 잘 안 그럽니다. 오타가 나도 문장이 좀 이상해도 그냥 보내고, 심지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일단 보내고 뭐 알아서 이해하겠지 하죠. 그러다 만난 상빠고 바나나 라떼 같은 말실수가 나오면요, 원래 친구 사이에 흑역사는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친해진다는 건 서로를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내 모습을 조금 덜 수정해서 보여주는 일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 한 달이면 이제 우리 사이에도 생겼을까요? 여기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저는 김태래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첫 곡은 에스파의 롱챗으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텔디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입니다. 자, 내일이면 어느덧 제가 친친을 진행한 지 이제 한 달째가 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빠른 것 같고 어느새 제가 친친에 이렇게 긴장이 사라지고 적응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조금 엘레강스한 DJ를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지금은 그래도 약간 동생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는 것 같아서

0: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꿀친들과 함께 진짜 친한 친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꿀친들 그리고 MBC 라디오 식구분들께서 또 이제 저의 편이 되었다, 우리 한 식구가 되었다 이런 믿음도 생기고 있고요. 자, 있는 그대로의 김태래. 저는 한 75%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를 둬야 또 사람이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0947님께서 우린 친한 친구니까 일단 고민 없이 문자 보내봅니다. 부쩍 선선해진 아침 저녁, 텔디도 감기 조심하고 우리 꿀친들도 코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훌쩍였더니 두통도 오네요. 텔디 방송으로 힐링해야지. 아이고, 빨리 텔디 방송으로 힐링하시고 감기 빨리 싹 달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1582님께서 이제 텔디 우리 친해졌으니까 오타 있게 보내도 되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오타를 막 쳐서 보내주셨는데 마치 저의 친구를 보는 것처럼 우리 정말 친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김유정님께서 만난 상빠고 만난 상빠고 바나나 라떼 마시면 되겠다, 아바라를 바나나 라떼라고 말했던 이제 텔디의 어록인데요. 네, 아주 멋있죠. 6037님께서 저는 항상 찐친 문자 보낼 때 많이 고치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편하게 보내야겠어요. 어느덧 텔디가 한 달차 DJ가 된다니 더 친해진 기분이에요. 꿀친들이랑 텔디 이제 진짜 친한 친구네요. 맞아요. 6037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좀 더 편해지고 더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6436님께서 저 오늘 교수님께 메일 쓰는데 다섯 번 넘게 다시 확인했어요. 키키키키 불편한 사이에는 몇 번이나 확인. 완전 공감. 근데 저도 이거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뭔가 써놓고서 저도 지웠다가 조금 더 간결하게 정보 전달이 확실하게끔 많이 수정을 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많이 친하면 그냥 보내죠. 그냥 사실 초성으로만 보냅니다. 저는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전 전혀 차가운 사람이 아니고요. 임효섭님께서 이제는 텔디가 실수를 해도 진심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찐친이 되었죠. 맞아요. 저희는 이제 찐친이 되었으니까 텔디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다 막아주실 거죠. 하지만 제가 하는 실수는 말 더듬는 거 정도입니다. 네, 제가 요즘 말을 좀 자주 더듬는데 지금도 방금 더듬었죠? 네, 다주 아니고요. 자주. 김혜진님께서 게스트 올 때마다 기빨리는 거는 아직인 것 같아서 귀여워요. 키키키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게스트가 올 때마다 전 항상 새로움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3410님께서 김태래 오늘 잘생김. 제가 오늘 일찍 일정이 있었는데 그때 좀 멋있게 꾸며서 갔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살짝 잤어가지고 지금 머리가 이쁜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예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친은 오늘도 생방송 중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되어드릴 테니까 오늘은 진짜 친구한테 문자하듯이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꿀친들은 평소에 어떤 말투 쓰는지 궁금하네요. 자, 먼저 여러분의 일상부터 공유를 해봐야죠. 오늘 업데이트 공유 시각은요, 바로 오후 4시입니다. 와우, 오후 4시 와우죠. 햇살 좋은 오후 4시, 정말 졸릴 시간인데요. 어디서 뭐하고 계셨는지 짧게 문자 남겨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었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또는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는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헤리지아보에, YG 플래닛 컴퍼니, 음주우엔 팀앱 대리, 강원특별자치도청, 미분당, 환인제약, 주식회사 녹십자, 아크메르 동탄과 함께합니다.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같은 시각 다른 일상 그때나 지금 불러오기 업데이트. 오늘 돌아볼 타임라인은 오후 4시입니다. 그때 다들 어디서 뭐하고 계셨나요? 먼저 저는요. 저는 맛있는 요리와 함께 무언가 촬영을 하였고요. 더 얘기하면 회사에 혼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유정님께서 오후 4시에 하교하는데 버스에 사람이 많아서 힘들었어요. 유유. 텔디는 학창시절에 등하교 어떻게 했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저도 시내버스를 탔었고요. 그땐 정말 내릴 때까지 정문에 껴있었던 적도 있고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제 집이 학교 바로 앞이어가지고요 등교하는데 한 6분 걸렸나 걸어서 그 정도라서 항상 아슬아슬하게 등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집에 가까울수록 더 늦기 마련이거든요. 여유 부리다가 김은수님께서 4시에 저는 떡볶이 푸파하고 혈당 스파이크 와서 자고 있었습니다. 와 권력있다. 이 시간 가장 낮잠이 오는 이 시간에 가장 맛있는 음식과 혈당 스파이크와 함께 보냈다는 게 너무 권력있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0338님께서 찐친끼리는 문자 이렇게 하는 거 알죠? 하, 나 오늘 오후 4시에 딱 학교 마쳐서 너무 야르했음. 친구들이랑 집 가서 옷 갈아입고 피크닉 가기로 해서 레전드 행복한 상태로 집감. 날씨 진짜 좋더라. 완전 해가 질 때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는데 근데 찐친이랑 이렇게 장문으로 대화하세요? 되게 너무 정성스럽게 써주셨는데 전 진짜 나 오늘 오후 4시에 학교 맞춰서 너무 야르했음. 나는 그냥 4시 학교 끝. 저는 이렇게 보내는데 맞습니다. 일단 네. 9269님께서 저는 4시에 친구가 아기를 낳아서 아기 선물 사들고 보러 갔어요. 평소에도 아기를 좋아해서 아기 냄새 맡으면서 계속 안고 있었네요. 테레는 아는 아기 있나요? 제 주변의 아기는요. 그러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저희 친가의 키위들도 다 컸더라고요. 그새 1, 2년 새 커가지고 말도 하고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아는 아기는 아직 없습니다. 또 제가 아기 보는 거를 원하시는 꿀친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보여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701님께서 햇살 좋은 4시 저는 치과 가서 스케일링 하고 왔습니다. 치과는 갈 때마다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그 특유의 치과 냄새 너무 싫어요. 텔디는 치과 잘 가나요? 저도 치과를 잘 가는데요. 저도 점검 받으러 자주 가는데 치과가 오묘한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뭔가 그 돌아간 느낌으로 뭔가 갈아내거나 뭔가 하는 그런 기계가 달 때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 느낌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냥 몰아보기는 여기까지. 오늘도 수고한 나 자신 한번 꽉 안아주시고요. 토닥토닥 해주시고

업데이트에 이어서 오늘의 신곡 그래비티의 라우러까지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 6시에 막 발매된 아주 따끈따끈한 그래비티의 미니 9집 소노로스의 타이틀곡인데요. 조금 전 7시에는 한강버스 여의도 선착장 루프탑에서 라우러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고 합니다. 몽환적이고 어두운 분위기의 이 댄스곡과 한강, 루프탑 또 굉장히 잘 어울렸을 것 같죠? 타이틀곡 작사에 멤버 원진, 앨런, 세림, 형준, 태영씨가 참여의 의미를 더했고 수록곡에도 멤버들이 많이 참여했다고 하니까 우리 꾸신들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선물 드려야죠.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도 볼까요? 최보리님께서 치과 좋아하고 텔디 무서운 사람이었구만. 저 무서운 사람 아니고요. 그냥 스릴을 즐기는 것 같아요. 스릴을. 그 짜릿함이 약간 재밌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치과를 좋아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한은희님께서 4시 수업하는 학원에서 과자 파티를 열어주기로 해서 과자 쇼핑하고 있었어요. 텔디의 요즘 최애 과자는 뭔가요? 저는 최애 과자가 요즘보다는 원래 먹는 과자가 딱 정해져 있긴 합니다. 저는 그 오땡자 아세요? 오땡자? 네, 오땡자가 맛이 많잖아요. 저는 오땡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전 소스가 들어있는 과자가 너무 고마워요. 네, 그 과자의 감칠맛을 올려주는 기본 맛은 조금 속상하고요. 소스가 안 들어있어서 네, 그 과자가 또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오뎅자 한 봉지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8940님께서 4시에 교양 수업 듣고 있었어요. 오늘 교양 수업에서 이성 관련 수업을 했는데 교수님과 친구들과 같이 남자친구 이야기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교수님 연애 썰도 듣고 진짜 재밌었어요. 교수님께서 정말 우리 학생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교류를 썰도 공유를 해주시는 게 너무 좋은 선생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 학교 어디인가요? 523님께서 오후 4시에 버스에서 내리려고 하차벨을 손을 딱 뻗었는데 누가 0.5초 먼저 눌러버린 거예요. 이미 손은 허공에 나가 있고 다시 거두기엔 너무 민망해서 바로 옆에 있던 봉을 잡았습니다. 저 원래부터 봉 잡으려고 팔 뻗은 사람처럼 꽤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눈치 못 챘겠죠? 와,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평소에 약간 눈치를 보시는군요. 아마 본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는데 꽤나 자연스러웠어요. 네, 100점입니다. 자연스러운 100점. 5337님께서 김태래 바지 보여주세요. 오늘 바지요. 사실 평소에 입던 그 바지입니다. 그 에일리언 바지 아시죠? 에일리언이 함께 그려져 있는 그 청바지 입고 있고요. 이제 다 아시겠어요? 이러다가 꿀친 분들께서 다 아시겠어. 제가 무슨 바지가 있는지. 5259님께서 이어폰 없어서 전화하는 척 귀에 폰을 대고 집 가는 길에 친친 듣고 있어요. 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친친, 사랑해. 전화 맞죠? 저와 함께 전화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집 가는 길에 전화 받아주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남자친구? 약간 느낌으로다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머어머. 문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노래 듣고 취향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원어스의 건희 씨와 함께합니다. 환영 인사와 질문 미리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미아오의 Favorite Song, 엔하이픈의 Ruse.

0: 언제부터 했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명함이 좋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좋아하는 마음을 모아 담은 한 사람의 우주, 취향, 집. 세상의 모든 마이너한 취향까지 무한존중 해드리는 호불호 청정구역. 오늘의 취향탐구 대상은 바로 이분입니다. 말할 때 진심, 또 먹을 때 진심, 그리고 노래할 때가 가장 진심인 남자, 원어스 건이님,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여긴가요?
2: 저기에요?
1: 예. 우와, 안녕하세요.
2: 네.
1: 네, 원어스 건이입니다.

0: 같습니다. 저희는 초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1: 초면인 듯 아닌 듯.
0: 네. 네.
1: 그래도 네. 인연이 좀 있어요.
0: 있어요. 네. 네. 겹진도 있고.
1: 있어서 한번 스쳐 지나가듯 한번 뵀었고 샵도 갔고요. 제가 최근에 회사를 옮겼거든요.
0: 아, 네. 네.
1: 근데 회사가 되게 이웃이에요. 그
0: 아, 그래요?
1: 같은 동네더라고요.
0: 아,
1: 길 건너면 웨이크원이고.
0: 네.
1: 비웨이브라는 회사.
0: 아, 진짜요?
1: 되게 가깝더라고요.
0: 아이고, 저도. 그쪽에 계시는구나. 네. 어, 샵 다니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렇죠.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 아무튼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자, 그럼 환영 인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1: 아, 네, 9838님, 권희님 너무 잘 생기셨네요. 훠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 되게 관상을 잘 보시는 것 같아요. 9838님 자리 하나 까셔도. 네,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눈며들었다님께서 메보의 밴드 보컬에 서바이벌 출연까지 닮은 점이 너무 많은 텔디와 우리 건이 오늘 너무 재밌겠다.
1: 저희
0: 감사합니다. 정말 공통점이 많네요.
1: 오, 그러네요.
0: 네. 그럼 밴드 보컬은 언제 하신 거예요?
1: 저 이제 고등학교 때.
0: 아, 저랑 똑같군요.
1: 했었고.
0: 그때 부르시던 약간 장르나 부르시던 노래들이 있었나요?
1: 그때는 되게 그 인디.
0: 아, 인디 쪽
1: 음악을 제일 많이 했었고 제가 춤을 추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죠.
0: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입시하셨죠?
0: 네, 저도 네. 발이 땅에서 떨어진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저도. 점프를 해야 되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0: 어, 네모의 꿈님께서 건이는 여동생이 있고 테레님은 누나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여자 형제를 둔 남자들의 공통점 있을까요? 눈치를 빠릿빠릿 잘 본다거나 네모의 꿈 많이 당했다거나.
2: 어, 네모의 꿈이 뭐예요?
0: 그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죠?
2: 네모의 꿈이
0: 아,
2: 뭐예요?
0: 아, 누나의 약간 이런
1: 아
0: 맴매.
1: 아, 맴매 맞는 거. 어, 저는 여동생이어서 막 맴매를 맞진 않았는데.
0: 아, 네.
1: 그래도 어, 여자 형제가 있으면 그래도 좀 제 주변
0: 네.
1: 뭐 모든 분들께서 다 다르시겠지만 그래도 좀 배려가 좀 몸에 밴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여자 형제를 둔.
0: 오, 저는요. 네. 저랑 누나랑 8살 차이가 납니다. 8살.
1: 아, 엄청 네. 예쁨 받고 자라.
0: 아, 아니요. 누나. 아, 이거 말하면 누나한테 연락 올 것 같은데. 아, 누나가 또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는.
1: 아이고.
0: 제가 그때
1: 찐 누나셨군요.
0: 기어 다녔을 텐데. 누나가 이게 컴퓨터 방에 막 컴퓨터 할 때 들어가고 하면 막 누나가 제가 딱 기어 들어가면 나가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1: 기어 다닐 때면.
0: 네, 저 누나가 초등학교 때인 거죠.
1: 두 살?
0: 한 그 네, 그때쯤.
1: 한 두 살 때. 아,
0: 네.
1: 그 기억이 나요?
0: 아유, 그 누나가 알려줬어요, 엄마가.
1: 아.
0: 네, 그래서 막 엄마가 누나 혼내고 막 그랬었는데 누나가 정말 제가 잘못하면 진짜 많이 혼냈어요. 아. 네모의 꿈 당했었네요, 저는.
1: 아. 저는 동생들. 동생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죠. 저는 기억이 사실 잘 없어가지고.
0: 그러면 건희님 입장에서는 꽤 잘 챙겨졌다.
1: 그럼요.
0: 아, 알겠습니다.
1: 전 동생들이 너무 부러워요. 저 같은 오빠가 있어서.
0: 아, 진짜요? 어, 좋다.
1: 장난이에요. 아마 동생들 입장은 다를 거예요.
0: 자, 동생분들 보고 계시다면 사연 네. 남겨주시고요. 6498님께서 2년 전에 학교에 촬영하러 오신 거디님 본 적 있는데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어요. 팬서비스도 너무 잘해주셔서 감동. 오늘도 잘생겼어요.
1: 2년 전인 아
0: 우와
1: 우와 저 되게 아
0: 햇살이다 햇살인데요.
1: 네, 아, 그 서바이벌 이것도 경연 프로그램
0: 네
1: 때 약간 우와. 좀 이벤트를 하러 여대에 갔었던 것 같아요.
0: 아, 대학교로
1: 그때, 네 대학교 학생분이셨나 봐요. 어, 그때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우와. 근데 되게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팬서비스 아, 그러니까 햇살처럼
1: 이걸 사진을 또 보내주셨구나. 네. 아유, 친절도 하셔라.
0: 아직까지 기억해 주신 감동적인 모습이었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이건희의 취향을 더 깊게 알아가 보겠습니다.
1: 네.
0: 여러분도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여쭤보실 게 많죠. 워낙 유명한 게 하나 있잖아요.
1: 아이고, 네.
0: 어디로 보내죠, 건희 씨?
1: 네, 문자 보내실 곳은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0: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취향 탐구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 단어로 건희 씨를 압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정말 압축 파일인데요. 첫 번째, 건희 소스.
1: 오.
0: 와우, 정말 레전드.
1: 효과음 맛집이네요.
0: 예, 효과음이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도 아, 많습니다.
1: 기대해보겠습니다.
0: 자, 또 건희 씨가 또 원어스의 먹는 입 아니겠습니까?

0: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너무 유명한 얘기지만 또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1: 네.
0: 허거의 왕자 건희 씨가 만든 소스가 정말 네. 유명한데
1: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정말 어딜 가나 네. 또 말씀을 주셔서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0: 네.
1: 혹시 테레 씨는 허거 좋아하세요?
0: 네, 아, 너무 좋아하는데 전 제가 안 먹어본 줄 알았거든요. 네. 최근까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른 친구들이랑 막 가면 네. 이거 먹어봐야 된다고 소스를 만들어다 줬었어요. 친구들이 줬었는데 아 정말 인정.
1: 아 인정. 그래요? 네. 아 드셔보셨구나.
0: 네
1: 아.
0: 제가 아, 약간 끝없이 들어가는 소스가 되게 맛있는 소스잖아요. 네,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너무 제 스타일이었고.
1: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같이 갈 기회가 있으면 직접 말아드릴게요.
0: 직접 네. 말아주신다고요?
1: 이게 저는 소스 한 3개 두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좀 우와. 원, 투까지는 좀 세상에 알렸고
0: 아,
1: 막 쓰리가 있진 않고 그냥 기름장
0: 야. 네. 야. 네. 아무튼 그 직접 말아주시는 그 영광의 소스를 다음에 한번 경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럼요.
0: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7504님 오늘 친친의 건희님 나온다는 소식 듣고 어제 가든 끝나고 꿀친들이랑 같이 바로 하이땡나우 가서 1인 1건희 소스 만들어 먹었어요.
0: 와.
1: 인증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0: 와, 뭐야? 정말 야무지게 드셨는데요.
1: 그러니까요. 아 이거거든요. 원투?
0: 네. 아, 원투를 딱 하신 거구나.
1: 네, 칠리 소스랑 땅콩 소스 베이스가 있고 하나는 좀 간장 베이스 소스인데. 우와.
0: 와 정말 맛있겠다. 저도 아직 저녁 식사를 안 했는데
1: 아,
0: 정말
1: 안 하셨구나.
0: 맛있는 소스가 보입니다. 그럼 지금 시즌2가 나온 거니까
1: 네.
0: 그 시즌1과 시즌2의 건희 소스 제조 네. 실속 강의를 좀 해주신다면?
1: 아 원은 약간 칠리 소스랑 땅콩 소스 베이스고요. 네. 땅콩 소스 1대 칠리 네. 소스 2.
0: 2
1: 네. 넣으면 사실 그 그릇이 좀 넘칠 수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좀 이 뭐라 그래 그 MSG 살짝 넣듯이 네. 이제 좀 맛을 살짝 좀 추가하는 거군요. 소고기 양념 소스랑 굴 소스 조금 들어가고 마늘, 파, 고추기름 살짝 들어가고 뭐 약간 이렇게 해서 맛을 내고
0: 우와.
1: 시즌 2는 네. 이제 양파를 좀 채워요.
0: 양파
1: 거기에 이제 다진 파랑 마늘 좀 들어가고
0: 네.
1: 취향껏 좀 맵기 조절할 수 있게 고추 살짝 들어가고
0: 네.
1: 거기에도 굴 소스랑 그 매콤 소고기 소스 조금 넣고
0: 네.
1: 간장으로 이제 이걸 채우고 식초 살짝 넣어서
0: 우와.
1: 이걸 약간 그 고기 먹을 때 양파채 소스 있잖아요. 약간
0: 네.
1: 그거 먹듯 좀 양파 절여서 같이 떠먹는 느낌.
0: 그 소스 뭔가 저랑 잘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런 약간
1: 다음에 한번
0: 좋아요.
1: 가시죠.
0: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밖에서 작가님께서 네. 이 소스를 더 잘 외우고 계시다고.
1: 감사해요. 아니 아까 인사드리는데 네. 갑자기 대뜸 감사합니다 건희님 그래서 어떤 게
0: 소스 네,
1: 소스를 항상 잘 드시고 계신다고.
0: 그냥 냅다 감사합니다 소스를
1: 감사합니다.
0: 창조해 주셔서
1: 아까 바닥이랑 네. 서로 감사하다고 맞절하고 네. 들어왔는데
0: 혹시 네. 그렇다면 아직 예정이신 시즌3의 출시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1: 너무 부담이 돼서
0: 그래요?
1: 너무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까 시즌3가 더 맛있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시즌3는 진짜 맛있는 소스를 발견하는 날 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일단은 여러분 잠정 보류입니다.
1: 네,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0: 다들 진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직도 시즌3 언제 나올지. 또 3927님께서 건희 씨 혹시 이런 질문 드려도 될까요? 건희 씨의 하이땡 라오 가시면 할인이 되시나요?
1: 아이고
0: 그럼 저랑 같이 가주실 수 있나요?라고.
1: 아니 저도 염치라는 게 있어서 막 저도 좀 그 몰래 가요.
0: 아 근데 진짜요?
1: 가끔 또 건희님 맞으시죠? 이렇게 또 알아봐 주실 때가 있어서 그러면 서비스 주시면 감사히 받고
0: 와, 네.
1: 할인이 되거나 하진 않고 대신. 룸을 챙겨주시더라고요.
0: 아 정말요?
1: 가끔
0: 그러니까 룸이
1: 먼저
0: 어려운데?
1: 막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저도 염치라는 게 있어가지고.
0: 우와, 역시 이 소스의 권력 아주 넘칩니다.
1: 감사하게도
0: 권위자세요.
1: 아유
0: 와 근데 정말 보면은 소스 조합 토핑 페어링까지 또 뭔가 새로운 나만의 것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으신데 최근에 알게 된 새로운 뭔가 맛있는 음식의 조합 있으신가요?
1: 아 조합까지는 아니고 제가 요즘 그 매운 볶음면에 좀 빠졌어요.
0: 매운 볶음면.
1: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이 먹는 음식들을 계속 피자 곁들여 먹고.
0: 우와 피자?

0: 사실 유명한 레시피잖아요. 피자랑 그 매운 볶음면 조합은 오. 피자랑도 먹고 소고기 구워서도 먹고 만두랑 우와. 먹어도 맛있고.
1: 우와.
0: 매운 거 잘 드세요?
1: 잘 못 먹는데 아. 그거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치즈 넣어서도 먹고 아, 미치겠어요. 이제 활동해야 되는데 아. 아 그게 많이 붙잖아요. 매운 아, 거 먹고 짠 거 먹으면. 네. 근데 열심히 또 참고 있습니다. 이제 기 모았다가 활동 아. 끝나면 터뜨리려고요.
1: 역시 프로네요. 예. 와 근데 정말 한 너 어디서 갑자기 그 볶음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0: 아, 힘들죠. 아유. 네.
1: 아 근데 정말 한 끼 한 끼를 약간 진짜 맛있게 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0: 허투루 살찌기 싫어가지고.
1: 아,
0: 뭔지 알죠. 네. 그 이거 먹으면 살찔 거 아는데 그 한 끼 때우려고 먹는 걸로 살찔 바엔 진짜 맞아요. 맛있는 걸로 살찌는 게 훨씬 가성비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 그렇죠. 빼더라도 냅다 네. 내가 만족하게 쪘던 만큼 빼야 맞아요. 되니까. 와 대박이다. 그럼 이렇게 또 먹는 걸 정말 좋아하시는데 네. 그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데요.
0: 오, 네.
1: 언제부터 음식에 진심이셨습니까?
0: 언제부터냐고 여쭤보시면 와 제가 기억하는 순간부터 저는 항상 음식에 진심이었던 것 같긴 해요.
1: 아, 기억하는
0: 근데
1: 순간?
0: 저희 아버지께서 먹는 거에 좀 진심이에요.
1: 아 그럼 또 어쩔 그러니까 수 없죠.
0: 손이 엄청 크셔가지고 네. 뭐 하나 과자 하나 맛있 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공장 가서 도매가로 박스로 가져오세요.
1: 우와.
0: 제 아버지가 좀 손이 우와. 크세요. 진짜 이거 맛있다 하면은 막 그냥 먹여주고 싶어서 네. 어디 지방 내려가셔서 포장해다 주셔서 가족들 우와. 먹이시고.
1: 진짜 베스트 아빠.
0: 네, 그랬던 것 같아서 아버지 영향이 좀 크지 않나.
1: 와, 저 도매가 과자는 처음 들어봐요.
0: 그러니까 공장 가서 박스로 두 박스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그 고구마 과자 중에 네. 약간 그 골뱅이 모양인 그 아~ 과자 막 이런 왕소라 과자 막 이런 네. 거에 아 지금 보면 질려요. 벌써 물려요.
1: 와 근데 진짜 대박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거에 진심이실 수밖에 없네요. 아 그럼 음식 철학이 또 궁금합니다.
0: 아 좋아요.
1: 음식 사진을 또 먼저 찍으시나요? 아니면은 먹어보고
0: 아 저는 사실 사진으로 남기는 거 별로
1: 안 좋아하시나요?
0: 크게 아니 그러니까 아.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냥 아. 내 입으로 먼저 들어와야 되는 스타일인데
1: 아.
0: 이제 팬분들께서 뭐 먹었는지를 항상 궁금해해 주시니까 네네. 그래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아 사진 찍어서 이제 팬분들한테 공유를 아. 사실 진짜 이거 죄송한데 찍고 먹고 좀 진정 시킨 다음에 지금 먹는 척 보내긴 해요.
1: 아 진짜요?
0: 네, 이성의 끈을 좀
1: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저는 다 먹고 기억나가지고 빈 그릇을 보냅니다.
0: 아, 그럴 네. 때도 있어요.
1: 네. 언제 음식 사진 보내줄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다음은 제일 맛있는 음식은 첫 입일지 아니면 마지막에 드시는지?
0: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입이 만족스러워야 돼서
1: 우와.
0: 저는 그래서 토핑 추가에 좀 진심이에요.
1: 토핑까지?
0: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매운 떡볶이 있잖아요. 네. 그 엽땡 네, 시킨다 엽땡. 하면은 모든 이 한 입에 전 사실 집에 국자를 그러니까 요만한 숟가락으로 먹거든요.
1: 숟가락으로
0: 그래서 한 입에 떡이랑 어묵이랑 소세지랑 치즈랑 양배추가 다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1: 우와.
0: 그래서 전 토핑 추가를 그래서 그만큼 해요.
1: 아니 먹방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와 아. 제가 그 소문으로만 듣던 국자로 밥 식사하시는 분 처음 뵀습니다.
0: 먹방 하시는 분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1: 아 진짜요?
0: 네.
1: 저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거기다가 모든 한 입에 그 토핑을 다 들어가야 돼서 토핑 추가하면은 한 5억 나와요 음식값이.
1: 우와 음식값이 두 배가 될 수도 있는 마법입니다. 네. 여러분 그럼 또 허거 마라의 왕자니까 먹을 때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게 있다면
0: 먹을 때 전 숟가락 내려놓는 거 좀 이해 안 돼요.
1: 아 숟가락 내려놓는
0: 멤버
1: 거?
0: 중에 숟가락을 내려놓고 쉬다 먹는 사람이거든요. 음식 씻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1: 아, 음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0: 아, 뭐 예의까지는 뭐 예의 차릴 것까지는 아닌데 네. 그게 되나?
1: 그러니까
0: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된다.
1: 자 숟가락을 내려놓는 건 이해가 안 된다. 쉬지 말라 먹을 때.
0: 왜냐면 음식엔 타이밍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소고기 차가워지고 질겨지고 하잖아요.
1: 못 먹죠 그럼.
0: 그러니까 치즈도 굳거든요.
1: 그쵸.
0: 피자도 식고.
1: 우와.
0: 그러니까 이 예, 그 맛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아라.
1: 여러분 음식의 권위자입니다.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음식에.
0: 아니, 하지만 모든 취향을 존중합니다.
1: 아 그럼요. 그러면은 또 신기한 취미가 배달 어플 보기라고 들었는데.
0: 아, 맞아요.
1: 이걸 또 배달 어플 이걸 개선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있으신가요?
0: 그 주문을 하, 전 사실 실수로 시킬 때가 가끔 있거든요.
1: 진짜요?
0: 취미가 아 수치스럽다. 그 배달 어플에 담아서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고 안 먹어 하고 말 때가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참을 건데 네. 그냥 일단 얼마나 나오는지 네. 그거 일단 담아봐요.
1: 네.
0: 그러다 진짜 주문하기를 눌러버릴 때가 있거든요.
1: 아 마지막 화면에서.
0: 네. 근데 주문하고 한 5초 정도는 고민하다 말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는.
1: 아~ 그러니까
0: 주문 누르자마자 수락하기 뜨면은 네. 먹어야 되잖아요.
1: 아 맞네요. 여러분 인내심을 참을 시간이 달라.
0: 좀 5, 4, 3, 3 2, 2, 1 정도 주고 이제 사장님이 수락할지 말지를 좀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아 먹어 마라. 아 손 미끄러졌는데 수락하기가 되면 먹어야 되잖아요. 아, 다이어트 할 때 조금.
1: 자 여러분 배달 어플 분들께서 이제 나를 기다려줄 시간을 달라.
0: 한 5초 정도만. 네.
1: 주문 취소 5초 정도.
0: 주문 취소를 할 수 있는.
1: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저는 겸상불가입니다. 정말 음식에 진심이세요.
0: 너무 돼지 같았을 수도.
1: 아 전혀 근데 그렇게 안 보이셔가지고요. 네. 자 먹는 얘기는 차차 더 나눠보기로 하고요. 네. 중요한 키워드를 소개해야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1: 요즘 건희 씨의 취향을 설명할 두 번째 압축 단어 바로 이겁니다. 눈을 돌리지 마.
0: 오.
1: 건희 씨가 또 원어스에 노래하는 입을 또 맡고 계시는데
0: 아, 맞아요.
1: 지난주에 우리 건희 씨의 음색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원어스의 새 앨범 미니 12집 퍼스트라이트 정 발매됐습니다.
0: 와우.
1: 오, 크죠?
0: 오, 좋은데요?
1: 좀 길어요.
0: 여러분 길면 길수록 좋아요.
1: 와,
0: 아 감사합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퍼스트라이트 정이 발매가 네. 됐는데요. 오랜만에 또 완전체 앨범인데
0: 아 맞아요.
1: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 저희 또 서호형 마태형이 이번에 또 1년 반 동안 또 군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를 해서 오랜만에 완전체로 돌아와서 뭔가 무대로서 좀 더 보여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고
1: 네.
0: 또 오랜만에 완전체다 보니까 팬분들께서 또 되게 기대해 주시는 그 아. 초롱초롱한 눈빛이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좀 그걸 그 기대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게 좀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1: 아 좋네요. 또 팬분들의 설렘 너무 우리도 힘이 나잖아요. 할 때.
0: 아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러면 또 이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고마움이라고요.
0: 맞아요. 저희가 이제 7년이 지나고 이제 재계약을 해서
1: 네.
0: 멤버들이랑 또 완전체로 오랜만에 컴백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동안의 네. 시간 그 저희 팬분들인 투문과 원어스에 관한 이야기를 좀 주제로 담아서
1: 네.
0: 좀 더 몰입하기 좋았고
1: 아.
0: 좀 더 앨범에 애정이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1: 애정이 가는 앨범 그리고 타이틀곡이 바로 눈을 돌리지 마입니다.
0: 아.
1: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0: 네, 좀 말 만들었을 때 되게 직관적인 좀 표현이 있잖아요. 눈을 돌리지 마.
1: 네,
0: 그래서 그 말대로 팬분들이 저희를 오래오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도 담았고
1: 아.
0: 곡 전체에서 메시지가 되게 좀 긍정적이고 우리가 여러분들의 빛이 되겠다라는
1: 네.
0: 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드릴 수 있는 곡이 될 것 같아요.
1: 아 정말 제목이 머리에 확 들어오네요. 눈을 돌리지 마 라고
0: 초반에 좀 걱정했거든요.
1: 네.
0: 예를 들어 이제 MC분께서 음악방송에서 다음 곡 원어스에 눈을 돌리지 마 처럼 들릴까봐
1: 아.
0: 했는데 저희도 입에 좀 붙여보고 녹음해보고 작업하면서
1: 네.
0: 아 이거 야마있다
1: 그러니까
0: 아,
1: 제가 봐도
0: 네, 좀
1: 있습니다.
0: 괜찮다 임팩트 있다라고 좀 느꼈고
1: 네.
0: 오히려 엥 제목 뭐지? 라고 좀 낯설어 하실 분들은 무대로 우리가 설득을 하자
1: 라는
0: 아~ 포부를 담았죠.
1: 아 좋은데요? 그러면은 또 유독 좋아하시는 또 파트가 있으신 것 같아서
0: 아
1: 들어보고 싶습니다.
0: 저 제 파트 중에
1: 네.
0: 그 가성 파트가 있는데
1: 네.
0: 어디는 배를 적시고 온몸이 젖어도 붙잡아 I will let you go 이 파트였어요. 근데 이게 제가 기대했던 저보다 제가 좀 더 잘했던 것 같아서
1: 아 진짜요? 아.
0: 네, 조금
1: 내가 보는 나보다 잘한다.
0: 네,
1: 이 좀... 파트가 또 그 건이 턴이 또 있는 파트죠.
0: 뭐 되게 원형 턴 다음 뒤를 이을 것 같은 느낌으로 오 좋은데요?
1: 아 약간 성함이 뭔가 앞에 이렇게 건이 뭐 이게 잘
0: 대단하신 굵직하신 분들이 다 건이셨어가지고 저도 좀 굵직하게 이름을 좀 남기고 싶긴 해요. 네, 좀 닉값을 제대로
1: 멋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0: 근데 이게 제가 그동안 이제 7년

0: 동안 활동을 하면서 네. 미니 앨범만 12번째고 네. 정규 있고 막 싱글 활동하면서 활동을 진짜 많이 했는데 네. 제가 그동안 되게 서정적인 파트를 좀 위주로 했어요. 네. 항상 B파트, 브릿지 이제 다 안무도 그래서 네. 좀 선 보여주고 아. 좀 걸어다니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좀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안무 구간인 것 같아서 아.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거니턴 보시고 싶으시다면 네.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거니 씨가 이길 수 있게 네. 이 노래 주목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원어스의 눈을 돌리지 마.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원어스의 눈을 돌리지 마 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는데요. 아니, 노래가 반주가 확, 네. 확 바뀌어요.
2: 오, 그래요?
1: 근데 또 아, 전 이런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2: 아, 정말요? 네, 감사해요.
1: 진짜 듣는 내내 약간 아, 내가 신이 나서 끌어오르는 느낌?
2: 오. 네,
1: 약간 끌어오르는 그런 힘이 있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3: 네. 이따 입금 드릴게요. 아. 칭찬비.
1: 와, 커비님께서 도입부 누구임? 목소리 좋다.
2: 오, 저요.
1: 와. 아, 처음에 네. 어쿠스틱이 나오는데 아, 정말
2: 좋더라고.
1: 맞아요. 네, 그거

0: 기타 느낌. 사운드도 좋고.
1: 네. 팬분들 투문을 위해서 또 네. 자체 음악 방송에 쇼 인기 뮤직 카운트다운 뱅크를 네. 또 기획하셨더라고요.
0: 아 맞습니다.
1: 가까이서 팬분들 보니까 어떠셨나요?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컴백하고 바로 추석 연휴였어서 팬분들께서 아. 무대를 빨리 보고 싶어 해주실 것 같은 마음에 네. 저희가 자체 음악 방송을 만들었어요.
1: 아 이름을 진짜 기가 막히게 지으셨네.
0: 쇼 인기 뮤직 카운트다운 뱅크. 네. 굉장히 뭐 익숙하시겠지만 새로운 그런 음악 방송에 팬분들을 모셔서 네. 직접 음악 방송도 하고 네. 출연진이 한 팀이었거든요.
1: 아.
0: 출연진 한 팀. 그래서 다른 곡들도 보여드려서 네. 그날 1위도 하고.
1: 아, 정말 네. 거대한 음악 방송 이름 같아요.
0: 네. 미팬도 하고 산업도 네. 하고 생방도 하고.
1: 아, 네. 좋네요.
0: 팬분들이랑 시간을 보냈었는데 일단 무엇보다 빨리 무대를 보고 싶어 하셨던 팬분들한테 무대 보여드리니까 너무 좋았고
1: 네.
0: 팬분들이 너무 그날 만족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해서 재밌었습니다.
1: 만족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이 안 무서움 님께서 원어스가 3년 만에 월드 투어를 시작하잖아요. 콘서트 스포 질문 지겹겠지만 맛잘할 건이는 맛있게 말아주겠지.
0: 얼마나 맛있게 말아줘야 되지?
1: 스포를 아, 또 맛있게.
0: 스포를 해보자면 일단 저희가 또 10월 24일, 25일 네. 이제 서울에서 월드 투어 첫 콘서트 풀문 이제 첫 공연을 하게 됐는데
1: 네.
0: 맞아요. 일반 예매가 오늘 8시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진짜요?
0: 그래서 팬분들께서 티켓팅을 잘 하셨기를 네,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스포를 좀 해드리자면 일단 처음 보시는 무대도 있을 거고
1: 우와
0: 오랜만에 보시는 무대도 있을 거고
1: 우와 오랜만
0: 일단 샌리를 좀 많이 뒤집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좀 공연 좀 저희만의 필살기가 좀 있었거든요.
1: 네.
0: 아 이거 엔딩에 이 곡 나오면 끝장난다 하는 곡들이 좀 있었어서
1: 네.
0: 아 그래도 이게 여기 안 나오면 좀 섭섭했던 좀 구간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네. 조금 좀 샌리스트를 좀 새롭게 편성을 좀 해봐서 이거 뒤에 이게 나온다고 싶은 네, 그런 구성을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1: 또 팬분들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0: 아 맞아요.
1: 예상하지 못했던 전개
0: 네.
1: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이렇게 건희 씨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원어스의 새 앨범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호.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1: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3부 취향집 시작했고요. 우리의 취향 우주를 한 뼘 더 넓혀주러 온 원어스 건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네.
1: 건희 씨 문자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2: 네, 건깅이님 이번 앨범 5번 트랙도 너무 좋던데.

0: 그러니까요. 이 그 트랙이 네. We Run For Youth인데
1: 맞아요.
0: 건희 씨가 그 곡 작사에 또 참여를 하셨다고요.
1: 그렇습니다.
0: 어떤 곡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일단 이 곡은 스웨덴 세탁소 작가님들께서 주신 곡인데 네. 원래도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데 원래도 너무 좋은 곡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곡의 가사가 좀 더 저희가 부르는 가사말에 좀 더 우리 상황에 맞았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 작사에 참여를 해봤고요.
0: 네.
1: 일단 멤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 담겨 있습니다.
0: 와,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1: 그렇게 느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멤버분들도.
0: 네. 그러면은 파트 분배도 직접 참여를 하신 거죠?
1: 아, 원래 파트가 있었는데 네. 좀 더 곡의 완성도도 그렇고
0: 네.
1: 이 파트는 이 멤버가 했을 때 제일 감동이겠다 아니면 우와. 누군가에게 이 말이 너무 필요해서 사실 녹음을 하다 보면 연습도 그렇고 네. 그 파트 몇십 번 불러보면서 그 구절을 계속 되뇌이게 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제 그 멤버한테 그 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0: 우와.
1: 그 말을 직접 본인에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분배한 파트도 있고 오히려 제가 좀 사심으로
0: 네.
1: 제가 멤버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제 파트로 그리고 누군가한테 듣고 싶은 말은 또 그 파트로 약간 해서 좀 전체적으로
0: 우와.
1: 파트를 좀 정해서 이제 회사에 갖다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해주셔서 그렇게 네, 파트가 정해지게 됐습니다.
0: 이게 또 가사 작업하거나 녹음할 때 이게 굉장히 울컥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오열쇼 했을 것 같거든요.
1: 저는 제가 쓰고도 제가 그 가사 보고 울었어요.
0: 아, 그럴 것 같아요.
1: 근데 이게 되게 감동적인 게 아니라 하다가 근데 막 그 있잖아요. 그 발음 디자인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0: 네, 그렇죠.
1: 이제 하기 그 가사 중에 이 손을 놓지 않아가 있는데
0: 네.
1: 아였으면 좋겠는데 원래 기존 가사가 뭐뭐 없어였어요.
0: 아,
1: 없어였는데 아로 끝났으면 좋겠어서 그 말을 좀 괜히 그래서 고민을 했던 좀 그것도 있고 발음 디자인은 조금 이제 진짜 작사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이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감동과 이성 그 사이에서 이제 울다 웃다 무표정 했다가 좀 그런 작업 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0: 와, 정말 소중한 작업기가 들어간 노래입니다.
1: 네.
0: 원어스밍중님께서 청량 섹시 아련 건희씨 We Run For Youth가 멤버송이라는 걸 듣고 멤버들 반응이 어땠나요? 기억에 남는 반응이 있었다면
1: 사실 제가 멤버들한테 이 곡에 대한 설명이나 막 작업기를 굳이 전하진 않았는데
0: 네.
1: 멤버들 이제 저희도 인터뷰나
0: 네.
1: 이제 신곡 소개할 때 트랙 소개할 때 멤버들이 그때 알게 된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근데 이제 자기도 어쩐지 좀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가사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감정에 몰입이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설명하지 않아도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에 조금 쾌감이 있었고 그래서 멤버들이 다 같은 마음이구나를 조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네, 근데 아우 나 부끄럽네요.
0: 근데 진짜 좋은 방법?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너무 저도 지금 들으면서 소름이 돋는데
1: 그래요?
0: 네, 그렇게 작사를 하는 게 전 처음 듣거든요. 이렇게 작사를 할 수 있다는 걸.
1: 저희가 이제 경연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고 막
0: 네.
1: 회사도 옮기고 하면서 막 저희끼리 고민이 좀 많았었던 때가 있고
0: 네.
1: 제가 좀 힘들었을 때 저한테 스스로 어둠이 있었을 때
0: 네.
1: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0: 네.
1: 멤버들 보면서 이겨내거나 멤버들이 대신해주거나 막 이런 상황들이 사실 다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항상 팬분들을 위해 노래를 많이 했었는데
0: 네.
1: 스스로에게 노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0: 아.
1: 그런 곡이 하나쯤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꼭 이 시기에 이 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마침 와. 좋은 트랙이 있어서
0: 이야.
1: 그쵸?
0: 여러분 이 노래 꼭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0: 또 5372님께서 그럼 건희님 이번 앨범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그리고 그 단어를 선택한 이유와 이번 앨범에 담긴 마음도 듣고 싶어요.
1: 이번 앨범은 함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함께. 떠오르는 이제 저희 멤버들도 이제 오랜만에 완전체 다섯 명이 모이기도 했고
0: 네.
1: 이제 팬분들과 저희의 시간을 좀 주제로 했다 보니까 함께일 때 좀 비로소 빛나는 앨범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0: 함께 그렇고요. 8798님께서 건희님 We Run You 곡 소개할 때 멤버들 없으면 감동 스토리 자신

0: 이렇게 얘기하는데 멤버들 있으면 왜 모른 척 하시나요? 아유. 부끄러우신가요?
1: 네, 나 부끄럽고 그 멤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아. 네, 그렇습니다.
0: 아, 슬퍼서 그러신 게 아니라 나 부끄러워서.
1: 네. 네, 오글거려가지고. 아.
0: 그래도 멤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1: 오, 네.
0: 어, 네. 떨떠름하시다.
1: 네.
0: 아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네, 김혜영님. 스스로 어둠이 있었을 때라는 표현이 멋져요. 스스로 밝은 곳으로 나온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우와, 표현 같아요.
0: 이것도 멋있다.
1: 저는 이렇게 김혜영님처럼 네. 이런 단어나 그 느낌을 본인이 찾아서 해석해서 그거를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진짜 멋있는 분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0: 생각이 깊으시다.
1: 그러니까 저를 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해주시는 이 김혜영님 덕분에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덕분에 네, 너무 대단하세요.
0: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건희님.
1: 아,
0: 자 이쯤에서 노래 들을 텐데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가장 내 취향인 곡을 하나 추천해 주시죠.
1: 아, 네. We Run For You라는 곡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멤버들을 위해 담기도 했지만 네. 누구나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스스로에게 좀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그러면 원어스의 We Run For You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주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

0: 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제로베이스번의 친한 친구 원어스의 We'll Run For You에 이어서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2: 네.
1: 릴님께서 모든 청춘이 원어스였다.
2: 오.
1: 오, 너무 좋은 말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2: 감사하네요.
1: 아래 한번 읽어주세요.
2: 네, 연님께서 원어스의 노래 가사

0: 계속 있었어요.
1: 그래요? 네.
0: 뭔가 이상하네. 내용 스토리가 많이 담긴 가사라서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 라이트파이어님께서 멤버에게 영상 편지 써주세요.
1: 멤버들아 나 돈 좀 주라. 나 밥 사주라. 본다면 또 응답하겠죠?
0: 네, 뭐 사드실 건가요?
1: 뭐든 뭐.
0: 뭐든 아, 좋아요. 멤버들께서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으로. 5397님께서 테일디 건희님한테 입덕한 것 같아요. 오늘 최애를 뽑았어야 하는데.
1: 원래 항상 뭐 최애를 뽑나요?
0: 원래는 한 팀이 전체가 나오시면 제가 최애와 그런 걸 뽑아요.
1: 옆에 다행이다 경쟁자가 없어서.
0: 근데 오늘은 취향집 혼자 계시니까.
1: 네. 네. 다행이에요 혼자 나와가지고.
0: 또 이번엔 건희 씨 의외의 취향도 발견하고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팍팍 깨보는 시간 네. 취향 왁부 타임 가보겠습니다. 다들 나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나는 전혀 아닐 때가 있잖아요. 나에 대한 편견 오늘 시원하게 하나 부셔주십시오.
1: 아, 저는 사실 굉장히 진중한 사람입니다. 네? 야르. 이거랑 너무 안 맞았다. 안 진중해 버렸다.
0: 한 번 더 주세요.
1: 한 번만 더요. 너무 좋은데요?
0: 야르렁이라고. 진중한 사람이다.
1: 사실 제 MBTI가 ENFP거든요.
0: 네.
1: 그래서 되게 좀 까불까불하기도 하고 사실 오늘은 테레 씨가 저보다 동생이셔가지고 형으로서 위험을 지키겠다고 해서 이 정도였던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1: 그래도 형이고 선배인데 네. 그래도 너무 네, 좀 그 조절을 한 거였어요.
0: 아 진짜요?
1: 그래서 사실 좀 그렇게 안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되게 진중하고 되게 우울한 사람이거든요.
0: 우울하다고요?
1: 아니, 우울함을 좀 즐기고 사색에 좀 깊이 잠기고 생각에 깊고 그런 편이에요.
0: 아 그렇습니까?
1: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0: 또 오늘 형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건희 씨의 모습인데요. 그러면은 약간 네. 나의 힘을 충전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네. 약간 사람을 만나 충전이 되시나요? 아니면 혼자 계셔야 충전이 되시나요?
1: 저는 뭐 둘 다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로 집에 있으면 심심하긴 한 것 같아요.
0: 아 심심하세요? 역시 ENFP세요.
1: 네, 그렇긴 해요.
0: 그러면 스스로 진중하다라고 딱 생각할 때 언제이신가요? 최근에 있었나요?
1: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아 나 진짜 생각이 깊다. 와 나 되게 멋있다. 어쩜 이렇지? 약간 이런 생각. 가끔 해요. 자주? 오늘도 몇 번 한 것 같고.
0: 주구미가 진중함.
1: 아 근데 주구미가 좀 그 되게 막 무게 있고. 네. 되게 배우님들 보시면 네. 항상 멋있으시고 네. 막 젠틀하시고 막 있잖아요.
0: 그렇죠.
1: 추구미가 그쪽이긴 한데 단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서.
0: 저는 원래 건희님은 몰랐지만 네. 되게 엄청 하이텐션이고 막 하하하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네 진중하세요.
1: 컨셉 잡고 와서 그래요.
0: 아 그래요? 네. 아 오늘 형의 컨셉을 잡고 오셨습니다. 네.
1: 형함이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0: 오셨습니다. 김찬주님께서 어쩐지 오늘 진중해서 놀랐어요, 건희야라고.
1: 아, 뭐 되게 뭐 평소에 안 그런 것처럼. 아, 저 항상 좀 이 정도긴 해요.
0: 아, 이 정도.
1: 네. 아, 제가 좀 기분도 많이 타요. 자아가 되게 여러 개여가지고.
0: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요?
1: 아니요, 되게 좋은데. 네. 오늘 컨셉 잡고 온 거예요.
0: 컨셉을 잡고 오셨으니까 여러분 컨셉 지켜주십시오.
1: 네, 농담이고.
0: 그럼 건희 씨 음악 취향도 왁부 타임으로 한번 가볼게요.
1: 아, 네.
0: 팬분들이 건희 씨가 좋아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의외로 취향을 가득 담은 노래 하나를 추천해 주신다면요.
1: 사실 제가 취향 공유를 좀 많이 해드려서 팬분들도 네. 아 이거 건희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또 해보셨을 수 있는데 제가 네. 팬분들한테는 좀 어두운 노래? 좀 우울해질 것 같은 노래는 사실 원래 추천을 잘 안 해드려요. 왜냐면 팬분들이 그걸 듣고 저는 우울함을 즐겼다가 빠져나온 방법을 너무 잘 알거든요.
0: 네.
1: 스스로.
0: 네.
1: 그걸 즐기는데 좀 팬분들한테 괜히 좀 너무 깊은 우울함에 빠질까봐 잘 취향 그런 취향 공유를 잘 안 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좀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 중에 오늘은 한 곡을 가져왔습니다.

0: 봤는데 네. 바로 제이레빗 선배님들의 내일을 묻는다라는 아. 노래예요. 이게 막 가사가 그렇게 우울하진 않아요, 다행히. 근데 네. 오늘 하루를 괜히 돌아보고 잊었던 동심에 좀 뒤통수 맞는 느낌이 아. 들어서 아, 한 번쯤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 되더라고,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래서 좋다. 이런 좀 저의 진중함을 담은.
1: 자, 진중함이 담긴 제이레빗의 네. 내일을 묻는다. 한번 듣고 돌아올게요.
0: 네.

0: 와우, 제이레빗의 내일을 묻는다 듣고 왔습니다. 9031님께서 건희님 안녕하세요. 라디오 듣고 있던 청취자인데 문자 보내봅니다. 소스로 알게 되었는데 진중하고 다정한 마음 너무 좋네요. 팬들은 건희님이 최애이신 게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라고. 와,
1: 너무 감사한데요.
0: 감사한 내용이 왔네요.
1: 와, 저는 뭔가 저에 대한 칭찬보다 저희 팬분들 칭찬해주는 게 너무 더 기분 좋은 것 같아요.
0: 와, 근데 진짜 제 생각이 깊으신 것 같아요.
1: 그쵸? 네,
0: 넓게 보시고. 네.
1: 그쵸라고 했는데 네라고 하면 민망하잖아요.
0: 근데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건강하다의 느낌이 들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완전 나의 마인드가 건강한 느낌? 네.
1: 감사합니다. 네.
0: 이거 부끄럽네요? 오늘 그 뭐였지? 최애 고르는 자리였으면 최애이셨을 것 같아요. 네.
1: 다음에 데리고 나와야겠다.
0: 멤버들 다

0: 야, 어디 한번 떠들어봐라. 우와,
1: 네. 멋있습니다. 아, 아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0: 네, 김나은님께서 우울함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진짜 건강한 마음이란 뜻인데 대단하세요. 밝으면서 단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 빠져나오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알려주세요.
0: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냥 괜히 혹시나 못 찾고 계실까? 우울함은 어찌 보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표를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감정이라고도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우울함을 저는 우울함을 이겨낼 때 오늘 나에게 행복했던 일을 되짚어봐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오늘 커피 한 입이 진짜 너무 그것도 행복이고 예를 들어 막 오늘 막 정각에 눈 떴다 그런 거 괜히 좋잖아요. 오늘 막 7시 정각을 봤다 뭐 1, 2, 3, 4 봤다 시간 막 이런 것도 괜한 행복이 되고 오늘 길 지나다니다가 웃고 있는 아주머니를 봤을 때도 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행복하신가 보다 약간 이런 데서도 에너지를 얻고 사실 저는 오늘 테레시 보고서도 되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느꼈거든요.
1: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0: 되게 목소리 좋으시고 되게 귀여우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어서 그것도 많이 받아서 그냥 되게 좀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생각보다 행복이 주변에 되게 많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1: 그렇네요. 저도 오늘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0: 봐봐요. 옆에 행복 얼마나 쌓여있어요?
1: 아, 그러네.
0: 그러네. 구운 행복, 구운 네, 네모 행복,
1: 허니 행복,
0: 허니 버터 행복, 뭐 이런 느낌?
1: 와, 진짜 좋은 팁 알려주셨습니다.
0: 그럼요.
1: 또 되게 사람들의 좋은 점을 잘 쏙쏙 보시는 것 같아요.
0: 그거는 많이들 또 칭찬을 해주셔서 스스로 인정한 장점이긴 해요.
1: 아 근데 너무
0: 장점을 되게 잘 찾아요. 그래서 근데 가끔 멤버들한테 혼나요. 단점을 못 봐서 다 좋아요 이러면 이거는 저거는 하면 그렇네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1: 아니요 그래도 네. 이게 진짜 그렇습니다. 너무 큰 장점입니다.
0: 네.
1: 그럼 이어서 투문 분들께서 보내주신 질문들 더 만나볼게요.
0: 네.
1: 2134님께서 건희씨의 향수 취향 궁금해요. 무화과 향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좋아하게 된 향이 있나요?
0: 전 아직도 무화과 향에 빠져있어서 무화과 향 향수도 브랜드별로 몇 개 좀 갖고 있고 그 룸스프레이랑 디퓨저도 무화과 향이 있어서
1: 무화과
0: 좋더라고요. 뭔가 포근해지고 좀 제가 스스로 좀 가볍다고 생각을 할 때
1: 네.
0: 스스로도 너무 천박하고 가벼울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럴 때 무화과 향이 좀 깊어요. 그래서 스스로 좀 중화시킬 때
1: 이것도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 같은데요. 네.
0: 스스로의 단점을 다른 걸로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가벼워 보일 때 무거운 색 옷 입는 것도 좋아하고 너무 우울할 때 밝은 색 옷이나 좀 가벼운 향 뿌리는 것도 좋아하고 좀 스스로 중화하고 환기시키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0: 아이템 장착한다는 생각?
1: 약간 내 주변에 있는 것들로 나의 네. 약간
0: 그것도 나로 만들어 버려.
1: 그것도 나야 그냥. 네. 와. 근데 무화과 향은 저 처음 들어보는데.
0: 그래요?
1: 다음에 한번 맡아봐야겠어요. 시안 갔을 때. 네, 4796님께서 그러면 이 질문에는 다 좋아요라고 대답하기 없음.
0: 네.
1: 평소에 싫어하는 것이 취향을 더 드러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 건희가 선호하지 않는 것도 궁금해요.
0: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오이. 오이 진짜 싫어하고 오이 비누, 오이 향수 막 이런 것도 싫어요.
1: 그래요?
0: 네, 먹는 거 중에서 오이 싫어하고 해산물 비린 것도 좀 못 먹어요.
1: 아, 그래 해산물을 못 드시는 건 아니고 비린 거를.
0: 비린 이거 약간 미더덕 이런 거.
1: 그런
0: 으악
1: 향이 깊은 아이들.
0: 미더덕은 이름도 싫어요. 미더덕 약간 이렇게 들어가.
1: 미더덕.
0: 네, 미더덕도 싫고.
1: 우와.
0: 그리고 좀 사람한테선 예의 없는 것도 별로 안 좋아. 무례한 거 좀 별로 안 좋아.
1: 무례한 거 안 좋아하시고.
0: 그냥 그런 거. 취향이 또 있어요.
1: 나도 싫어하는 게 있다.
0: 네, 그럼요.
1: 다 좋아하지 않아.
0: 그럼요.
1: 그럼 이제 문자까지 다 만나봤는데
0: 네.
1: 벌써 그 시간이 왔대요.
0: 이것도 싫어요.
1: 이것도 싫어요.
0: 취향 아니에요. 헤어지는 거 싫어요.
1: 오늘 너무 재밌게 토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네. 빨리 가버렸는데. 아.

0: 또
1: 오늘 어떠셨어요?
0: 오늘 일단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라디오도 일종의 스케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오늘 저 테레 씨 만나는 거 테레 씨랑 놀러 왔다는 생각으로 왔는데
1: 아 진짜 아.
0: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제가 너무 편했어요.
1: 아유 아닙니다.
0: 너무 제가 어렵지 않을까 혹시 좀 불편해 하시진 않을까 좀 걱정했는데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서 재밌게 하다 가는 것 같고 일단 네. 뭔가 나의 취향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일이라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되게 즐겁다는 걸 또 알게 됐고
1: 에이.
0: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관심 있게 궁금해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사실 있잖아요. 아유, 근데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아 저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도 네. 너무 재밌게 오늘 했던 것 같고 너무 찐 리액션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0: 아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죠. 네,
1: 투몬 분들께서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그럼요.
1: 그럼 마지막으로 투몬 분들과 꿀친 분들께 끝인사 네. 부탁드릴게요.
0: 오늘 너무 즐거웠고 또 저희 원어스 이번에 12번째 미니 앨범 퍼스트 라이트 정 그리고 타이틀곡 눈을 돌리지 마 또 내일 음악방송 또 첫방이니까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저희 원어스 그리고 저 건이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나중에 또 새로운 취향 생기면 또 업데이트하러 또 와주시고요.
0: 아 그럼요.
1: 그때 멤버분들도 같이 와주시나요?
0: 아 두고 올게요.
1: 아 네 알겠습니다. 끝곡 원어스의 끝나지 않을 우리 이야기 들으면서 건이씨 보내드릴게요.
0: 네.
1: 다음에 또 봐요. 안녕.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테레랑 마법과 환상의 세계 노땡월드로 랜턴 보러 갈래? 아님 테레랑 퀴즈 풀래? 근데 이제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전지적 친구 시점 TMI 퀴즈 텔레파시. 처음엔 남의 친구, 하지만 퀴즈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친한 친구. 오직 텔레파시로 맞춰야 하는 TMI 퀴즈. 오늘 친구의 친구는 예진이 친구 개미핥기입니다. 문제 나가요. 예진이 친구 개미핥기는 과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은 무엇일까요? 1번 딸기, 2번 사과.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미니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 5분 뽑아서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자, 텔디의 텔레파시 가봐야죠. 오늘 정답은 왠지 간단하게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딸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러분 텔디 따라올래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나갑니다.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텔레파시에 이어서 에이핑크의 미스터 츄 듣고 왔습니다. 정답 확인해볼까요? 오늘 텔레파시 퀴즈 정답은 2번 사과였습니다. 오늘은 빗나갔네요. 오늘 친구는 저랑 텔레파시가 오랜만에 안 통했습니다. 아, 개미알키 씨가 딸기 좋아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7189님께서 1번 딸기, 딸기 너무 좋아, 딸기 진짜 좋아, 딸기 짱 좋아, 딸기 종 원종, 딸기가 아니라니. 그러니까 저도 딸기가 아니라서 좀 서운한데요. 5983님께서 딸기, 텔의 최애 과일도 공개해 주세요. 저는요, 그래도 사과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인 것 같은데, 이제 덜 익은 사과 말고요, 넓은 사과 말고요, 푹 익은 사과 말고요, 맛있게 익은 사과가 좋습니다. 불호 과일은요, 신과일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과 안 좋아하고, 씨가 많이 씹히는 걸 안 좋아하고. 자, 그럼 저 대신 예진님 친구 개미알끼님이랑 텔레파시가 통한 행운의 당첨자 다섯 분 뽑아봐야죠. 손유진님, 8472님, 2066님, 0372님, 8871님 축하드려요. 친친해서 선물 카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 말고 과일 주스 같은 걸로 바꿔드세요. 자, 텔레파시, 이 시간은 누구나 퀴즈 출제자도 될 수 있고 당첨자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친구의 TMI 제보해주는 출제자분들께도 선물 챙겨드리니까 친친 홈페이지에 친구 TMI 퀴즈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런 사연 좀 더 만나볼까요? 3865님께서 간식 먹는 거 꿀귀! 라디오 하면서 간식 저렇게 먹고 신나서 춤추는 DJ 처음 봐요. 사실 이것도 브랜드 이름인가? 이 내 땡 스낵, 땡모 스낵 이 친구가 다 말했네요. 땡모 스낵 이 친구가 제가 진짜 사랑해요. 제가 정말 연생 때도 많이 먹었고 학생 때도 많이 먹었는데 이게 그때는 얼마였지? 200원? 2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이거를 2,000원으로 10장씩 사서 사물함에 넣어놓고서 꺼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를 안 뜯어 먹고 전 이거를 한 번, 이게 두 번 접어가지고 한 입에 넣어서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폭발하거든요, 안에서. 네. 맛있네요. 5516님께서 오늘 4시에 퇴사하는 날이라 바쁘게 인수인계하고 있었어요. 첫 퇴사 들어간 지 1년 2개월 만에 때려치는 거라 앞으로가 참 떨리네요. 테레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스스로를 다독이거나 잘 하려고 외우는 주문이 있을까요? 저는요,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나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리고 내일의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꽤나 도움이 되고 자존감이 많이 용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제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를 저희 친친해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99님께서 오늘 학교에서 강아지 풍선 나눔 했어요. 근데 그게 5시부터라서 학과 강의실에서 초코라떼 먹으면서 기다렸다가 풍선 받았어요. 21살도 풍선 좋아합니다. 그 강아지 풍선이 그 길다란 그 분홍 소세지 같은 풍선이죠. 와, 너무 옛날. 너무 옛날이래. 저 옛날에 막 땡몬 학습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기 때 봤던 거. 그거 할 때 선생님들이 막 선물로 주고 그랬었는데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저 만들 줄 모릅니다. 저는 주는 그 강아지 풍선만 잘 가지고 있다가 이제 바람 빠지고 막 그랬었죠. 다리만 없어지고 막 바람 빠져서. 문자 여기까지 보고요. 이제 저는 잠들기엔 아직 뜨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친친 에세이 열대하러 갑니다. 영 웨이브의 Take Me For Granted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최근엔 딱히 재밌는 일도 없었다. 흥미를 가질 만한 일도 영 찾지 못했는데 며칠 전 읽고 있던 책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이 있었다. 중세시대 부도회가 끝나는 시간에 대한 얘기였다. 그 시절의 부도회는 시작할 때 켜둔 양초가 다 타면 자연스럽게 끝이 났다고 한다. 따로 정해진 시간 없이 어둠과 함께 끝을 맞이하는 방식이 뭔가 낭만적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궁금해졌다. 나도 한번 시간을 이렇게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집에 놀러온 친구와 양초 하나를 켰다. 그리고 촛불이 꺼질 때까지만 같이 있기로 했다. 정확한 끝을 모르니까 평소와 똑같은 시간도 조금 다르게 느꼈다. 그렇게 시계 대신 흔들리는 불꽃을 곁눈질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보낸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낭만적이었다. 마침내 촛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친구는 마치 자기가 신데렐라가 된 것 같다며 활짝 웃고 돌아갔다. 하루가 특별해지려면 엄청 재밌는 일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었다. 어제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루지만 아주 작은 낭만 하나를 보태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은 얼마든지 눈부시게 타오를 수 있다. 그날 밤은 깊고 어떤 마음은 낮보다 오래 뜨거웠다.

윤상의 여름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대야는 황희정님의 사연이었는데요. 저도 너무 공감이 갔던 내용이 저도 낭만 하나 없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냈던 사람으로서 또 잠시나마 그 즐기는 또 짧은 낭만이 또 저희의 삶의 질을 높여주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나 혼자 말고 또 좋은 친구와 함께 공유하는 낭만은 더욱더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친친을 하면서 제가 낭만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는 것 같고 낭만을 더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유정님께서 일상 속 낭만 찾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못 해봤지? 저도 제 낭만을 찾아봐야겠어요. 유정님께서 생각보다 낭만은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약간

0: 작은 낭만이라도 찾아보시고 친구분과 함께 공유해보시고 재밌게 노시면 너무 삶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2938님께서 동표님 생각나요. 그러니까요. 동표 보고 싶네요. 동표 뭐 하고 있을까요? 동표가 보고 있니? 4691님께서 사소하고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에서 오는 행복이 정말 소중한 건데 지금까지 잊고 살다가 열대야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수확행 찾기 시작해보려고요. 아 맞네. 건인님도 오늘 오셨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건인님도 주변 풍경을 좀 많이 살피시면서 낭만을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제가 먹은 게 지금 매워가지고. 네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준 황희정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끝인사 나누겠습니다.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잠시 후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2시에 만나요.

제로베이스원의 친한 친구 수요일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아 벌써 한 달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10월이 되는데요. 오늘 또 9월의 마무리 친친에서 건희씨와 함께 오늘 또 건희소스와 함께 오늘 마무리를 해보았는데 오늘 정말 진짜 찐으로 너무 감명 깊게 공감했던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요. 우리는 또 9월 마무리 잘하고 이제 선선한 가을이 오는 10월에 또 만나야죠. 자 8910님께서 키키키키 테일드 얼굴 빨개졌어요. 저 얼굴 빨개졌었나요? 우리 정말 친해졌나봐 너무 좋아라고. 아 이런 제로베이스원 김태래의 인간적인 면모도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요. 아 딱 내 모습 아 내 땡모순에게 가장 그 매운맛을 응축돼 있는 것을 먹었더니 갑자기 너무 코가 쏘여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소연님께서 항상 끝에 나오는 열대야 속 이야기들은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라디오의 매력이 이런 건가 봐요. 다른 분들의 사는 이야기도 생각도 들을 수 있는 매력. 맞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열대야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 사연 많이 다뤄드릴 테니까요. 늘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끝곡 존 바티스트의 Butterfly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9월 한 달 저랑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10월에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기술의 이태상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연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김태리였습니다. 우리 내일은 더 친하게 지내요. 굿나잇.

0: 언제부터였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Bitte sag mir, was du hast, sonst hole ich jetzt einen Arzt.
1: Du hast mir versprochen.
0: Kann ich denn gar nichts tun?
1: Bleib bei mir. Bleib einfach nur bei mir. Bleib bei mir, bis alles vorbei ist.
2: 후회하지 않아 였습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였고요.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에디트 피아프의 이 노래를 들으면 인셉션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죠. 그런데 조금 더 옛날 사람은 그리고 예전에 나 영화 좀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를 떠올리시는 분도 꽤 있을 겁니다. 1994년 작품인데 국내에는 1995년에 소개된 영화죠. 독일 영화 파니핑크. 그 영화 속에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가 흐르는 장면을 기억하신다면 건강검진 받으시고요. 네, 대장내시경 받으셔야 할 시기입니다. 주인공 파니의 생일이었어요. 스펠링이 F로 시작하니까 파니가 맞겠죠? 뭐 하지만 그냥 편하게 파니로 하겠습니다. 주인공 파니의 그 생일이었어요. 뭐 이렇다 할 파티도 없었고 역시 또 쓸쓸하게 그렇게 생일이 저물어가고 있었죠. 축 처진 어깨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문을 열자 음악이 들려오고 친구 오르페오가 걸어옵니다. 파니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는 건 오르페오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케이크 가득 그 초에 불을 붙이고 이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립싱크를 하면서 파니를 웃게 만드는 친구였죠. 오르페오. 근데 지금 오르페오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노래 끝날 무렵에는 이제 막 기침이 시작되는 그 장면까지 쭉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속의 생일 파티, 영화 속의 생일 축하 장면 뭐 워낙 많지만 그래도 뭔가 생각했을 때 좀 저를 기분 좋게 하는 생일 파티, 생일 축하 장면 저는 여전히 파니핑크가 떠올라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골라봤고요. 오늘 10월 1일이 FM 영화음악의 진행을 제가 맡기 시작한 날입니다. 어느새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냥 소소하게 생일을 축하해보고 싶어서 파니핑크의 장면을 골랐고요. 저 원래 생일 축하 이런 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누구 기일은 챙겨도 생일 잘 안 챙기잖아요. 저 그 생일 알람도 다 꺼놨고 제 생일을 남이 아는 것도 싫고 다른 사람 생일 알림 뜨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저 생일 알람도 다 꺼놓고 살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의 생일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만의 생일이라기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듣는 청취자분들께도 어쩌면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날이니까 오늘은 이렇게 셀프 축하를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혼자서 7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안 저의 어떤 상태는 오르페어가 되어가고 있네요. 네. 아이고 힘들어.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속 가능한 제작 방식은 아니라는 걸 점점 더 시간이 흐를수록 느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좀 조촐해지지 않았나요? 처음에 막 의욕이 넘쳐갖고 게스트도 뭐 매주 부르고 뭐 이런저런 코너도 계속 만들고 막 했던 저의 어떤 7년 전, 6년 전, 5년 전의 모습들이 스쳐가네요. 저 이제 기력이 없습니다. 오르페오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MBC 관계자 여러분. 네. 저 작가님 한 분만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막내 작가님. 제가 정말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제작비를 조금만.

여기까지. 어쨌든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가 그래도 어떻게 용케 7년을 버텼다라는 대견함으로 오늘은 영화 바니핑크의 그 기분 좋은 생일 파티 장면, 기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슬프기도 했던 그 생일 파티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요즘 젊은 애들 갈 데가 없어. 럭그룹 실업자제. 이 둘을 미팅시켜주면은 여러분들 대박이다.
3: 그럼 이기전 바라는 게 뭐예요?
2: 나요? 이 밤이 너무 조용해.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4: 밤이 너무 조용할 때 저도 가끔은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센 음악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때로는 시끄럽습니다.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이제 테런 에저튼이 저는 떠오릅니다. 영화 정점에서 이 노래에 맞춰서 막눈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눈에 이제 광기가 오르기 시작하는 정말 마주치기 싫은 사람 연기 너무 잘했던 테런 에저튼 정점 샤를스 테론과 함께 출연한 땡플릭스 영화죠. 그 정점의 삽입곡 가운데 판테라의 워크였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판테라 음악 좀 틀어야겠네요 했는데 오늘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생일 축하곡. 네, 제가 저에게 선물하는 생일 축하곡 판테라 음악 한번 골라봤고요. 김지우 씨가 주신 사연 덕분에 조금 용기를 내봤습니다. 김지우 씨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어요. 육아와 일을 혼자 병행하며 조금 숨가쁜 일상이지만 매일 자정에는 영화 음악이 있고 휴무에는 영화 한 편 볼 수 있고 이런 일상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8월 21일 저의 메모장에 영화 음악을 생각하며 시 한 편 적어놨네요. 조금 부끄럽지만 작가님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시를 보내주셨어요. 제목 FM 영화음악. 내 앞에 스크린이 열립니다. 나의 자리에 앉습니다. 매일 밤과 새벽 사이 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됩니다. 오롯이 나만의 자리, 늘 혼자이지만 함께 있습니다. 빨간 의자는 아니지만 따뜻합니다. 따뜻합니다. 이 밤이 너무 고요해. 가끔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밤과 새벽 사이 FM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 저 지난 봄에 그 배철수 음악캠프 36주년 때 제가 나름 뭐 시 같지도 않은 시를 하나 써서 프로그램에서 읽었던 기억이 나네요. 약간 그때 제가 쓴 거랑 좀 비슷한 느낌도 들고요. 저는 그때 안테나의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시도 아닌 시를 썼었는데 이 시가 훨씬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밤이 너무 고요해. 가끔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요

멘트를 시에 넣으셨길래 오늘은 그 멘트와 함께 시끄러운 노래 한곡 이렇게 선곡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밤과 새벽 사이 제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잘 앉아 계시나요? 관큰은 없나요? 뒤에서 누가 발로 차는 사람도 없고 좋은 자리 아닌가요? 이 FM 영화 음악이 마련해 드린 자리는. 이 밤이 너무 고요하죠? 가끔은 시끄러웠으면 좋겠고. 오늘은 뭐좀더 시끄러워도 되는 날 아닌가 싶기도 하고. 좀 신나는 곡, 좀 시원하게 오랜만에 몸도 좀 흔들면서 달려볼 만한 노래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어볼게요. 지금 제 선곡표가 한 3곡 정도 비어 있거든요. 일단 첫곡 틀고, 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두곡 정도 더 이어보겠습니다. AC/DC입니다. 영화 아이언맨 2 사운드 트랙이죠. Thunderstruck.

오늘 혹시 선곡이 너무 전체적으로 좀 올드하다고 느끼시는 건 아니겠죠? 이 오프닝이 파니핑크이다 보니 파니핑크를 기억할 만한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되는 그 분들이 또 기억할 만한 곡들로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다 보니 AC/DC의 썬더스트럭, 아이언맨 2, 그리고 건즈앤로지스의 파라다이스 시티, 영화 라고베이지에서는 톰 크루즈가 이 노래를 부르죠. 그리고 더 너트에서 머틀리 크루의 킥스타트 마이 하트까지 이렇게 이어보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예전 노래만 좋아하진 않아요. 방송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좀 취향이 산만합니다. 그리고 금사빠입니다. 영화든 음악이든 뭐 새로운 거 좋은 거 나오면 또 금방 또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일단 뉴진스하고 리센드 음악 좀 영화에 좀 써주시고요. 예, 그래야 제가 좀틀수 있잖아요. 9322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겐키 데스까네요. 네, 와타시와 겐키 데스입니다. 항상 방송 들으니까 늘 가까이에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라디오가 그렇죠. 라디오라는 매체가 특히 혼자 듣는 경우가 많고 바로 내 귀에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매체와 다르게 좀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바로 옆에 있다고 이렇게 또 느끼시는군요. 저는 광안리 해변 늘 산책하고 몸 요양 잘하고 있어요.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 어떤 행운이 꼭 세윤 씨께 갈수 있게 그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고운 밤 되시고, 이 표현은 새로운데요. 좋은 밤이 아니라 고운 밤, 밤이 곱다라는 표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고운 밤 되시고 다음에 또글 남길게요. 오랜만에 신청곡 하나 할까요? 영화 컬러 오브 나이트에서 로렌 크리스티의 더 컬러 오브 더 나이트 듣고 싶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저를 위해 또뭐 행운을 빌어주시기까지. 저에게 행운이란 무엇일까요? 오늘도 미니 게시판이

좀 평온했으면 그게 저의 가장 큰 행운입니다. 스포 하시는 분 없는 미니 게시판이기를. 여러분이 봤다고 다른 사람이 다 본 게 아닙니다. 천만 명이 봤다고 해서 다 본 게 아닙니다. 영화 장면 얘기를 미니 게시판에 쓰실 때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3초 정도 생각 후에 아 이거 스포 되겠네 하고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행운이 있을까요? 정말 아무 대목에서도 공감하기 힘든 의미 없는 말장난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글이 안 올라오는 미니 게시판. 예, 자 오늘 생일이니까 예, 뭐 그냥 넋두리 해봤습니다. 아 그래도 FM 영화 음악 미니 게시판은 제법 평화로운 편입니다. 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고 방송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자, 9322번 쓰시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로렌 크리스티의 The Color of the Night.

컬러 오브 나이트에서 로렌 크리스티의 더 컬러 오브 더 나이트, 그리고 영화 도쿄타워 삽입곡이죠. 노라 존스의 슬리플리스 나이트, 그리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진우가 루미 기다릴 때 잠깐 흘렀던 노래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 그리고 박효환 씨가 10월 1일 7주년 미리 축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분께서 FM영화음악 오프닝 영화 리스트,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제가 소개한 영화 리스트,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에서 또 제가 소개한 영화 리스트를 정리하다 보니 보고 싶은 영화가 많아져서 참 좋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 리스트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저 하나도 정리 안 해놔서. 카카오톡 채널 FM영화음악으로 공유를 해주시면 저 앞으로 좀 업데이트 좀 해보려고요. 네,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입니다. 신청곡 해주셨는데 How Deep Is Your Love 포트레이트 버전 어디 쓰인데 없을까요? 하셨는데 잘 못 찾겠더라고요. 하지만 How Deep Is Your Love는 영화에 너무 많이 쓰였고 특히 토요일 밤의 열기 사운드 트랙이고요. 뭐 오늘은 포트레이트 버전으로 듣죠.

마지막 곡은 미카의 러브 투데이, 2010년 애니메이션 세미 어드벤처 사운드 트랙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신 K-POP 트렌드 아이돌 라디오 핫트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0: 하고 있습니다.
1: 건강한 라디오 목포무라 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무라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니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0: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1: 수류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0: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2: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0: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2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3: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4: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가을 하면 트렌치코트가 떠오르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어떨까요? 기후 변화로 봄과 가을이 점점 짧아지면서 트렌치코트를 입을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짧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트렌치코트를 꺼내 입을 만큼 긴 가을을 느낄 여유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자, 이제 10월입니다. 올해 가을은 우리 곁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줄까요? 옷장 안에 트렌치코트가 올가을엔 몇 번이나 햇볕을 쬐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10월 1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10월 1일 목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윤건의 가을의 만나였습니다. 아, 트렌치코트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네요. 아직까지는 조금 입기에는 좀 과한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긴팔이나 아직은 뭐 가디건 정도 챙겨 입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제가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언제까지 마실 수 있을까? 저는 얼죽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침에 아, 좀 추운데 따뜻한 거 마실까 하다가도 아니야. 아, 마실래. 얼마 안 남았어. 일단은 마셔. 추워도 마셔.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나저나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국군의 날이기도 한데요.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군인분들께 우리 자랑스럽다는 말, 또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도 실천하고 갈게요.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목요일은 평일의 발견 함께합니다. 10월의 첫날이니만큼 김신지 작가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한번 또 떼써볼까요? 왜 벌써 가을이냐고. 네, 이 코너 같이 기다려보기로 하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중화역 가까이
6: 새집이 라온.
5: 기다려온 서울 새집
6: 드디어 라온.
5: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6: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5: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9: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Walk it, walk it. 안전화.
1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11: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11: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죠. 광고 시민 필.
1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13: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7045번님 새싹이십니다. 둘째가 제과제빵 기사라 아침마다 일하는 곳까지 태워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라디오도 듣네요.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아이고 둘째는 큰 복을 받았네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죠. 매일 이렇게 태워주시는 건가요? 가끔 피곤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부모님의 힘으로 힘찬 하루 오늘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9240번님은요. 첫 출근을 하는 길입니다. 설렘보다 떨림이 더 큰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한데 마음은 떨리는 그 기분 뭔지 아시죠? 응원이 필요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럼요 잘 알죠. 설렘? 설렘은 저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떨림이 훨씬 커서요. 그래서 푹 잠도 못 자고 그러는 거잖아요. 하지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사만 잘 하시면은 다 풀릴 수 있어요. 힘차게 인사해주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혜인님은요. 출근 전에 엄마가 계신 병원에 들렀다 가려고 더 서둘러 나가요. 지난 추석에 폐렴으로 입원하셨거든요. 하루빨리 괜찮아지시길 바라면서 출발해볼게요 하셨습니다. 폐렴 진짜 무서운데 가족분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게 날이 추워지니까 폐렴, 독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님 얼른 쾌차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김규빈님, 영지 안녕하세요. 라디오만 듣다가 미니 가입해서 사연도 보내봐요. 이제 자주 글 남기겠습니다. 미니 가입 기념 첫 신청곡은 시아의 스테이입니다 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김규빈님 오늘은 또 신청곡 신청해 주셨으니까 바로 같이 듣고 올게요. 시아의 스테이 함께 하시죠.

네, CI 스테이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 화사의 So Cute이었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7045번님, 9240번님께는 고체 탈취제 세트 보내드릴게요. 사연 좀 더 보시죠. 7693번님이요. 가을이라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려고 카라반을 예약하려고 했는데 제가 가고 싶은 날엔 거의 다 마감이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렇게 빠른가요? 저는 예약하다가 가을이 다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셨어요. 저도 손이 느린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이제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저는. 특히나 이렇게 카라반 아니면 뭐 어디 좋은 휴양림 이런 곳은 어떻게 다들 아시고 그렇게 빨리 예약을 다 하시는 거죠? 요즘은 피켓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켓팅에서 T를 P로 바꾸는 거예요. 피 튀기는 티켓팅이라고 해서 피켓팅. 아, 저는 네, 포기입니다. 포기. 그래도 7693번님은 꼭 성공하셔서 좋은 휴양님 카라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5938번님인데요. 영디,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학원 갈 시간만 되면 회사에 있는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머리가 아프고 토할 것 같아서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다고 말이죠. 회사에서 일하다가 험한 소리 할 수도 없고 해서 눈웃음까지 이렇게 찡긋찡긋 보내주셨는데 잘 타이르곤 하는데 학원 울렁증이 이거 어떻게 고치죠? 하셨습니다. 아, 이 눈웃음 속에 웃는 게 아니고 화가 들어있는데요. 진짜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이라면은 아, 다 그런 거 아닐까요? 5938번님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똑같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아이도 어떻게 해요? 알아야죠. 인생은 항상 행복할 수만은 없다. 힘겨운 것도 인생의 일부분이다. 우리는 이 힘겨움을 극복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는 큰 깨달음이 있는 건데 그거를 그때는 모르죠. 아, 오늘도 무사히 학원을 잘 갔으면 좋겠네요. 학원 울렁증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평탄한 하루 보내시고요. 3588번님은요. 저는 김밥집을 하는데요. 소풍 간다고 단체 주문이 들어와서 새벽 5시에 출근했네요.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다니 힘들어도 좋으니 매일 단체 주문 들어오면 좋겠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 진짜 이렇게 바쁜 게 감사한 날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또 한창 소풍 시즌이잖아요. 또 수학여행도 많이 갈 거고요. 예약 정말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꼭꼭꼭 번창하세요. 정은정님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마다 선선해진 날씨에 요즘처럼 활동하기 좋을 때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좋은 이 계절을 즐겨봐요. 조유리와 이석훈의 가을 상자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낮에는 딱 활동하기 좋고 하늘은 푸르고 진짜 우리나라에 이렇게 좋았던 가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미세먼지 없는 가을이 이렇게 아름다웠다고 요즘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때를 즐겨야 합니다. 또 언제 갑자기 겨울로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꼭 시간이 날 때 산책도 자주 하시고 또 놀러 가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조유리와 이석훈이 함께한 가을 상자 듣고 올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10월의 첫날, 오늘은 바람결이 어제보다 조금 더 차가워졌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이 14.9도, 파주가 9도, 춘천 13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낮고 평년 이맘때 아침 기온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낮 기온이 서울 20도, 대전 21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7, 8도 정도나 낮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고요. 오전까지 충청, 호남, 제주도에 일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까지 내려가면서 아침 공기는 주말로 갈수록 계속 더 차가워지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곽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보통날의 다른 말인 평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보통날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볼게요. 평일의 발견. 네, 평일의 발견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김신지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제가 아까 네. 오프닝 때 아 진짜 작가님한테 따져 물어야겠어요 그랬거든요. 네.
1: 왜요?
0: 작가님만 보면 우리가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공교롭게 10월의 첫날이에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추석 끝나자마자 약간 더 가을 느낌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1: 요즘 날씨 너무 좋지 않나요?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출퇴근할 때 보면은 그 가로수들이 살짝 이제 갈색빛으로 변하더라고요.
1: 이제 10월에 단풍이 점점 짙어지고 아마 11월 초쯤 되면은 절정을 맞이했다가 아니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지.
0: 아, 요즘 위험해요.
1: 맞아요. 네. 단풍이 아무튼 물들어갈 것이에요.
0: 작가님은 계절 중에 어느 계절 제일 좋아하신다 그랬죠?
1: 저는 초여름.
0: 아, 저도요.
1: 초가을도 좋긴 한데 산뜻한 그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이 모기의 유무가 달라서
0: 중요하죠.

0: 조금 더 야외 활동하기 좋은 건 초여름인 것 같고 초가을은 그리고 갑자기 추워졌다가 또 이런 날도 있어서 맞아요. 약간 늘 겉옷을 잘 챙겨야 하는 게 좀 지금 날씨 아닌가 싶어요.
1: 여러분 겉옷도 이제 챙겨 다녀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이렇게 날씨 얘기 잠깐 나눠봤고요.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하기 전에 사연이 또 숙제들이 도착했어요.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네, 5452번님께서요. 지난 명절 연휴에 아이들과 산책하다가 털복숭이 모자를 쓴 녀석들을 발견했어요. 하면서 도토리 사진 보내주셨네요.
1: 그러네요.
0: 네, 아이들이 엄마 아직 더운지 다들 모자는 벗어 던졌네. 어머. 라고 해서 한참 웃었네요. 작가님께 배운 털모자와 베레모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듣던 아이들 모습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1: 너무 귀여워요. 사진에 어떻게 돼 있냐면 도토리들을 양손 가득 이렇게 쥐고 있는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아이들이 잘 배웠네요.
0: 그러니까요. 베레모 쓴 도토리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10월에 다니시면서 바닥 보시면은 지금 한창 떨어져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이 숙제도 잊지 말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5452번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김신지 작가님과 평범한 일상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게요. 오늘 어떤 이야기 먼저 나눠볼까요?
0: 네, 오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세계 커피의 날, 커피 한 잔의 시간만큼 자연 멍하기.
1: 아, 커피의 날이군요.
0: 커피의 날입니다. 무슨 무슨 날이 참 많아요.
1: 진짜 많죠.
0: 네, 오늘 국군의 날이기도 한데 커피의 날이기도 하고요. 세계 채식인의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이 이 국제 커피 기구가 커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커피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정한 세계 커피의 날인데요. 10월 1일인 이유를 한번 찾아봤더니 네. 이 원두 주요 생산국이죠.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등에서 이 생두 수확 시기가 9월에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10월 1일은 한 해 동안 수확한 이 새 커피의 생두가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유통되는 어떻게 보면 커피의 새해라고 부를 수 있어서 이 날짜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영디에게 커피는 좀 어떤 의미인가요?
1: 커피는 없으면 안 되는 생명수죠. 그래서 수혈해야 하는 것. 매일 한 잔씩.
0: 맞아요. 약간 아침에 저희 늘 커피 가지고 만나잖아요. 네. 저도 거의 아침에 커피 없이 시작한 상상이 잘 안 돼요.
1: 저는 입사하기 전까지는 커피를 안 마셨거든요. 한 잔도.
0: 저런.
1: 카페인에 약했어요. 근데 이제는 있잖아요. 커피를 안 마시면 있잖아요. 지금 막 멍하고요.
0: 아, MBC가 강하게 만든 인재.
1: 잠이 안 깨요.
0: 약간 연료를 삼아서 오전을 해내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우리나라 그쵸?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0: 맞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말 커피 소비가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늘 세계 커피의 날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작가님의 최애 커피는 혹시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약간 맛 상관없이 좀 드시는 편인가요?
0: 저는 음료들은 좀 산미파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원두도 산미 있는 원두를 좋아해서 에티오피아 원두나 이런 것들 있으면 이제 산미 있는 버전을 선택해서 마십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따뜻한 뭐 아메리카노 같은 거 마실 때도 산미 있는 걸로 드세요?
0: 네. 되게 의아하다.
1: 아니, 저는 코알못이거든요.
0: 네. 고소한 마파여서 그러신 줄 알았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고소한 것만 마셨는데 이제 올해 약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 때 산미 있는 거에 좀 눈을 뜨게 됐어.
0: 아.
1: 이렇게 점점 또 어른이 현대인이 되어가는 거죠?
0: 산미가 뭐 그 어른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맛을 알아가는 거긴 하겠죠. 맛의 그쵸? 좀 차이를 구별하게 되긴 하니까 네. 원두의 색도 너무 다양해서 저도 그렇게까지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또 깊이 발을 담그신 분들은 정말 다양하게 주문해서 드시더라고요.
1: 그러네요. 작가님도 어쨌든 본인만의 확고한 취향이 있으시네요. 네.
0: 네, 현대인에게 이 커피가 우리 지금 얘기한 것처럼 거의 연료로 여겨지지만 맞아요. 사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을 반대로 좀 한 잔의 시간만큼은 내가 쉬어가는 신호다라고 생각하면은 바쁜 하루 중에도 좀 틈틈이 숨을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세계 커피의 날이니까 오늘 한번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나 집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혹은 새로 생겼는데 궁금했지만 들어가 보지 못한 카페 있다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커피 한 잔 드시는 동안만큼 나에게 오롯이 좀 쉼을 선물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1: 네.
0: 근데 또 이러면 아, 전 쉬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릴스 봅니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께는 일단 휴대폰을 내려놓고 들여다보지 않고 좀 자연 멍을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날씨가 딱

0: 좋잖아요.
1: 그렇죠.
0: 볕도 바람도 너무 좋을 때니까 좀 카페 테라스나 야외 명당 자리 좀 앉으셔서 나무멍, 하늘멍, 좀 구름멍, 코스모스멍 이렇게 무엇이든 자연멍을 해보시면은 그냥 좀 지나칠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보고 또 가을이 이렇게 깊어가고 있구나 하면서 아까 영디 말한 것처럼 아 단풍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중이네 이런 것도 새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 약간 이렇게 멍 때리는 시간이 원래 우리 뇌가 생각을 좀 정리하고 환기를 하는 시간이라잖아요. 너무 하루를 좀 숨차게 보내지 마시고 오늘 커피 한잔 드실 때는 자연멍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1: 오, 제가 이거를 요즘 좀 하고 있어요. 마침.
0: 멍을 하고 계세요?
1: 네. 저희...
0: 멍디라고 그러면.
1: 불러주실래요? 이렇게.
0: 멍디죠. 어떻게 해요? 멍을.
1: 저희 집은 제가 커피를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드립커피를 선물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드립커피 물 이렇게 쪼르륵 이렇게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따라줘야 되잖아요. 마침 또 저희 주방이 저희 집에서 뷰가 제일 좋아요.
0: 오, 좋네요.
1: 그렇죠. 그래서 물 한 번 따르고 잠깐 창밖 보고 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진짜 큰 힐링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커피 얘기 나눠봤고요. 우린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윤권의 커피 한 잔의 여유 함께 하시죠.

0: 나윤관의 커피 한 잔의 여유 듣고 오셨고요. 평일에 발견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소개해 주세요.
1: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개천절은 어른들의 소풍날. 주말 소풍 계획 세워보기.
0: 귀엽네요. 어른들의 소풍날.
1: 약간 이 5대 국경일은 우리가 어쨌든 확실하게 쉬지 않겠습니까?
0: 네.
1: 그래서 어른들의 좀 휴일이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어릴 때는 개천절 무렵이면 그래도 이 의미를 되새겼던 것 같아요. 당군 할아버지 이야기도 듣고 이 개천절이라는 한자 뜻도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빨간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0: 맞아요.
1: 아닌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의 소풍날로 한번 삼아보면은 하늘이 열린 날이니까 하늘이 아주 너르게 열려있는 곳으로 한번 길을 나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네 뒷산에 올라도 좋고요. 탁 트인 잔디광장 찾아가는 것도 좋고 강변이나 호숫가 걷는 것도 좋겠죠. 이 돗자리나 캠핑의자 하나 챙겨가셔가지고 김밥이나 샌드위치 먹으면서 하늘이 넓게 보이는 곳에 가서 대자로 누워있다 오셨으면 하고
0: 아 좋죠.
1: 오늘 숙제를 준비하면 영진도 한강 피크닉 올해 완전 많이 하셨잖아요.
0: 아, 많이 했죠. 봄철에 특히 많이 했어요.
1: 또 서울 사람들에게 한강이야말로 이 열려있는 하늘을 볼 수 있는 드문 곳 중에 하나인 것
0: 가장
1: 같아요.
0: 가장 좋은 곳이죠.
1: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급했었는데 제가 그 김하나 황선 작가님한테 배운 소풍과 피크닉의 차이.
0: 뭐죠?
1: 김밥을 싸가면 소풍, 샌드위치를 싸가면 피크닉. 그래서 여러분들은
0: 아,
1: 소풍을 하고 싶은지 피크닉을 하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0: 둘 다 하고 싶으면요?
1: 둘 다 사면 되죠.
0: 아유, 좋다.
1: 김밥과 샌드위치 함께 챙겨가면 소풍 앤 피크닉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흘 연휴라서 멀리 길 나서기엔 차 막힐 것 같고 또 단풍놀이 인파가 벌써부터 붐빌 것 같다 걱정된다면은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충분히 가을 소풍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소풍도 그게 전부였잖아요. 김밥 먹고 친구들이랑 놀고 나무 그늘에 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 오는 게 전부였던 시간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3일 연휴가 있으면 약간 초조함을 느끼는 게 또 현대인의 특징인 것 같거든요.
0: 뭐라도 해야 되는데
1: 어떻게 해야 잘 놀았다고 소문이 날까? 그 말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어디다 소문 내려고?
0: 그러니까 갑자기 또 짠하네요.
1: 근데 그런 생각 하시기보다 개천절이니까 우리가 그런 고민을 좀 좁혀서 어디 가면 하늘이 제일 잘 보일까 정도로 한번 소풍 갈 장소를 물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아 여기 가면은 너른 하늘 볼 수 있겠다 하는 곳에 가셔서 마음껏 누워있다가 충분히 쉬다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요즘 또 노들섬 쪽도 그렇고 여의도 쪽도 그렇고 약간 한 5시쯤에 가면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1: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 생각에 이렇게 풍류를 잘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을 소풍이야 이러면
0: 그쵸?
1: 모두가 또 나와서 잘 즐기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자리 선점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나눈 얘기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번 주말에 어떻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에 관한 이야기 또 하늘에 관한 이야기 나누면서 커피 한 잔 사들고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는 곳에 가가지고 힐링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1: 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벌써부터 아유 모르겠다.
0: 네, 떠나고 싶네요. 다 네. 모르겠고 다 내 핑계치고 그러고 싶지만 네, 우린 현생 살아야죠. 쉬는 날에 또 여유 각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쉽지만 작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 봬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0: 네, 노래 듣고 오시죠. 도로시 밴드의 소풍 함께 하겠습니다.

0: 지난달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잠깐의 대답이 이렇게 뉴스가 된다니 놀라우시죠? 기억하세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여러분의 정직한 한마디가 대한민국의 일자리 정책이 됩니다. 응답하는 당신이 국가대표 국가데이터처.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메즈 자이. 1833-3367 GS건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0: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의 맛 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3: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2: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3: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2: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3: 10월 오픈 때 가보자.
2: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오진아님. 안녕하세요, 영디. 새 아침을 거의 1년 만에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도 예약해봅니다. 저는 34번째 생일을 기념해서 경주로 여행 갑니다. 혼자 여행 가는 게 너무나 오랜만이라서 많이 설레네요. 아침부터 부지런히 기차 타러 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배경음악 삼아 들을 수 있게 에픽하이의 플라이 예약합니다 하셨어요. 우와! 생일 우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 혼자 여행 좋죠. 저도 요즘 혼자 여행이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뭔가 해외로 가는 혼자 여행은 좀 무섭고 그럴 수 있는데 국내 여행은 언제든지 뭐 얼마나 갈 수 있죠. 경주가 또 가을에 진짜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날씨도 딱 좋고 뭐 어딜 가든지 다 좋겠지만 가을 경주는 또 특별하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복한 여행, 또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게요. 그럼 오늘 끝곡으로 에이민 제이가 피처링한 에픽하이의 플라이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분들도 이 노래 배경음악 삼아서 신나게 출근길에 오르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침묵하는 어깨가 더 큰 고장을 숨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다고 어깨가 괜찮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큰 어깨 심줄 파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거의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미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은 오래전부터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일은 흰 머리카락이나 주름살처럼 서서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치료 방법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내 어깨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몇 년 후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시작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 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10월의 첫날 2124번님의 문자로 시작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콩국수집이 있는데요. 콩물이 그렇게 진할 수가 없어요. 매년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만 계절 영업을 하셔서 이 시기 놓치지 않고 꼭 가야 해요. 이번 10월 이번 10월에 안 가면은 매년 4월까지 기다려야 하네요. 212

24번님 잊지 말고 꼭 가시길 바랍니다. 또 김한별님은요, 10월에 단풍나무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5378님도 날이 좋은 10월에는 꼭 마라톤을 도전해 보려고요.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토록 좋은 계절 10월도 그래요. 눈 깜빡하면 금방 지나갑니다. 미리미리 10월의 계획 세워두시고요. 하나씩 야무지게 도장 깨기 해보자고요.

하비의 스윗 악토버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굿모닝 FM 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목요일 아침 컨디션들 어떠세요? 힘내야죠. 웃어볼까요? 한 번씩. 예, 좋은 아침입니다. 환영합니다. 현진희님이 저는 10월 되자마자 캐나다 어학연수 간 딸한테 어그부츠 보내줘야 돼요. 보내달래요. 거기는 벌써 겨울이 오려나 봐요. 하하. 보내야죠, 보내야죠. 예, 또 따뜻하게 보내야지. 10월 되면은 원래는 그죠, 엄청 이제 추운 바람이 슬슬 불었었어요. 아니 그게 뭐야? 추석 때는 이미 사실은 다 외투 같은 코트 같은 거 입고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는 아직도 반바지입니다. 저는 아직도 반바지예요. 저는 좀 심하긴 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어색하진 않아요. 날씨가 좀 그래요. 권현경님이 테디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부서로 출근을 해요. 응원해 주세요. 응원하죠. 너무 응원하죠. 잘할걸요. 화이팅. 남승희님이 오늘 국군의 날이기도 해요. 저 어릴 때는 국군 장병분들에게 단체로 위문 편지 보내곤 했었는데 어릴 때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네. 초등학생 때 맞아요. 국군 아저씨께 하면서 편지 보냈는데 사실 아저씨도 아닌데 스물 한두 살

0: 예. 하여튼 20대 초중반, 예. 형, 오빠들인데. 그래요. 국군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의미가 있는 날, 목요일 10월 1일. 또 열심히 2시간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MBC 양수현 기자 함께하는 오키 뉴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어 유희는 오늘 쉬어요. 굿모닝 FM 특별 출석 아깨미를 조금 길게 준비했기 때문이죠. 오늘 감성 보컬 그룹 가비앤제이와 함께합니다. 이 아침에 또 라이브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8시부터는 보이는 라디오도 오픈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눈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거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자,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강원특별자치도청, 키움증권, 아에르웍스,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음주유엔 티맵 대리, 노무법인 폐, 군산시청, 한국도로공사,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와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3: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도
4: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아에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9: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0: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1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2: 코리아 트렌치.
1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7시 9분 52초 3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테디 오늘 국군의 날이기도 하니까 오늘은 굿모닝.
1: 굿모닝 좋은데요?
2: 굿모닝. 지금 나오실 때 생각보다는 덜 추운데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어제보다 훨씬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4.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어제보다 7, 8도나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20도, 대전 21도, 전주대구 23도가 예상되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조금 더 낮을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 더 추워져서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령 2도로 내일 아침 일부 강원 내륙 산지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오후와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 호남 제주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밤 손가락 스트레칭하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이 시간 목요일에 함께할 퀴즈. 잘 들으면 명장면이 보입니다.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지금부터 드라마, 영화 또는 예능의 한 장면 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소리 딱 들으시고 어떤 작품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신영역부터 뽑겠습니다. 스피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시고 문자번호 샷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등장인물 맞추기 아닙니다. 작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돼요. 민영 PD 준비됐죠? 자, 오늘의 문제 들려주세요.
1: 사람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2: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0: 예,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우리도 돈 필요해요. 아, 오랜만에 들었네요. 오랜만에 들었어. 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신의 영역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가 가장 빨랐어요. 문자 번호 3452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시영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오, 오늘 존, 예,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그런지 많이들 보내주시는데 신의 영역 쉽지 않았죠? 하지만 행운 영역도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 더 뽑을 거예요. 노래 한 곡 들을 동안 작품의 제목 많이 보내주십시오. 5분 선정되면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명대사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이 이제 은서예요. 은서.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한 번 뿌리 내리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는 나무가 될 거야 라고 합니다. 명대사들 많았어. 가슴이 저릿저릿해요 사실. 자, 어떤 드라마인지 눈치채셨죠? 정답 받는 동안 노래 들어야죠. 이 드라마의 OST입니다. 이 노래도 진짜 많이 사랑받았어. 정일영 기도.

0: 아, 이 드라마 OST 정일영 기도 듣고 왔습니다. 감성 돋네요. 로테이션 퀴즈 명장면 듣고 작품 제목을 맞히는 소리로 듣는 장면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정답은 2000년에 방영된 송승헌, 송혜교, 원빈 주연의 드라마 가을동화였습니다. 다시 한번 명대사 들어볼까요?
1: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2: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0: 그래도 예의가 있고 염치가 있어요. 얼마요 얘기하지 않고 얼마나 줄 수 있는데. 예,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608 하나번님이 정답 가을동화. 저 가을동화부터 가을동화부터 겨울연가, 여름향기, 봄의 왈츠까지 계절 시리즈 다 봤어요. 근데 가을동화가 제일 슬펐어요. 저랑도 같은 생각입니다. 겨울연가가 일단 너무 히트를 했었죠. 예. 배용준, 최지우. 그리고 여름향기에 이제 손예진 배우 나왔던 것 같고, 봄의 왈츠에 한효주 배우 나오셨던 것 같아요. 아, 가을동화가 진짜 제일 슬퍼. 김인혜님이 가을동화 저도 돈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출근해요. 화이팅. 오늘 첫 출근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축하드립니다.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월급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많이 주면 진짜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죠? 자, 두 분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립니다. 내일은 로테이션 퀴즈 대신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불금엔 모닝 나이트 있는 날입니다. 내일 출근해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Boom, boom, boo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 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5242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에 올라간 거 봄. 어제 중국을 2대1로 꺾으면서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배준호 선수의 역전골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이대로 금메달까지 가자. 이로써 대한민국이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을 합니다. 결승전은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치러지는데 다들 이제 볼 때가 됐어요. 한일전 갑니다. 한일전 우리나라 금메달 딸 수 있도록 응원 한번 해보자고요. 붉은 악마 한번 나타나 보자고요. 대한민국! 아, 5242번님 매운맛 라면 드립니다. 0795번님 충남 서산에 테디 오는 거 봄. 이번 주 토요일 충남 서산에서 열리는 2026 소문난 거리 축제에 테디가 초대 가수로 오더라고요.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보러 가기로 했어요. 테디 토요일에 만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 가요. 충남 서산 분들 토요일에 나 만나는겨. 이 안 오는겨? 와서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079 서산 분들 화내는 거 아니야? 안 하는디 저렇게. 겨 아니요. 0795번님 꽃게맛 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어제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고 올 건데 제가 더 리슨에 이제 출연을 하거든요. 거기에 남자팀이 부른 노래가 발매가 됐습니다. 테이, DK, 이승기, 수호, 종호, 김희재, 박지연이 함께 부른 큰일이다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더리슨 OST 테이 DK 이승기 수호 종호 김희재 박지연이 함께 했습니다. 큰일이다. 부르셨어요. 제 목소리 들려요? 감사합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6977번님 오늘 서울 광화문 앞에 국내 최초로 도심 고공 줄타기 하는 거 봄. 코스 길이는 편도 160m이고요. 높이는 120m인데요. 익스트림 스포츠 슬랙 라인 세계 챔피언 출신의 얀 루스 선수가 그 주인공이라고 해요. 허리에 연결된 안전줄에만 의지해서 줄타기를 한다는 건데 이따가 생중계로 보려고요. 와 이거 영상으로 저도 본 적 있는데 너무너무 아찔하거든요. 와 근데 이걸 이제 실제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야 안전하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6977번님 바나나 맛 과자 드립니다. 0848번님 영주시청 풍기 인삼축제 홍보영상 봄. 최소 과장급 이상인 분들이 유행하는 영상 따라서 축제 홍보영상을 찍은 건데요. 영상 보니까 풍기 인삼축제 가보고 싶으시더라고요. 10월 3일 토요일부터 11일 일요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테디도 같이 가보실래요? 하셨는데 야 그 영상 노래 있잖아요. 노래하는데 주변에서 안무하는 거 이걸 AI가 아니라 실제로 했네. 멋집니다. 0848번님 매운맛 볶음라면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세요. 광고 듣고 올게요. MBC
2: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3: 네, 테디. 오늘 전체적으로 평소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 순환로 성수 쪽으로는 정릉 지나서 1차로에 사고가 있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홍제램프에서 기름까지 좀 많이 밀려 있고요. 반대 성산대교 쪽도 기름램프일 때 또 홍은혜에서 성산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강변북로도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고요. 반대 강 서쪽으로는 올림픽대로가 조금 더 밀리는데 한강대교 지나서 사고가 있었고 처리는 끝났습니다. 동호대교에서 한강철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 도봉지하차도 입구에서 성수까지 의정부 방향도 월계일교에서 상계교까지 밀려있고요. 북부간선도로도 월릉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민자영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벌써 10월이고요.
1: 네.
0: 또 새로운 시작을 맞아서 10월 어떻게 보낼 거예요?
1: 아, 제가 굿모닝에서 자꾸만 다짐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0: 다짐을 하고 여기까지.
1: 네, 이번에 또 10월이니까 가을이잖아요. 책을 이번에는 꼭 한 권은 읽어야겠다. 네,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느라 책을 표지만 보고 안 봐둔 게 너무 많아서 지킬 수 있겠죠?
0: 제목을 얘기해주세요.
1: 제목?
0: 읽을 책.
1: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0: 아직 못 정했어?
1: 네.
0: 아, 이거 정하는데 2주 갑니다. 2주. 그래도 이렇게 마음 먹는 거가 이게 그냥 허투루 지나지 않을 거예요.
1: 네.
0: 자, 10월 시작 깨알 뉴스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이후 1년 동안 임산부에게 300건이 넘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잠깐만, 임신 중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약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이 마운자로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보면요, 임신 기간에는 이 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요.
0: 예.
1: 약을 투여하던 중에 임신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 환자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투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소아 처방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 마운자로는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처방이 되고 있군요.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1: 네, 그래서 정부는 의료계의 자율규제기구인 전문가평가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문가평가단은 무면허 의료행위나 마약류 오남용 등을 적발하는 활동을 해왔는데요. 앞으로는 비만치료제의 부적절한 처방까지 가동 범위를 넓히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임산부나 청소년 처방 금지 등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례가 확인되면요, 먼저 1차 주의 권고를 내리고요, 중대한 사안은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합니다.
0: 네, 요즘 비만치료제 처방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오남용 되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한 관리도 함께 필요할 것 같아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요즘 공원이나 산에서 도토리나 밤을 무단으로 주워간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0: 가을이라서 이제 도토리 밤 많이 떨어져 있을 때도 있는데 요 그냥 주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1: 네, 이게 허가 없이 채취하면요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실제로 최근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서 동네 주민들이 온종일 도토리를 주워가는 바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처럼 도심 공원에서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면 공원 녹지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산림에서 임산물을 훔친 경우에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어요.
0: 이게 채취를 하면 그런데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건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몰랐던 사실입니다. 도토리 주워가면 안 되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 이 도토리와 밤은 다람쥐 같은 야생동물에게는 겨울을 나기 위한 중요한 먹이거든요. 특히 산속 먹이가 부족해지면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이 먹이를 찾아서 도심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처럼 야생동물의 먹이와 안전 문제까지 우려가 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토리와 밤 등 이 가을철 열매의 무단 채취에 대한 특별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이게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도토리나 밤 야생동물들에게 양보하자고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테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가 가장 선호하는 자격증 혹시 뭔지 아시나요?
0: 선호하는 자격증?
1: 네.
0: 뭐가 있지? 뭐 한국사 아닌데? 뭐예요?
1: 네, 바로 지게차 운전기능사입니다.
0: 예.
1: 이 지게차는 앞부분에 포크 형태의 장치를 달아서 화물을 들어 올리고 옮기는 장비인데요. 창고나 건설 현장, 물류, 운송 현장 등에서 폭넓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 운전기능사는 응시 자격에 별도의 제한이 없어서 고등학생도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공병특기병 지원을 준비하는 입대 예정 정자부터 퇴직 이후 새로운 일을 찾는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0: 야, 이 시대를 앞서갔네. 저희 아버지.

0: 아버지가 50대 중반에 오. 지게차 자격증 따셔서 70대까지 일했어요.
1: 우와. 예.
0: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고 취득한 뒤 일할 수 있는 분야도 다양하니까 인기가 이게 많군요.
1: 네, 맞습니다. 또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다음으로는 전기기능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순으로 이 선호도가 높았는데요. 이런 기술직에 대한 관심은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0: 예.
1: 미국 뉴욕에서는 사무직 대신 배관이나 정비, 열쇠 수리 같은 기술직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은 데다가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0: 예, 새로운 또 진로를 고민 중인 분들 있으시다면 기술 자격증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신지현 님이 오, 지게차 자격증이란 게 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0: 네, 물론 이게 기능 자격증이라 취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취득하면 진짜 기술 하나 생기는 거지.
1: 그렇죠.
0: 정문주 님이 주말 농장하는데 저희 신랑도 지게차 사고 싶어 하는데 면허부터 따라고 해야겠어요. 아, 면허가 없는데 사고 싶어요. 예, 그게 신기하네요. 네. 무면 안 됩니다.
1: 안 됩니다. 송기사님은요, 요즘 동네 뒷산에 가면 도토리랑 밤주어 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귀여운 다람쥐를 위해서 참아주세요.
0: 네. 도토리 밤 요거 이제 많이 저렴하게 지금 팔고 있는데 제철이라.
1: 맞아요.
0: 네. 파는 거 먹어야 더 맛있어요.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밤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할게요. 비비의 밤양갱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밤바람 퀴즈. 라라라라 반반. 10월의 첫 번째 날을 성공으로 장식해줄 상식이 풍부한 참가자를 기다리는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스

0: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오늘 신청사연 만나볼게요. 인천에서 10개월 아기를 키우며 육아휴직 중인 엄마입니다. 출산 후에는 아기에게만 집중하느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 채 지냈는데요. 남편이 라디오라도 들으면 즐겁지 않겠냐며 추천해줘서 굿모닝 FM 듣게 됐어요. 오랜만에 세상과 다시 연결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용기 내서 반반한 퀴즈에 참여 신청도 해보아요. 아, 그리고 저희 남편이랑 테디가 군대에서 같이 농구했었대요. 후후후후. 저랑 같이 군 생활을 했다면은 그 친구인가? 자, 어쨌든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밥 넘고 치킨 먹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인천 살고 있는 36살 10개월 애기 엄마입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으실 건가요?
1: 아, 이소담입니다.
0: 소담님? 소담님 맞아요?
1: 네.
0: 네, 반갑습니다. 아, 남편분이 저랑 같이 이제 군 생활을 했던 거네요.
1: 아, 군 생활을 같이 한 건 아니고 국군의 날이라 3군이 같이 뭐 지내던 날이었대요.
0: 아, 네네, 그럴 때 있었어. 네,
1: 네, 그래서 남편은 공군 의장대에 나왔는데 농구를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0: 저희가 이제 농구를 의장대 친구들만 농구를 많이 해요. 그 친구들이 키가 크잖아요. 의장대 가려면 뭐 남편분 키 크시죠?
1: 네, 큰 편이에요.
0: 그렇지. 180 이상 돼야 되거든. 네. 그래서 저희 군악대에는 키는 상관없어서 늘 엄청나게 졌습니다. 엄청나게 졌어.
1: 근데 되게 잘하셨다 그러던데요?
0: 저는 좀 한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아, 재밌네요. 아, 일단은 아이가 이제 잘 크고 있나요?
1: 네, 지금 옆에서 과자 먹고 있어요.
0: 오!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소통을 집중해서 좀 하면은 그래도 네. 확실히 유대감이 좀 깊어지는 것 같죠?
1: 그쵸,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말도 알아듣는 것 같고, 지금 그래요.
0: 엄마도 이제 아기가 뭐 탁 하면 이제 다 알게 되나요, 그러면?
1: 네, 표정만 보면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얘가 뭘 원하는지, 뭐가 싫은지.
0: 그래, 이게 너무 신기해. 엄마로서 자연스럽게 아는 게 아니라 이것도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1: 그렇죠. 그리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 알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해요.
0: 그래. 이 물리적 시간이 이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소담님 엄청 좋은 시간 잘 보내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1: 아, 감사합니다.
0: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세상과 소통이 됐는데 또 이렇게 저와 연결까지 됐습니다. 오늘 선물 받아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1: 아, 너무 떨려요.
0: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죠.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아, 좋습니다. 김미숙님이 이름 예쁜 소담님 퀴즈 소담소담 차분하게 잘 푸시길 바라요 하시면서 응원 많이 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자,
0: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밥만 마시면 되는 빤빤한 퀴즈. 제한시간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1: 네.
0: 준비되셨죠?
1: 네.
0: 좋아요. 문제 나갑니다. 곱하기를 하자. 90 곱하기 90은?
1: 1800.
0: 아니지. 1800 아니야. 띵동 취소.
1: 아, 180.
0: 아니야. 90 곱하기 90.
1: 아, 8100.
0: 그렇지. 10월을 영어로 하면?
1: 옥토벌.
0: 사자성어예요. 약한 자의 고기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약육?
1: 강식.
0: 이 노래의 제목은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1: 어머님께.
0: 2026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패스.
0: 매장이 열리기를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물건을 사는 행위를 뜻하는 세 글자.
1: 오픈런.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뛰는 놈 위에
1: 난문 있다.
0: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 대사가 나온 영화 제목 달콤한
1: 인생.
0: 음악 장르 중에 하나인 레게가 시작된 나라는
1: 자메이카.
0: 고려시대 때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든 불교 경전은
1: 팔만대장경.
0: 자, 2026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일까요?
1: 아, 잘 모르겠어요.
0: 박혜정 선수 뭐 그냥 스포츠 막 대봐요 빨리.
1: 펜싱?
0: 펜싱 아니야. 아, 또 대봐. 또 하나만 더 대봐.
1: 아시안게임 못 봐가지고.
0: 그래, 아기 키우느라 지금 볼 수가 없었어.
1: 네, TV 볼 시간이 없어요.
0: 아, 이것만 맞추면 만점이었어요.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 아,
0: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은 콜라 세트까지 획득하셨습니다. 와, 만점 나올 뻔했어.
1: 아, 아시안게임을 봤어야 되는데.
0: 동메달을 딴 박혜정 선수는 역도 선수였습니다. 역도 선수.
1: 아, 박혜정 선수 아는데 나 혼자 산다.

0: 나왔던.
1: 어 맞아 맞아. 어. 알았는데 야.
0: 네.
1: 근데 소담님 실력이 진짜 대단하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크,
1: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0: 어 지금 아기 키우고 있는 모든 엄마들 화이팅입니다.
1: 엄마들이 엄마들 마음 제일 잘 알아. 소담님도 화이팅.
0: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보내드립니다. 안녕.
0: 네 감사합니다.

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발한 퀴즈에 나왔던 역도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역도 선수들이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긴 쇠막대 기구를 이것이라고 하죠. 양쪽 끝에 원판을 끼워서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이것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1번 바벨, 2번 징글벨, 3번 하하하하 웃음벨. 큰일 난다 진짜.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담은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다섯 번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드릴 거예요.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하겠습니다. 노래는 레드바벨의 Feel My Rhythm.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엘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도 선수들이 머리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긴 쇠막대 끼고 정답은 바로 1번 바벨이었습니다. 1012번님 정답 1번 바벨. 근데 박혜정 선수 은메달 땄어요. 아 저희가 동메달 땄다고 했죠. 은메달이 맞습니다. 정정합니다. 미안해요. 예. 최경옥님이 1번 바벨. 우리 아이도 역도 선수를 꿈꾸며 청소년 역도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울 아들 박휘준 생일 축하해. 하셨는데, 어 생일이에요? 휘준아 생일 축하해. 화이팅!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호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Ring My Bell 듣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3부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돌아옵니다.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릴 때 읽은 이소부화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실감하는 삶의 진리죠.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왔습니다. 삼키려는데 여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죠. 와, 까마귀님은 능력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될 만합니다. 여기다 목소리까지 멋지면 더할 나위 없죠.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0: 목소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는데 하, 물고 있던 고기가 뚝 떨어져 여우가 냉큼 가로챕니다. 최고다, 멋지다 소리에 우쭐해서 오버하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언제부터 왔을까? 문득 내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린 너. 함께 걷기만 해도 설레고 정이 가득 담긴 너와 마주하는 순간 행복해지는 이 기분. 가끔은 짜릿하게, 가끔은 다정하게 안아주던 반전 매력까지. 그래서일까? 자꾸 떠오르고 자꾸 만나고 싶어져. 설레는 여행의 시작. 영암이 좋다.
5: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안녕하세요. 경주에 살고 있는 고3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이부령입니다. 매일 아침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 시간에 테디 목소리 잘 듣고 있어요. 얼마 전 고3 딸은 수시 원서를 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입시 전형이어서 설명회를 여러 번 들어도 저는 조심스럽던데 장단있게 잘 선택했더라고요. 일하느라 살찌리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언제 이렇게 자랐는지 기특하고 대견스러웠습니다.
2: 아, 쑥스럽다 진짜 이런 거.
1: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딸

남은 시간 열심히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 요즘 힘드냐? 중2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은이, 수민이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너희들 앞날 늘 응원할게. 사랑해. 여러분.

0: 경제 사시는 이부령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고3 중2 자녀를 둔 학부모는 그리고 경주에 살고 있는 예 부령님처럼 저의 이제 사촌 누나들이 딱 아이들이 요 때인데 고생 많죠? 엄마도 못지않게 진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보통 일 아니었는데 잘 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 잘 또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또 인사를 부령 씨에게 드릴게요. 눈물을 너무 흘리셔가지고 좀 중단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인터뷰를 다시 할 정도로 감정이 좀 많이 올라오셨는데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지 않아요. 경상도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다가 이야기 꺼내면 이게 본인 감정이 좀 넘칠 때가 있는데 자주자주 표현하고 자주자주 풀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굿모닝 FM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에 예,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으로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오픈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스마트 라디오 미니 앱과 MBC 라디오 유튜브 채널 무흐즈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눈으로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 MBC 양수윤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언어유의는 오늘 쉬어갑니다. 대신에 굿모닝 FM 특별 초대석 아깨미 조금 길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성 보컬 그룹 가비앤제이와 함께합니다. 라이브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이따가 라이브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IS동서, 샘표식품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 대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르웍스,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현대자동차, 한국콩나물숙주농업인협회와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안녕하세요.
4: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1: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0: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1: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0: 환자 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2: 나아요. Now you.
0: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3: Charlie Puth, Whatever's Clever World Tour. 한국

0: 흔히 사랑하는 팝스타 찰리 푸스의 첫 스타디움 내한 공연이 열립니다.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7시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찰리 푸스의 수많은 히트곡과 환상적인 무대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를 확인하세요. 찰리 푸스 10월에 See you again.
1: 지금 시각 8시 6분 54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 낮 동안 햇살은 어제와 비슷하게 좋겠지만 바람결이 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한 겹 더 껴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쯤 낮은데 낮 기온이 어제보다 7, 8도나 낮아집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도, 낮 기온이 20도까지만 오르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낮겠습니다. 대구도 23도, 광주 22도, 대전 21도로 남부지방도 종일 서늘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10도 안팎, 내륙 산지로는 5도 미만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하늘은 개천절인 주말까지 대체로 맑겠고요. 일요일 밤부터 대체 휴일인 월요일 오전 사이 중부지방 호남,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양수현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네, 보이는 라디오니까 또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2: 오늘따라 더 청초해 보이는데 아프시다고?
1: 아프면 됩니다.
2: 아프면. 왜 아파요 자꾸? 얼른 나아요, 얼른 나아.
1: 체력 관리도 실력인데, 그죠?
2: 예. 그래도 뭐 아프면 예. 어쩔 수 없지만 예. 그거 실력이긴 해. 빨리 나아요, 그러니까.
1: 네. T이세요? F세요?
2: 저 중간인 거. F 출신 T입니다.
1: 예. F 출신 T. 네.
2: 자, 그래도 예, 네. 일을 해야 되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네, 오늘 키워드는요. 북한군 지뢰, 대미 투자, 장윤기 무기징역입니다.
2: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북한군 지뢰입니다.
2: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조사한 유엔군 사령부가 네. 현장에서 발견한 지뢰를 북한의 것이라고 특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을 했네요.
1: 네, 우리 군 당국과 사흘간 합동조사에 나선 유엔군 사령부는 군사분계선 남측 폭발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대인 지뢰를 북한 지뢰로 특정하고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유엔사가 폭발 사고 이후 북한의 책임을 지적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유엔사는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긴장 고조를 막는 데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절차에 따라 북한의 위반 사실을 경고하고 군사회담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걸로 예상됩니다.
2: 예,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을 향해서 입장을 냈죠.
1: 네,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고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을 하던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당한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뢰 매설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북한은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고요. 군 당국은 국과서 정밀감식 결과를 종합해서 폭발한 지뢰의 정확한 종류와 또 매설 시기 그리고 북한의 의도 등을 최대한 밝힌다는 계획입니다.
2: 예, 그런데 북한은 이번 폭발 사고를 두고 네. 한국의 자작극이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어요.
1: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어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 지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우리 군 발표에 대해서 서울의 명백한 자작 광대극이다 이렇게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 군인들은 단 한 번도 국경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요. 그러면서 북한군을 향해 한국군이 실지 사격을 가해오면 가차없는 보복을 가할 거라며 이미 대응 행동 지침이 국경 부대들에 하달됐고 전술적 반격 수단을 증강하는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폭발 사고로 다친 군인들을 위문했습니다.
1: 네, 이 대통령은 어제 부상 장병들이 입원해 있는 국군 수도병원을 비공개로 찾았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장병들에게 회복에 전념하라고 당부했고요. 이에 부상 장병들은 어디든 어느 자리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싶다며 회복 후에도 군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치료와 재활뿐 아니라 군 생활을 계속

0: 촉하도록 충분히 예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하고요. 군 관계자들에게 작전 중 부상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부상자들이 충분히 예우받지 못하는 경우 군의 사기와 직결되니 반드시 챙겨서 구체적 지원 방안을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지시했습니다.
1: 아,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키워드 대미 투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네.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를 했어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30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텍사스에 6기가와트 규모의 발전 시설, 또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그리고 마침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최대 2천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1: 예, 앞서 정부는 최근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의 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을 이제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국회에 보고를 했죠.
0: 그렇습니다. 앞서 한미 정상은 한국이 미국의 2천억 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요. 어떤 사업으로 투자를 진행할 건지 한미 간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1: 예.
0: 그리고 정부는 최근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거든요.
1: 네. 그런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텍사스 화력 발전소 외에도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까지 포함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텍사스 화력발전소와 달리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은 한미 간의 추후 협의 과제로만 분류된 상태입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천연가스를 약 1300km의 가스관을 통해서 운송, 액화하는 대형 프로젝트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 추진해왔지만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만 알래스카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선거를 지원하려는 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거듭 법률에 따라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해서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1: 예, 잠깐 화제를 좀 전환을 해보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언급을 했네요.
0: 네, AI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라는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는데 왜 북한은 가질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북한의 핵 개발을 못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임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북한은 핵 능력이 상당하지만 자신이 있는 한 문제가 없을 거라고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자신과는 친구라고 거듭 친분을 드러냈습니다.
1: 야, 의도가 뭘까요?
0: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또 연내 김정은과 만날 거라고 공언한 데 이어서 다시 한번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발신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국회 비공개 간담회에서요. 북미 회담이 올 11월 APEC 전후로 성사될 가능성이 50% 정도인 걸로 보고 있다면서 반반이란 얘기죠. 북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대미 채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다만 북한 영변 핵시설 단지의 기존 우라늄 농축 건물에선 새 부속 건물 증축 공사가 이달 중순쯤 시작됐다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어서 북한이 강원 양면책을 동시에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1: 예,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키워드 장윤기 무기 징역입니다.
1: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1심 법원이 이제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0: 네, 고 이채원 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어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1: 네.
0: 재판부는 장윤기가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면서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 예,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도 설명을 했죠.
0: 네, 앞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재판부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점과 기존 사형 선고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하면서 장윤기가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 예, 이 선고 결과를 유가족 측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0: 네, 고 이채원 양 유족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선고 결과라면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에 즉각 항소를 요청한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유가족 측 법률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장윤기의 자백을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지 않았고 또 사형 선고의 필요성도 일부 인정했지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면서요.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도 법적 제도로 도입해서 강력 범죄자를

0: 영구 격리해야 한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문 검토한 뒤에요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 전해주시죠.
0: 네, 오늘의 핵심 한 줄 못다 전한 소식으로 대신합니다. 2024년 12.3 내란 당시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의 포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0: 아직 꿈속을 헤맬 시간 새벽 대바람부터 상암 MBC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본격 램수면 토크쇼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 미 2000년대 가을 감성을 제대로 자극하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 보컬 그룹입니다. 가비앤제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지금 MBC 공식 유튜브 무흐즈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 중입니다. 카메라 보면서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릴까요?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앤제이에서 리더를 맡고 있는 나예라고 합니다.
0: 네, 반가워요.
1: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앤제이 막내 로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0: 반가워요.
3: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앤제이의 외국인 멤버 리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가워요.
4: 안녕하세요. 저는 가비앤제이의 맏언니라기보다는 맏오빠 예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아, 예전님 오빠예요?
4: 네, 네, 맞아요.
0: 성격 때문에?
4: 네, 아저씨 같아가지고.
0: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없는데 지내면 또 그런 느낌이 있나 보다.
4: 말을 하면 좀 그렇게 됩니다.
0: 목소리 슬슬 나온다 이제 슬슬 나온다. 가비앤제이라는 이름은 너무 익숙합니다. 저는 이제 같이 활동을 했던 때가 있어가지고 가비앤제이 그리고 너무 또 히트한 곡들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가비앤제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익숙한 목소리라 다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로 보면 새로운 얼굴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들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770번님이 10월 되자마자 기운이 뚝 떨어져서 발라드 꺼내 들어야지 했는데 가비앤제이라니 복권 당첨된 기분 하시면서 엄청 좋아하셨고 7287님이 가비앤제이라고요? 저희 10대를 함께했던 분들인데 출근길 차 안에서 너무 고민입니다. 라이브 듣고 싶은데 회사 지각해야 할까요? 지각하세요. 오늘 하세요.
4: 지각하십시오. 오늘인가?
0: 지각하십시오. 좀 그렇긴 하다.
3: 아, 그런가?
4: 예. 됐다 그냥.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2005년에 데뷔한 가비앤제이를 일단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가비앤제이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멤버

0: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멤버는 이 기수가 있다면서요, 가벤제이가?
1: 기수를 정해주셔가지고.
0: 몇 개예요, 그러면?
1: 저희는 5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5기?
1: 네.
0: 와, 5기. 벌써 다섯 번째 이제 멤버 구성인데 이 멤버로 구성된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2: 저희가 딱 1년 됐어요.
0: 1년?
2: 네. 오. 작년 9월 10일에 데뷔를 해서.
0: 세상에.
2: 네. 딱 진짜 1년 됐습니다.
0: 푸릇푸릇한 느낌이 그래서 있구나.
3: 맞아요.
0: 가비앤제이는 굉장히 오래된 팀인데.
2: 아직 떨리고 있어요, 지금.
3: 네. 저희는 애기예요.
0: 그러니까 완전 신인들이에요, 여러분. 응원의 마음으로 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그러면 서로들을 알게 된 건 얼마나 됐어요?
2: 저랑 루안이가 제일 먼저 들어와서 저희는
4: 3년째?
0: 연습 기간은 좀 네. 있었네요, 그래도.
2: 맞습니다.
0: 그리고 새로운 멤버들은?
2: 다 같이 결성된 지는 2년.
0: 2년. 아,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같이 준비를 했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분이 가비앤제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인상 어땠어요, 서로?
3: 첫인상.
0: 이런 거 뭐 얘기하는 게 이제 방송밖에 없으니까.
3: 한 명씩 이렇게?
0: 예. 네.
2: 그 예전 언니가 저희 팀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왔는데 언니가 처음 첫 출근을 하는 날에 제가 이사님과 면담하고 엄청나게 우는 날을
0: 왜 울었어? 왜? 나희 씨 왜 울었어요?
2: 고민이 많고 막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왜 그런 시기들이 다들 있잖아요. 연습생 때
3: 막막하고
2: 그래서 아 이거 그만둬야 되나 이게 미래가 있나 나한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사님한테 이사님 저 면담 좀 요청해도 될까요? 하고는 이야기를 하고 엉엉엉 울면서 나왔는데 새로운 얼굴이 와 있는 거예요.
3: 그래서 첫인상이 우는 얼굴이었어요.
0: 그러니까 이 잘못됐다 생각했겠네.
3: 안녕하세요 이러게 했는데 나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야?
4: 아니 첫날인데 저기는 그만둬야 되나?
0: 그러니까 예전 씨 들어오자마자 그만둔다는 멤버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잘못됐나?
3: 근데 다행히도 제가 들어오고 나서 저희 봐주신 이사님께서 아 마지막 퍼즐이 맞춰줬다 이렇게 가자 이러셔가지고 다행히 결성이 됐습니다.
0: 다행이네요. 그리고 뭐 나예 씨 같은 경우도 새로운 멤버가 또 오니까 뭔가 되나보다라는
2: 네,
0: 생각으로
2: 맞아요, 맞아요.
0: 약간 든든해지기도 하고 잘 왔네 잘 왔네 오빠가 잘 왔네.
3: 아유
2: 오빠죠.
0: 예전 오빠 잘 왔어.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어땠어요? 첫인상 또 기억나는 분?
5: 저는 이제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회사 생활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많았어요.
0: 그치.
5: 약간 사람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딱 왔는데 얘가 토끼같이 생기는 애가 저한테 언니 이러면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러면서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루안이도 그렇고 약간 제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멤버들이 그래도 약간 내색 없이 항상 잘 가르쳐주고 이끌어줘서 항상 감사했던 것 같아요.
0: 내색 없이? 아니 이제 외국인 멤버거든요?
3: 한국인이에요 거의 그냥.
0: 한국인보다 말을 잘하는 것 같아. 최초에 또 미얀마 출신의 K-POP 그룹 데뷔입니다. 네. 너무너무 대단하고 한국인 언제 온 거예요?
5: 저는 2018년도에 처음 왔습니다.
0: 아니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해요?
5: 천재여가지고.
0: 아 그렇게 말할 만해.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나 지금 잠깐 잊고 있었어.
3: 보통 이러면 재수 없는데 이런 그럴 만한.
0: 아 요새는 잘하는 건 생생내는 거예요. 잘할 땐 생생내는 돼. 아 너무 좋네요. 리얼 씨 너무 대단하고 미얀마에서도 이 소식을 알고 있나요? 지금 가비앤제이로 데뷔한 소식을.
5: 그렇죠. 제가 이 가비앤제이로 데뷔하기 전에 아이돌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갔을 때부터
0: 아 그때 나왔었군요.
5: 네, 기다려주시는 팬분들 계셨는데 그래서 가비앤제이로 데뷔할 때도 계속 꾸준히 응원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0: 자국에서도 얼마나 진짜 기쁠까요. 너무 많이 활약을 하셔가지고 이제 너무 많은 인기로 그 미얀마 가서도 공연하시고
3: 진짜 가고 싶어.
0: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다른 멤버들도 얼마나 따뜻하고 뿌듯할까.
3: 진짜
0: 그렇습니다. 미얀마어로 그러면 지금 듣고 계실 수 있으니까 팬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
5: 미얀마 친예팬이 아름다운 민가와 가비앤제이의 표발에 디네 라디오 건강나 탐미자와 제스도말에
3: 말이 엄청 빨라졌습니다.
2: 근데 긴장했어. 미얀마어로 하니까.
0: 아니 오히려 더 긴장한 것 같아. 한국말보다. 저는 한국 사람이 지금 미얀마어 한 건 줄 알았어요. 너무 긴장하시면서. 재밌네요. 이번 멤버들 연령대가 어려가지고 가비 MJ. 이거 나는 이 이름 좋아요. 가비 MG가 너무 좋다.
2: 가비 MG.
0: 가비 MG라는 별명이 있더라고요.
3: 네.
0: 저는 가비 NJ보다 가비 MG가 더.
3: 제가 바꿀까요 이걸로?
0: 저는 완전 적극 추천해요. 가비 MG 너무 좋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우리 리더 나이 씨가 제일 막내네요.
2: 어 맞아요. 저랑 루안이가 막내고.
0: 어 둘이 동갑이에요?
2: 네.
0: 어.
2: 저희.

0: 2003년생입니다.
1: 2003년생이요.
2: 생일이 3일 차이 나서.
1: 오 진짜?
2: 제가 공식 막내가 되었습니다.
1: 아 더 막내긴 하네요. 네,
3: 더 공식.
1: 네. 2003년생이시고 리엘 씨는?
4: 저는 2000년생.
1: 2000년생이시고. 네.
3: 저는 98년생.
1: 98년. 아 오빠가 확실히.
3: 네, 오빠 미가 있어요.
1: 세기가 좀 다르네요.
3: 네, 조금 차이지만 세기가 달라지더라고요.
1: 세기가 달라요. 네. 민증이 뒤에 번호가 다르잖아요. 아~
3: 네, 너무 충격 먹었어. 다르다는 거 보고.
1: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데 4로 시작하잖아요. 뭐야 이 안에 숨어야 세대차 뭐야. 아 근데 사실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지만 다 어립니다. 그래서
3: 그렇죠.
1: 예, 예전 씨도 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신인으로 1년 차 가비 MG 아 자꾸 가비 MG라고 하고 싶어. 가비 MG 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비 MG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지금의 가비 MG 이제 5기라고 했으니까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3: 그래도 좀 다채로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1: 다채로워졌다.
3: 한 명이 더 생겼으니까.
1: 그렇지, 그렇지.
3: 톤도 다 다르고 그래서
1: 네. 풍성해지고.
3: 네 맞아요.
1: 그래요. 네 분의 합은 어때요? 노래 부를 때 합은?
2: 저희 하모니나 화음이나 이런 거 위주로 진짜 많이 맞추려고 단체 네. 연습을 많이 해서 합도 계속 더 잘 받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요 합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5: 예향 남도가 꿈꾸는 문화예술은 어떤 모습일까요?
6: 소리가 너무 좋아서 목포로 내려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저희 윗세대 명창분들 같이 무대에 서서
5: 남도의 소리가 새로운 세대의 꿈으로 이어지고 사는 곳에 상관없이 누구나 문화를 누립니다. 서로 다른 예술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만듭니다.
7: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술인들만의 의지로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5: 우리의 관심이 모일 때 예술도 지역도 다시 살아납니다. 목포 MBC 연중 캠페인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 광주 대표은행 광주은행 개인 맞춤형 최적 시력을 제공하는 안경 전문점 이안경 아직도 안 가보셨나요? 축구장 두 배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3호점 해남점 믿음이 기술이 되는 곳 도지정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8: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9: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1: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10: 네 테디 상큼한 아침 지금 도로 중에서 조금 눈에 띄게 밀리는 곳은 내부순환로인데요. 양방향 성산에서 정릉램프 사이가 모두 밀리고 있습니다. 성수 쪽은 전 시간 사고가 있었고 성산 쪽은 강변동로 내려서서 바로 사고 있어서 여파를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산 쪽 강변동로 월드컵 대교 부근이 사고 때문에 정체고요. 광진구와 한남동 일대도 지체입니다. 반대강 동쪽으로 두 길 다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고요. 노들길도 염창나들목에서 여의 상류까지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월릉 부근에 고장차 있어서 신내부터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대한민국 대표 여성 보컬 그룹이죠. 가비앤제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깨미. 자, 아직 애기들이에요 여러분. 가비앤제이에서 지금 20년 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풋풋한 1년 차의 가비 MG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곡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 데뷔를 이제 이 오기가 했을 때는 리메이크 곡들로 이제 활동을 좀 하셨는데 이번에는 새로운 곡이 나왔습니다. 네 번호를 지우다.

0: 어떤 노래인지 누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 리버너를 지우다는 진짜 제목 그대로 이별 노래인데 이별하고 나서 네 번호도 지우고 네 사진도 지우고 아. 우리 추억들을 지우고 나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예. 너를 한번 잊어보겠다. 아. 이런 다짐을 담은 곡입니다.
0: 아, 1년차 신인이라 지금 연애 얘기 물어볼 수도 없고. 아. 아, 이게 번호를 지우는 타입도 있고 번호를 그냥 계속 유지하는 타입도 있고
1: 맞아.
0: 핸드폰
1: 맞아요.
0: 자체를 아예 던져버리는 타입도
2: 있고
0: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타입도 있어요. 극단적인 사연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사 노래를 받았을 때 좀 공감했던 부분들이 있었나요? 어때요?
3: 그래도
4: 많이 공감했던 거
0: 공감했었어요.
5: 그래서 다들 아는
3: 한 번씩은 지어보지 않았을까.
0: 아 정말 네. 솔직하다 좋다. 아, 발라드 가수는 사실 솔직해야 돼.
3: 그렇죠.
0: 네, 아이돌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리버너를 지우다. 일단 노래 스타일이 어때요? 최근 그 원래 가비앤제이와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가나요? 음악 장르 라인이?
5: 그러니까 저희가 리메이크 했을 때는 조금 더 미디움 템포 이런 느낌으로 갔다면 조금 더 요즘 감성적인 근데 그래도 2000년대가 좀 섞인 느낌이긴 그래, 한 것 같아요.
0: 그 감성이 좀 묻어 있으니까.
5: 네, 맞아요.
0: 그 감성이 요즘 더 또 사랑을 받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트렌디하다는 느낌도 들기는 듭니다. 이 멤버들 이제 조합으로 낸 두 번째 순수 오리지널 신곡인데 이제 한 곡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어때요?
1: 뭔가 저희 노래로 쌓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일단
0: 기분
1: 감사하고요.
0: 좋죠. 기분 좋죠.
1: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댓글들도 저희한테 막 아 이제 너네 느낌이 난다라고 하시는 댓글들이 막 있어요. 이제 뭔가 가비앤제이 새로운 가비앤제이만의 느낌이 나네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너무 아 우리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5: 감사해요.
0: 팬들이 이제 이 가비앤제이들만의 노래들이 점점 쌓이니까
5: 네, 맞아요.
0: 같이 자라는 느낌이 날 거예요.
1: 네.
0: 그 와중에 김치현님이 근데 친근한 사투리가 들리네요. 여기 경상도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아, 라고.
3: 이게 티가 나나요?
0: 예.
3: 전혀.
0: 전혀 티가 안 나는데.
3: 아, 그쵸.
1: 그러니까요. 예, 브레이트하죠.
0: 나예 씨가 사투리 쓰는지는 티가 전혀 안 나는데.
5: 정말요?
3: 정말요?
0: 나예 씨는 어떻게 알았지? 어디에요? 고향이 어디에요?
1: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
0: 아, 대구.
3: 대구.
1: 네, 대구. 그래서 정말. 이번에 추석 때도 대구 갔다가 올라왔고요.
0: 예.
1: 네.
0: 아, 맞니까요?
3: 맞는겨.
0: 예, 맞는겨. 네, 경복 이제 깊게 들어가면 밥 자신 있겨.
3: 오!
0: 아닙니다.
1: 아니 어떻게 그렇게?
0: 저는 울산 출신이고.
3: 아!
0: 네, 어머니가 이제 경복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잘 압니다. 아 사투리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5: 어떻게 엄청 잘 고치셨는데?
0: 저는 이제 서울에 산지가 경상도 산지보다 오래됐죠.
3: 아.
5: 그래야 되는구나.
0: 서울 사람입니다.
5: 아, 저도 언젠가 고칠 수 있을까요?
1: 아니야. 나이는 못할 것 같아요.
5: 이 친구는 고칠 생각이 없어 보여요.
1: 뭐, 고칠 생각도 없긴
0: 근데 요즘은 사투리 그대로 하는 것도
1: 맞아요. 매력이
0: 있으니까. 네, 매력이 있습니다. 네. 매력이 있습니다.
5: 많이 귀엽게 봐주셔가지고.
0: 그렇습니다. 아, 근데 진짜 비해서 리엘 씨는 너무나 미얀마 티가 안 납니다. 아 그런 거야?
3: 맞아요. 그래서 택시 타거나 이러면은 다들 경상도 사람이냐고.
0: 지금 경상도.
5: 얼굴로 경상도.
0: 서로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받는 거죠. 영향을 다 받아요.
5: 맨날 붙어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아, 너무 귀엽네요. 자 이쯤에서 이제 노래를 듣고 올 건데 방금 소개한 네 번호를 지우다를 이 신인의 진짜 기세입니다. 이 아침에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너무 떨렸겠네요. 이 준비하느라.
3: 떨린다.
0: 지금도 떨리죠.
5: 목이 안 풀려가지고.
0: 저희가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4304번님이 단결! 어제 화천에서 공연 보고 팬 됐습니다. 응원합니다. 단결! 아 군부대 다녀오셨구나.
3: 네.
0: 좋다. 정석이다. 정석이야. 자 가비앤제이의 이 친구들의 이제 두 번째 곡으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번호를 지우다 따끈한 노래입니다. 신곡 라이브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0: 잘한다 잘한다. 가비엔제이 신곡 리본호를 지우다. 와, 이 아침에 이 라이브였어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가비 MG가 아니고 가비 NJ 맞네. 와, 이사님 잘 뽑았네. 야, 그 감성 확 오네요. 아, 파워들도 있고, 너무너무 좋네요. 예, 깊게 이렇게 감성을 풍덩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1: 감사합니다.
0: 기본으로 지우다 라이브였고요.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한 분씩 한 분씩 반응들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2: 아, 김명곤님께서 수정아 잘 지내니? 보고 싶다. 아, 해주셨어요.
0: 명곤님
3: 어떡해.
0: 수정이 번호 지워요. 빨리
1: 지워야 돼요, 지워야
0: 빨리
1: 돼요.
0: 수정 씨 번호 지워요. 지금 지워야 돼.
2: 1402님이 아침부터 귀가 호강증이네요. MG라 했는데 느낌은 역시 NJ네요. 확실히 달라요.
0: 아, 저랑 똑같은 느낌이었네요.
3: 다 똑같아.
0: 근데 루안 씨가 말하는 목소리랑 노래하는 목소리가 많이 다르네. 많이 다르네.
3: 아, 그런가?
0: 많이 달라.
2: 할게요
0: 해놓고 노래는 확실히 다르네. 또 소개를 또 해볼까요?
4: 윤정미님께서 번호 지우다가 못 지우고 울겠어요. 유유 라이브 너무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네, 생각이 확 나게끔 한다 진짜.
3: 또 김영숙님 가을 냄새 물씬 나고 노래가 너무 좋네요. 50대 후반인 저도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가비앤제이 노래는 사실 연령대 상관없이 다 푹 빠지게 하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이번 노래도 너무 좋고 아 우리 형님 또 아 좋네요. 형님 우리 형 부를 때.
1: 아, 저 형님 됐나요? 네.
0: 아 좋네. 예전 씨도 너무 좋으시고 어, 리얼 씨도 너무 잘하시고 나희 씨 딱 잡아주고 와, 밸런스가 좋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 수록곡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 제목이 이제 TV 속의 내가인데 이 노래 들으면서 오! 이제 릴 미컬 하고 어 이거 약간 안무도 있나요?
2: 안무
0: 아직 없어? 근데 둘이 어디 똑같이 이렇게 뭐가 있나 보다 했다. 와. 새로운 또 시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느낌의 곡들은 어땠어요? 받았을 때
3: 솔직히 얘기하면 다들 약간 당황스러워
1: 안 하던 깔이라서
0: 어, 그렇지. 네.
3: 그런데 저희가 5기로 다시 재데뷔를 하면서 되게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이 직전 앨범 5월에 나온 저희 이별의 때 앨범에도 처음 해본 보사노바 리듬의 수록곡이 또 들어있고 이번에 이런 댄스곡도 해보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저희 음악 풀을 넓히는데 약간 의의를 두면서
0: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이제 1년 때니까 색깔을 입히기 위해서 여러 개 해보고
3: 맞습니다.
0: 저는 막 힙합도 해보고 막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R&B도 해보고
1: 좋아요.
0: 왜? 갑이 MG니까 할 수 있는 것들 다 또 찾아가는 그 성장의 길도 엄청 즐거운 거니까 다 도전하셨으면 좋겠네요. 다 잘 어울리는데 춤, 댄스도 준비를 좀 예 연습 기간 때 하셨나요? 아니면 노래만 준비하셨나?
3: 저희 강경 노래파여서 노래만 하셨는데
0: 아 그렇구나.
1: 네, 그래도 다들 잘 춰요. 저 빼고 다 잘 춥니다.
0: 아 그래요?
1: 다들 그래도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예 배운 적이 없어서
0: 아, 그래.
1: 여기 종이 인형입니다. 아 이렇게 돼요 그냥 이렇게.
0: 예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리엘 씨 뒤에 숨어서
1: 네, 제가 안 그래도
0: 팔만 살짝 보이게
1: 안 그래도 제가 난쟁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숨어 있겠습니다.
0: 뭘 또 난쟁이.
3: 언니 잘해요. 따라도 잘 춰요.
0: 어, 그러니까 잘할 것 같아.
1: 아우
0: 노래 잘하는 분들은 다 잘해요 원래.
3: 맞아요.
0: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안무 를 구상하는 가비앤제이의 모습도 기대를 해보면서 자 가비앤제이 하면은 사실 이 명곡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바라기와 해피니스 멤버들의 느낌으로 또 리메이크해서 활동도 했는데 창법은 어떻게 이게 설정이 됐어요? 약간 프로듀서가 이렇게 좀 살려달라 한 게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불러야겠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뭐예요?
1: 그래도 데뷔 때 해피니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조금 넣었어요.
0: 그렇지.
1: 요즘 트렌드를 조금 따라가면서도 그래도 그때 감성이 있어야 되니까
0: 살려야 되니까
1: 조금 넣었습니다. 소를 좀 몰았습니다.
0: 아, 몰아줘야 돼. 네. 몰아줘야 돼요. 네. 깊게 몰아줘야 돼. 그걸 또 잘 살려가지고 아니면 뭐 요즘 스타일로 만약에 부른다면은 조금 더 가벼워지나요? 어떻게 될까요?
2: 약간 더 가벼
0: 슬쩍 한번 그러면 트라이 해볼까요?
1: 아 트라이 저희 한 소절 해볼까요? 저희
0: 해피니스 어떻게 해봐요?
1: 그
3: 가보겠습니다.

0: 네, 여기까지
1: 하겠습니다.
2: 좋다. 아, 요즘 감성이라고 하기에는 또 깊이가 있어.
1: 아, 정말요?
2: 어, 어쩔 수 없다, 이거.
1: 너무 영광.
2: 이건 이제 묻어 있어가지고 그냥 쑥쑥 나오는 것 같아요.
0: 오, 감사합니다.
2: 아, 지금 아카펠라를 해도 이렇게 좋네요. 어, 빠르게 멤버 한 분 한 분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예 씨 먼저. 네. 예, 일단 리더를 맡고 있고. 네. 리더가 된 이유는 있어요? 뭐.
3: 제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도 있고, 그 제가 솔직히 약간 대구 여자라서 그런지 성격이 좀 급한 편이 좀 있어요.
2: 싸움을. 서로 한 번씩 다 야차를 한번 해보신 거예요?
3: 저희가 다 같이
0: 3대 1로 이겼어요.
2: 아, 정말? 아, 네.
3: 여기서 짱을 먹어가지고.
2: 아, 그렇구나.
3: 리더 자리도 그렇게 따냈고요.
2: 아, 그런 감성도 가베인지 잘 어울리네요. 네,
0: 조금 어울리죠. 네.
2: 잘 어울려.
1: 강하게 크는.
2: 아, 이게 약간 성격도 있고. 네. 리더십이 또 있고.
4: 리드를 잘해.
5: 너무 야무져가지고. 네.
2: 그래, 화끈한 사람이 이끌고 가주면 또 따라가지니까.
3: 맞습니다.
2: 잘 맡은 것 같아요. 어, 말 안 듣는 언니 있어요 혹시?
3: 말 안 듣는 언니.
0: 말 잘해라.
5: 내눈 똑바로.
2: 아니 언니라고 했기 때문에 형은 빠져주세요.
1: 형은 없어요.
2: 예, 예단 씨는 빠져주시고.
1: 오빠는 없어.
0: 아, 오빠도 예,
1: 코멘트 하겠습니다.
2: 그래. 그래.
5: 이따 차에서 봐.
1: 나는 안 볼래.
2: 아, 예. 어, 뭐 이렇게 좀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맞아, 리더라고
3: 맞아.
2: 뭐 명령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고.
3: 네. 아우, 예. 그 하면 제가.

0: 여기까지만 하고 네.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이 그 메인 보컬이네요. 그러면 예전 씨가 이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대학 전공이 실내 디자인이에요?
1: 네 와우. 맞아요. 저 어릴 진짜? 때는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막상 가서 막 인턴까지 해봤었는데
0: 이야.
1: 재능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0: 아, 또 겸손하시네.
1: 네, 생각보다 너무 잘한 사람이 많고
0: 실제로 갔을 때 좀 약간 버거울 때가 있어.
1: 이건 내 길이 아니다.
0: 아니다.
1: 싶어서 바로 틀었습니다. 노래 너튜브를 했었는데 그걸 예. 보고 캐스팅을 하셔가지고 얘 데려와라 하셔서 오디션을 보고 바로 하게 됐습니다.
0: 기가 막히네요. 네. 저도 사실 전공이 건축 설계예요.
1: 주세요?
0: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하고 상관없어 그죠?
1: 아니, 전혀 상관이 없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특히
0: 물론 상관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1: 그죠. 삶에 바탕이, 도움이 되죠.
0: 네, 바탕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우와. 먹고 사는 데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1: 와 진짜 신기하다.
0: 네, 그러니까 루아 씨 또 이야기를 합니다. 가수 리인 씨와 백예린 씨를 굉장히 이제 좋아하셔서.
2: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0: 진짜 네. 만난 적 있어요?
2: 아니요, 만나뵌 적이 없어요.
0: 진짜.
2: 너무 만나뵙고 싶습니다.
0: 음성 편지 한번 남기죠.
2: 린 선배님, 백예린 선배님, 제가 정말 정말 사랑하고요. 정말 한번 뵈면 꼭 같이 노래하고 싶습니다.
0: 이런 바람이 편지가 이제 남아서 전해집니다. 이런 게 전해져요. 파도가 또 거기까지 다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뭐 한 소절.
2: 그러면 한 소절 해볼까요?

0: 감사합니다.
1: 아, 루안 씨가 이 약간 세기 초 감성이 있어요.
2: 진짜. 정말요?
1: 있어 있어. 이게 약간 하는 거랑 하는 거랑 이게 요즘에 안 하는 거거든.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3: 많이 배웠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잘해요.
4: 10까지
1: 갑인지. 아, 잘해 잘해.
3: 좋은데요?
1: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엘 씨 갑니다. 미얀마 출신이신데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 같아. 서울 과학기술대학교
5: 거기대.
1: 아니 전기정보공학. 뭐야, 전공들 왜 이래요? 학생이었네요.
2: 전공들 왜 이래요?
5: 네? 네?
1: 아니 전공이 이제 음악이 아니었네요.
5: 맞아요, 저 공대를 다니다가 원래는 제 꿈이 이거 한국에서 가수 활동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부모님께서는 그냥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유학을 가겠다 하고 공부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약간 내가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닌데 지금이라도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걸 도전을 해야겠다 하면서 바로 때려치고
1: 어, 엄마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표현 안아요? 억장이 무너지고 야 보내놨더니 결국 노래한다.
5: 바로 휴학계 내고 이제 도전을 했는데 운 좋게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1: 좋은 선택이었죠. 결국은 좋은 선택이에요. 맞아요. 엄마도 너무 응원하고 있죠 지금은?
5: 맞아요, 지금 너무 좋아해요.
1: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네 분이 만나서 가비엔제이가 됐습니다. 1주년 파티를 며칠 전에 이제 하셨는데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맞습니다.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돼요?
2: 앞으로의 목표, 저희가 데뷔 1주년 파티를 하면서 서로서로한테 편지를 쓰고 읽어주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낭독을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1: 아이고.
2: 저 빼고 다 울었거든요.
1: 왜 안 울었어요?
2: 아니 저는 이제 약간
1: 티예요?
2: 네, 제가 티라서.
3: 대문자 티예요.
1: 아, 대문자 티야.
2: 제가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안 나가지고.
1: 그래. 그것도 솔직한 모습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예, 한 사람이라도 안 울어야지.
2: 그렇게 계속 팬분들이랑 여러분들한테 좋은 노래들 꾸준하게 들려드리면서 또 저희끼리는 그런 감사함이랑 고마운 감정 잊지 않고 계속 매년 그렇게 울 수 있을 만큼 진심을 다해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3: 참 리다다.
4: 말 잘한다.
1: 아, 형님 말투가 정말 아저씨네요. 표현하는 게
2: 잘해주세요.
1: 표현하는 게 거의 40대예요. 지금. 네, 아직 풋풋한데. 그렇습니다. 아, 10주년 공약 같은 게 있을까요?
3: 와, 10주년.
1: 10주년 이 멤버로 채웠어.
3: 나이가 그때가
1: 아, 잠깐만. 10주년 공약은
3: 거의 마흔이 됐기 때문에.
1: 미안해, 미안해. 10주년 공약은 저희 광고 듣고 왔어.
2: 알겠습니다.
1: 마무리할 때 듣도록 할게요.
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9: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 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 도시공사.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를 위한 소황제,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복잡한 관절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드립니다. 굿모닝 FM팀입니다. 아침에 깨워서 미안하지만 아 깨미, 대한민국 대표 여성 보컬 그룹 가비앤제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멤버는 이제 1년차 신인이에요. 10주년 공약 이제 막 광고 나가는 동안 상의를 했거든요. 아 상의 내용 엉망진창이었어요. 머리를 밀겠대 자꾸. 무슨 삭발을 10년 싶어요. 10년 됐는데 머리를 왜 밀어. 자 그래서 자, 합의가 됐습니다. 10년 공약. 네. 말씀해 주시죠.
2: 저희 10주년 공약으로 무료 콘서트 하겠습니다. 오!
1: 네, 얼마나 이게 좋아요.
2: 회사가 상의되지 않았지만 네. 저희가
3: 빚을 져서라도
2: 네. 네. 모두가 오실 수 있게.
1: 지금 이사님이 들으면 깜짝 놀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소 섭외가 지금 거의 뭐
3: 도쿄돔
1: 한국도 아니야. 도쿄돔을 빌리지. 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될 친구들입니다. 네, 이 친구들 꿈을 크게 가지고 열심히 또 활동하면 진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제 마칠 시간 벌써 됐어요.
3: 아, 네.
1: 한 분씩 짧게 소감 말씀해 주시고 인사드릴게요.
4: 저희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 태비가 불러주셔가지고 네. 노래 한 곡을 했거든요. 짧게 준비했거든요.
1: 뭐야, 진짜요?
3: 네, 선배님
4: 그거
3: 노래.
4: 들려드려도 뭐, 괜찮을까요?
1: 너무 좋죠. 빨리 해주세요, 빨리.

0: 뭐야? 뭐야 이런 감동을? 어머 세상에. 어 제가 들은 노래 중에 제 노래 중에 제일 잘 불렀어. 아 진짜로. 이걸 아카펠라로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아 감동이네요.
1: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 저희 니보노를 지우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비엔제이도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노래들과 좋은 모습들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 가비엔제이 최고예요. 끝 인사 없습니다. 가비엔제이 최고.
3: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5: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꽤 쌀쌀했죠. 예, 내일은 더 쌀쌀할 예정이라는데 서울이 10도, 안동이 9도, 춘천은 10도래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아, 입을 옷이 없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럴 때 그 입을 옷을 찾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폰을 열고 작년 이맘때 찍은 사진을 찾아서 그때 내가 입고 있는 옷, 그 옷을 찾으면 됩니다. 왜? 사진이 찍힌 그날도 사실은 꽤 신경 써서 입고 나간 옷일 테니까, 그쵸? 자, 분명히 옷걸이에 옷은 꽤 걸려있는데 정작 입을 만한 게 없다 고민하는 분들, 이 방법을 꼭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월의 첫날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